0: 극락이.
1: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의 국 들어가면 극락식이겠다. 십만의 국. 십만의 구름 들어가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저 은하계를 해서 십만의 개 은하계를 지내서 가면은 극락이 있다. 그럼 십만의 은하계를 지내려면은

일본의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일본의 수학자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그 은하계 하나하나의 거리를 전부 계산해서 컴퓨터로 넣어서 보니까 10에 17광년을 가야 된다. 10에 17광년. 그러니까 10에 17광년을 가야 1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냐. 그 거리를 가야 극락시계에 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그 멀어서 어떻게 가느냐. 너무너무 멀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기를.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이 세상이 전부 뭐냐 중국뿐이라 그랬어. 중국뿐이라.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거든. 콜럼버스가 미국도 발견했고 저 유럽도 있고 남극 북극이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배 타고 이제 기껏 가야 중국 가고 일본 가고 그랬는데 미국까지 갈 생각은 못했어. 너무 멀었어.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면 14시간이면 가. 뉴욕 가려면. 그전에 미국 가려면 6개월씩 배 타고 6개월도 넘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배를 타면 간다. 배를. 그래서 우리가 49제 지낼 때 반야용선을 탁 해서 배 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배라. 부처님의 배는 너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나라 가는데도 그냥 인공위성 한번 쉬어버리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미타불의 본원력, 본원력의 배, 그 배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는 전부 데려가겠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서 극락세계 대중이 돼가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그래. 중생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냐. 지옥 가려고 그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은 지금 만원이야. 만원. 초만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다리 뻗고 누워서 잘 데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 감옥이 초만원이에요. 초만원이야. 감옥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감옥에 이제 전부 다 조사를 간단 말이야. 가서 보면은, 8평 방 한 칸에 열몇 명이 자. 그럼 어떻게 자느냐? 칼잠이라고. 이렇게 바로 누우면은 뭐 다 못 자요. 옆으로 누워야 돼, 옆으로. 옆으로 누워야 자. 그런데는 지금 서로 가려고 해가지고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막 꽉 차가 있어. 그런데도 거기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려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가잖아. 집에서 그냥, 50몇 평 아파트에, 둘이서 살면서 방 몇 개 가지고 살고, 여기 와서 또 법문도 듣고,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떠냐?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안 가야 될 텐데 또 갈 짓 한단 말이에요. 또 갈 짓 해. 몇 번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생도.

마찬가지. 그런 곳에 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현재도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 현재도 중생들을 위해서 현재도 다 설법을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너무나 착한 사람들만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모기가 물어서 괴로워, 바퀴벌레가 나와서 괴로워,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워. 심지어 배기 싫은 사람 텔레비에 나와도 그냥 배기 싫어. 배기 싫은 사람 나오면 텔레비에 나오면 텔레비도 꺼버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짐승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사는 중생들이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한 세계에서 이제 사리불이여, 극락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팔공두수로 가득하느니라. 연못 바닥에는 순전히 금모래가 깔려있고 연못 둘레에 있는 사방의 계단은 검은 유리 파려 등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 극락세계는 말이지 전부 뭐로 되어 있느냐?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그 이제 칠본데 요즘은 우리가 유리가 흔하니까 유리가 뭐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칠보 중에 하나였어. 요즘은 모래로 가지고 유리를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되지만 옛날에는 대량 생산이 안 됐어. 그런데 왜 이렇게 극락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연등 부처님께서 법문을 한 후에 54번째 세자재왕 부처님이 있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 그 나라 많은 대중들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설법을 들었는데 그 나라 임금이 와서 설법을 들었어. 임금이? 국왕이 와서 설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국왕이 와서 부처님 설법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임금의 고민은 무엇일까? 임금의 고민은. 위정자의, 올바른 위정자의 고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국왕의 고민이야. 그런데 국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경제 발전을 시키더라도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거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가지고 해도 행복하지 못해. 군사적으로 남의 나라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키워봤자 뺏긴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노예가 되고 되는 거라. 그래서 임금이 부처님 말씀을, 세자재왕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바세계에서는 도저히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출가를 해서 선임이 됐어. 그 선임 이름이 뭐냐? 법장비구야. 법장비구가 돼서 다

수행을 하고 해보니까 자기는 수행이 되고 행복한데 남을 행복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장 비구가 내가 비구 생활만 해서는 이거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법장 보살이 되었어요. 대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이제 비구는 자기 개인 수행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보살은 남을 위해서 자리 이탈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이제 법장 보살이 되었어. 법장 보살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상적인 국토를 만들까? 원력을 세워서 이 내가 다스리는 사바세계 이 나라는 중생이 있는 이상 행복한 나라가 될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내가 국가를 하나 만들까? 이상적인 국가를 가장 유토피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원력을 세웠어. 원력을 세워서 이 사바세계에 가까이는 그냥 맨날 전쟁하고 국왕이 싸움하고 전쟁해가 나라 뺏고 그런단 말이에요. 살인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먼 곳에다가 내가 또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바세계하고 10만 원 국토가 떨어진 곳에다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법장 보살이 수많은 원력을 세워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설계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현장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는데 몇개 나라를 가느냐? 210억 국토를 따니까. 210억 국가가 아니고, 210개 나라가 아니고, 210억 국토를 따는 210억.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전부 다 현장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방문해서 그 나라의 좋은 점만 210억 국토니까 한 나라의 좋은 점 하나씩만 따와도 210억까지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210억 국토를 다니면서 전부 현장 방문을 하고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만드는데 얼마 동안 만드느냐? 5급 동안 설계를. 5급. 1급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1급이라. 그런데 이 지구가 5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동안에 긴 시간을 설계를 했단 말이야. 설계하는 것만. 그러니까 설계를 아주 철저히 한 거예요. 설계를. 우리 정토사도 이거 무량수전 짓는데 만일회관 짓는데 설계를 몇년 했느냐? 7년 했어. 7년. 7년 동안 설계를 내가 밤에 자다가도 이 계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 구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7년 동안 밤마다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지으면서 설계 비용이 하나도 없이죠.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법장 비구가 법장 보살이 극락세계 만드는데 설계하는 데 5급이 걸렸어. 5급이 걸려가지고 극락세계 만드는데 설계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올 오토매틱, 전자동, 전자동. 얼마나 잘돼 있느냐 하면은요. 극락세계에서는 이제 공양 때가 되면 아침에 되면은 밥이 싹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밥다 먹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뭐야? 밥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도 설거지가 싫잖아. 설거지 청소.
그런데 밥을 다 먹

닦고 나면은 싹 설거지 하는데 연꽃이 와서 연꽃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싹 들어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와서 설거지가 다 돼버려. 쓰레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신도시를 한다면은 정말 전자동 시스템이 돼요. 그런 정도로 자상하게 무량수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면은 지극히 즐겁다 해서 극락이라고 했어. 극락. 그래서 또 안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안양. 이 태조 이성계가 한양 도읍을 하는데 무학대사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무학대사가. 이 한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때는 유생들이 득세할 때라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정말 믿고 신했기 때문에 무학대사의 말을 들었는데 무학대사 생각은 뭐냐. 아, 이거 한양 도성을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극락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첫째 문이 뭐냐? 안양문이에요. 영주 부석사 가면 부석사 무량수전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면 그 안양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남방에서 한양을 올라오는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도시가. 안양이야, 안양. 안양시요. 안양시요. 안양에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면 어디냐? 불광동이라. 부처님이 광명을 내리는 곳이 불광동이야. 그래서 한양 도성을 꾸밀 때도 무학대사의 머릿속에는 이 이상적인 극락세계의 도시를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골 이름 하나까지 또 그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그러한 원력으로 된 곳이 극락세계.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는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팔공덕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물이 그냥 팔공덕수로 가득 차 있는데 팔공덕수라는 것은 뭐냐? 물이 거칠어도 안 되고 물도 거친 물, 연한 물이 있어요. 거친 물은 어떠냐? 샤워할 때 비누가 잘 안 풀어져. 부드러운 물이 있어. 물이 부드러워야 되고 너무 차가워도 되고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그런 팔공덕수의 물이 분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응? 연못 바닥에는 전부 금물이 깔려 있어. 연못 바닥에. 그 극락세계 도둑놈이 왜 없느냐? 검 훔쳐 가봤자 팔아먹을 데가 없어. 전부가 검이니까. 검이 여기 돌만큼 흔하면 귀하겠습니까? 검모래가 깔려있고 연못두루에는 사방에 계단에는 검은 유리 파려 이 계단에 전부 축대가 전부 검으로 되어있고 은으로 되어있고 다 되어있단 말이야.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검은 유리 파려 작어 적진 좀 만호등으로 탁 되어 있어. 이 이제 법당이 있는데 전부 검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만호로 되어 있고 산호로 되어 있고 전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검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단청으로 하는 거예요. 단청으로. 칠보색을 내 가지고 단청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0: 있는 거예요.
1: 조선시대까지는 건물에 단층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뿐이에요. 왕실 건물하고 궁궐하고 부처님 모신 사찰에서만 단층을 하지 딴 데는 단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잡혀가서 곤장맞아.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원래는 금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금 언어로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냥 전부 금으로 검색, 은색 다 넣어가지고 오색, 실보색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른 절에는 가면은 국보법당이나 보물법당에도 법당 안에 그냥 등을 잔뜩 써가지고 천장이 안 보여. 가는 절마다. 이 무량수전에도 등을 써잡고 사울 초팔 등 써잡고 처음에 신도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안 된다. 극락전하고 관음전에 서고 여기에는 와서 단층을 보도록, 단층만 봐도 그냥 힐링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는 등을 하나도 안 썼어요. 아마 이등 써서면 그냥 등 서로 설라고 초팔 수입이 배가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도 여기 와서 딱 쳐다보고 고개가 아픈 사람은 자복 깔고 누워서 봐. 템플스테이 오면 전부 누워서 봐요. 누워서 30분만 단층 보고 나면 마음이 힐링이 돼. 이렇게 집 짓는 값 정도가 단층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태국 가면 말이죠. 태국 가면 법당이 어떻습니까? 전부 그냥 포착포착하게 막 빛나도록 다 해놨잖아요. 유리도 받고 뭐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연못 속에는 수레받기만한 연꽃이 피었는데 푸른 연꽃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연꽃에는 누른 광채가 나며 붉은 연꽃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연꽃에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사리불이여,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청황적백 연꽃이 나오는데 청년은 뭐냐? 니로발라화라 해가지고 푸른 연꽃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이 푸른 연꽃이라. 황년은 구물도화라 해가지고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연꽃이 황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황년이 별로 없어요. 황년은 내가 일본에서 청년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데 일본에서 내가 청년 황년을 봤습니다. 일본의 교토 옆에 가면 우지라는 큰 못이 있어. 그 호수가 있는데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제주도 섬을 두 개를 딱 집어넣으면 잠길 정도로 큰 못이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 연꽃 아주 제가 하는 한 10만 평 되는 연꽃만, 전 세계 연꽃만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면 청년 황년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홍년은 뭐냐? 파두마와라 해서 붉은 연꽃을, 붉은 연꽃. 지금 우리 연지에, 아래 홍년지에는 홍년이 많이 피어 있어요. 붉은 연꽃이. 위에는 또 백년. 백년은 분타리화라 해서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꽃 가운데, 연꽃 가운데 최고 연꽃이 뭐냐? 백년 분탈이 와라.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관무량수경에서는 염불하는 사람은 분탈이 와와 같다. 염불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도 제일 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극락국도에는 아래에는 연못이 있어서 팔공수를 솟아내고 연꽃이 청황적백의 연꽃이 피고 또 거기에는 칠보항수가 있어서 나무가 줄지어 꽃을 피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단 말이야. 이 정두사의 구조가 그래. 저 아래는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백일홍 나무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법당이 있는 거야. 이 도량을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휙 둘러 아이마 꽃이 핀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여 있는 우리 스님들은 꽃 한 송이 갖고 올렸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꽃 한 송이. 그런데 꽃 사오는 신도는 아무도 없어. 우리 저기 미타제일 부장님만 꽃 사왔지. 꽃 사온 사람 없어.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넓은 땅에. 그런데 아무도 안 사와. 그 보살이 처음 사왔어요. 또 우리 그 저기 기도 스님은 다 아침 예불 모시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호미 들고 장화 신고 그냥 꽃을 가꾸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꽃 한 송이 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놔두면 전부 잡초 덩어리가 돼요. 여기 와서 풀 한 포기 뽑는 사람이 없어. 풀 한 포기 뽑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침에 딱 보면은 연꽃이 피고 백일홍이 피고 또 위에 벽면에도 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걸 대수롭게 보고 그냥 휙휙 지나간단 말이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줘요. 여기 차를 내면서도요. 차씩 갖다 대고 그냥 산에 올라가기 바쁘지. 차 대고 문 닫으면서 저 꽃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만큼 마음이 각박하다는 얘기야. 마음이 각박하다는 얘기. 그래서 천상에는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밤낮 없이 만다라 꽃비가 꽃비가 내린다. 우리 지금 극락전 앞에 가면요. 그 백일홍을 한 그루 심었는데 얼마 들을 심냐? 1,000,000원 들어요. 1,000,000원짜리 70년생 백일홍을 갖다 심는 거예요. 거기가 늘 허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를 좀 아름답게 가꿀까 하고 고민하다가 조경회사 사장하고 상의해서 그 백일홍을 갖다 심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은 백일홍이 꽃이 핀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밑에 꽃이 내려가지고 땅에 그냥 파랗게 내려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종교라는 것은 자그마한 일에도 감탄할 줄 아는 것이 종교예요. 감정이 전부 메말라 있어.

자그마한 일도 아 이게 부처님의 갑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종교라. 감동을 받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밤낮없이 그냥 꽃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공덕진 앞에 그 가봐요. 백일홍 밑에 가보라고. 얼마나 밑에 바닥이 꽃이 떨어져서 빨갛게 아름다운지. 항상 아침마다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눈 비비고 그냥 밥 먹을 생각만 하지. 극락세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공양을 할까? 바구니에다 꽃을 담아가지고 10만 원 국토를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와서 밥 먹어.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한 번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본 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받아서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어, 합장하고. 우리는 밥 먹는 예절이 없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뭐냐? 고지소 삼아 되시다. 잘 먹었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식당에 남은 집에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사 먹더라도 꼭 그렇게 하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다 나오면서 카운터 보는 사람이나 주방에 일하는 사람 보고 참 오늘 밥잘 먹었다. 맛있었습니다. 주방 양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꼭 그래 얘기하고 나와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손님들 가운데 제일 참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손님이 밥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 원, 2만 원 내고 밥 먹기만도 나는 당연하게 먹기만도 그 사람 만 원, 2만 원 짜리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극락세계는 자기가 밥 먹기 전에 꽃바구니에 꽃을 담아가지고 10만 원 부처님께 가서 꽃구경을 올리고 와서 자기 밥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밥 먹으면서 우리 절에서는 공양계를 해서 위로는 재불보살님과 가운데로는 일체연성과 아래는 만중생의 이르기까지 내가 밥 먹듯이 함께 밥을 먹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밥 먹어요.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유니세프에 가입하세요. 유니세프에 내가 가입해서 회원이 됐는데 한 달에 3만 원 나가나요? 3만 원. 3만 나가면 하루에 얼마 꼴이야? 하루에 100원 꼴이야? 1000원 꼴인가? 그런데 꼭 매달 문자가 와요. 선생님께서 보내준 이 기금은 오늘 어디에, 이번 달에는 어디에 쓰였습니다. 3만 원 보시하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러니 밥 먹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밥을 먹자. 오늘 본문은 요지는 그겁니다. 원이 자공득 보급의 일체야 등여중생 당생 극락구 공견 숙해공성도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청령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령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령포인데요. 청령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령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령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령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로입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 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 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0: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제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네 인생도 강물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집착을 버려야만 자유로운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관세음 보살이 상주하는 낙산사 홍련암. 동해 바다의 푸르른 독경 소리를 도반 삼아 벼랑 끝에서 1300여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도량은 바닷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고 화마가 몰아쳐도 묵묵히 버티며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기도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지푸른 동해바다 위에 솟아난 붉은 연꽃. 그 홍연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자리.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이 들리는 암자, 홍련암. 관음보살의 영험한 가피가 이곳 홍련암에 있다. 관음보살은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양양락산사는 우리나라의 3대 관음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671년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보타락 가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낙산사의 주전인 원통보전은 2007년에 복원된 모습이다. 2005년 4월 양양 지역을 덮친 화마로 소실돼 18세기에 그려진 단원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바탕으로 복원한 조선 초기의 모습이다. 그러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굳건했던 7층 석탑과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던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관세음 보살상은 여전히 원통보전을 지키며 옛 영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원통보전 한켠에는 낙산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의 영정이 함께 모셔져 있다. 세세생생 관음보살을 칭송하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정대하겠다던 그의 생각은 관음성지 창건과 함께 낙산사 전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통전 옆에 난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바로 해수 관음상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16m의 거대한 크기, 쌍용상과 사천 왕상이 조각된 대자위, 활짝 핀 연꽃 위에 서서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해수 관음상은 관음 기도 도량 낙산사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저만든 이후 낙산사 가장 높은 곳에서 동해를 살피고 중생의 마음을 보듬어 온 해수 관음상. 목숨을 내건 기도로 만사가 성취되고 무상 대도를 얻었

떠난 의상대사의 이야기처럼 천년이 지난 지금도 관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은 바다 위에

동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광 덕분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자 이곳을 찾는 선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라는 별칭처럼 관음보살의 가피력으로 300액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져온 관음성지 낙산사. 동해바다를 마주하는 낙산사. 관음보살의 상주처에서 중생들은 관음보살의 진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낙산사 중심에서 또 다른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2022년에 조성된 관음지가 바로 그곳이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참배로를 건너면 6m 크기의 장엄한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곳에나 관음보살이 계시다 했던가. 낙산사 어느 곳을 가던 마음속에 그리던 관음보살을 마주하게 된다. 원통보전 해수 관음상과 더불어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불전 중 하나, 보타전이다. 내부에는 천수관음을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이, 우측에는 마두관음, 준재관음, 불공견색관음이 협시하고 있다. 칠관음 외에도 32응신과 1500관상을 같이 봉헌하고 있는 명실상부 관음성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보타전 외벽에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일대기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간결한 시로 요약한 화엄일승법계도. 낙산사가 관음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화엄사상이 깃들어 있는 도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엔 의상대가 자리하고 있다.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울창한 해송이 사계절 의상들을 지키는 이곳은 의상대사가 선정에 잠기던 곳이자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이라 한다. 붉은 연꽃이라는 의미의 홍련암. 이름처럼 붉은 연꽃을 닮은 남자가 푸른 동해바다 위에 피어있다. 1300년 전 의상대사가 보았다는 붉은 연꽃이 이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의상대에서 가만히 홍련암을 바라다 보면 목숨도 내던지며 기도하던 의상대사의 이야기가 절로 떠오른다. 홍련암은 낙산사 창건의 모태가 된 곳으로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창건하기에 앞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던 곳이라 한다.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 오봉산을 찾은 의상대사는 이곳에서 파란 새를 만나게 되었는데 새가 사라진 석굴 앞에서 7일 밤낮을 기도하자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솟아나더니 그 위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의상대사가 좌구를 물 위에 띄운 곳이 지금의 홍련암 자리다.

목숨을 건 구도 끝에 마침내 백의 관음을 친견한 성스러운 관음 성지 홍련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 도량으로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겠다 서원을 세웠던 의상대사가 걸었던 구도의 길은 이후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는 수행의 길이었으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의 길이었다.

홍련암 바로 아래엔 파랑새가 사라졌다는 관음굴이 있다. 의상대사가 철룡팔부의 신장을 따라 들어가 수정 염주를 받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은 보타굴인데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때 경봉스님이 직접 쓴 홍련암 편액이 지금도 걸려있다. 동해바다의 해조음이 홍련암을 채운다. 능엄경에 따르면 진정한 산매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라고 했다. 바다가 들려주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정한 산매에 이르게 되는 곳 홍련암이다. 바다 위에 있는 지형적 위치 때문인지 관음보살의 가피 때문인지 2005년 양양 지역의 산불에도 홍련암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홍련암은 기도 도량인 동시에 가슴 속에 화마를 잠재우는 수행 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불단 중앙에는 50cm 남짓의 관음보살 좌상이 양옆으로 동자상과 용왕상이 협시를 하고 있다. 의상대사가 홍연 속 관음을 친견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관음에게 목숨을 바쳐 귀의하겠다는 간절한 일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홍련암에 가득하다.

홍련암 법당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음구를 볼 수 있다. 깊은 협곡 사이로 파도가 쉼없이 굽이친다. 파도는 관음보살의 해조음인 동시에 쉼없이 밀려드는 실체 없는 괴로움을 닮았다. 의상대사는 이 굴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파도 속에 몸을 던지며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모두 듣고 괴로움에서 구제해준다는 관음보살. 간절한 기도란 관음보살과 한마음이 드는 것. 파도가 쉼없이 출렁이듯 관음보살을 닮으려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홍련암 주련에 새겨진 관음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얀 옷을 입은 관음보살은 외딴 섬 바닷가에 머물며 말없이 설법하고 있다. 오른손의 꽃병에 들어있는 푸른 버들가지는 중생들의 탐욕과 화를 식히는 그늘이요. 감로수는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한다. 말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설법하는 관음보살. 남순동자는 그 법문을 들을 수 없음에도 들으며 관음보살의 뜻을 안다고 한다.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는 남순동자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관음보살을 닮아가는 길이라 홍련암은 설법하고 있다.

동해바다가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듯 바다 위로 새로운 하루가 솟아오른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법.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매일이 똑같은 일주일일지 모르나 새로 태어난 하루를 바꾸기로 마음먹는다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번뇌는 드넓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바다는 가르침을 준다. 눈이 어두운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 무한한 깨달음의 바다 위 낙산사 홍련암 곳곳에는 관음의 진신이 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참된 깨달음의 길을 중생들에게 일러주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계금불사를 거행하던 날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다. 이를 상서롭게 여겨 탑을 쌓아 봉안했는데 그 탑이 공중사리탑이다. 근데 한국 불교의 대선사라 일컬어지는 경봉스님은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알려져 있다. 37일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번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꿈을 꾸고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한다. 홍련암을 찾는 이들은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 믿게 된다. 꿈과 소원을 이뤄준다는 삼족섬에 손을 얹으며 소원한다면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살리라. 홍련암에서 푸른 동해 바다와 관음보살의 음성 같은 해조음,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시원한 해풍을 마주하면 속세에서 나를 괴롭히던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욕망과 분별은 내려놓고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다처럼 주체적인 삶을 산다면 족할 것이다. 의상대사는 백화도량 발언문을 통해 관음보살과 같아지기를, 관음보살이 계시는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했다. 막연하게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기대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의상대 관음송이 모진 비바람에도 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는 누구나 관음이 된다. 언제나 푸르른 해송도, 작은 연못도 누군가를 위해 자비를 베풀고 관음의 이름을 얻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불러왔다. 사바세계의 귀를 기울이며 중생을 구제해주는 관음보살의 이름처럼 한없는 위로를 받아온 것이다. 동해바다에 솟아난 붉은 연꽃 위엔 13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관음보살로 살아가라. 세상에 관음이 되라 설법하는 남자 홍련암. 많은 이들이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위로를 얻었듯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누구나 관음이 되기를 소원한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전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선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매동 참리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아무보기 설명이항이에 정종옹이에 소재재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공덕으로 재불보살님과 피지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전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8: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4: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5: 와, 너무 맛있습니다.
6: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4: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5: 맞습니다.
4: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백마 삼마이안주 야신 보덕정광주 야신 회목관 찰융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 야신 소일체주 야신

차업 배운 집내 상수비로잔 하부을 흐련화장 세계조와 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 세계 역부 역시 상설보

고연행감열의 출 이세감 품인법계의 심이신만계 성정상식국분원만견 풍성착연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앉아여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삼보 전에 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1: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7: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8: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현호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제자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의 근본이 되는 서성, 근본서성을 의지하는 방법,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근본서성을 도의 근본으로, 근본 근원이라 하는 것은 의미는 나뭇잎과 열매의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이 세계에서 귀한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다는 것부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근본서성에 의지해야 가능하다. 모든 나뭇잎 세기와 잎사귀와 그 푸르른 나뭇잎 사귀와 열매들이 모두 뿌리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기초적인 가르침부터 삼기요오계부터 저 사성제 8정도 여기까지 그리고 완전한 무상정등 정각까지 모든 것이 다 근본서성에 우리는 스가모니 부처님을 근본서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서성은 많은 서성이 여러 분이 계실 텐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서성이 바로 루트 구루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루트는 뿌리라 구루는 인도말로 서성이라 이런 말이에요. 루트 구루라고 하고 근본 서성. 그때 두 번째는 이제 관상을 하거나 공부할 때 혹은 쉴때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수행할 때, 수행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할 때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이제 특히 금강성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금강성이라고 그러는데, 금강성은 관상을 이야기를 해요, 관상. 관상은 비주얼라이즈. 한문으로 저렇게 써요. 한문으로 볼관자, 생각상자.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야 돼. 석가모니 부처님. 딱 떠올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 집안에 자기 방이 있다면 거기에 개인 불단을 모셔야 돼요. 부처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고 탕카라든지 탱화라든지 부처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모셔놔야 돼.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처님을 어디서 구하든지 모셔놓고 매일 보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부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하는 거는 자세, 모습, 색깔 다 해가지고 눈앞에 부처님이 다 눈 감아도 부처님이 다 계시는 것처럼. 그럼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다녀야 돼. 정대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그 머리 위에 아미타불을 본사로 정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머리 위에 부처님을 이고 다녀야 된다. 정대한다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정대불사하는데 팔만대장경만 정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은 관상을 할 때, 관상하거나 공부할 때, 그래서 관상하는 것이 바로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한 이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준비해야 될 때 여섯 가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썰고 닦는 방법과 첫 번째 자기 수행하는 방법 썰고 닦아야 된다. 두 번째 불상 경전 탑 등을 바르게 모시는 법. 세 번째 거짓없는 공양물을 법답게 올리는 법. 관상하는 자세. 그리고 삼보의 귀염과

그리고 촉신, 복전에 대해서 복전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번째,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일곱 가지를 발언할 때 바른 마음가짐 동기와 일치시키게 이걸 이야기하는 차례차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는 방법과 불상경전, 탑등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한번 115페이지 한번 이쪽으로 와봅시다. 그거 읽어봅시다. 그 동기가 115페이지 그 동기가 113페이지 점. 그 동기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청소가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일체정생을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사들을 관사하기 위해 하나는 큰 노득이 있다. 대장경에 이르기를. 자, 읽어보십시다. 죽었을 때 정토에 나는 원인이 되는 등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수행하는 그 도량, 그걸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방도 도량이거든. 예, 또 대웅전이라든지 또 관음전이라든지 법당에 청소할 때도 이런 자세로 그냥 청소하는 소임이니까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일체 중생을 다 깨달음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한다. 바람일행을 한다. 이래 하면서 하면은 큰 이득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또 다시 읽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법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과 부처님들께서도 좋아하신다. 잘생기게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황해에 태어난 것을 말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면모가 비록 잘나지 않더라도 불보살들은 아름답게 이를 본다. 예. 다음에는 거기 티벳에 전해 내려오는 그 우화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했던 바로 줄라반타가 마반타가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승불교에서는 주리반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주리반턱에 들어봤죠. 예. 이게 이제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길 써놨는데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다가 기대서 애를 낳았다고. 형님은 마반타카라. 형님은 마반타카. 그리고 이제 동생인데 동생은 줄라반타카라. 마는 크다, 줄라는 작다 이 말이거든. 발리어로 마반타카는 이제 머리가 좋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깨달았으니까 동생 너도 같이 출가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줄라반타카는 어떤 인연인지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 지냈어요. 열흘 지내가지고 아유 주변 사람 스님들이 아유 쟤는 안 되겠어요. 쟤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 까먹으니까 그 형님이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줄라반타카가 기원정사 밖에서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부처님이 다 부처님의 24시간이 매일 아침에 탁발 나가기 전에 관을 해가지고 오늘 누구한테 특별히 누가 나를 빌려오는 사람이 누굴까 제자 중에 딱 생각하거든. 그 줄라반타카가 기원정사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줄라반타카를 찾아가요. 줄라반타카 찾아가니까 이제 바로 114페이지에 나오죠.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바보라 그러면서 아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배울 수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일러주기를 이제 116페이지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많은 칭찬보다

0: 지혜로운 자의 비판 한마디에 더 큰 칭찬의 함의가 담겨 있느니라. 선남자여, 너의 스승이 비록 하나님일지라도 여태처럼 삼 무수급 동안 육바람이라의 모든 것을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예래부터 배우게 싶으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스승은, 제가 스승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스승님이 머리가 안 좋다고 저를 나가라 했어. 그러니까, 야, 너무 실망하지 마라. 스승한테 칭찬 못 받은 것보다 스승한테 꾸중듣는 게 그게 알고 보면 큰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처님 당신이 가르쳐 준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쫄라판다가, 아이고, 저는 바보, 매우 바보이며, 작고 매우 작은데,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면, 그런 지혜로운 자이다. 저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어리석지 않은 건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 아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많이 배운 척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두 마디만 가르쳐줘요. 먼지를 털어라. 그게 초계불교에 우리 부타 프로젝트에서 배웠습니다. 라조하라나. 그건 여기 있거든. 라조하라나.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먼지를 털면서 외우면서 계속 청소를 시켜. 동쪽 청소하고 서쪽 청소하고. 이제 그건 쉽거든. 먼지를 털자. 또 청소. 서쪽을 다 치우니까 그 사이에 또 동쪽에 먼지가 쌓이거든. 또 동쪽을 다 치우니까 또 서쪽 마당에 먼지가 쌓였어.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쫄라판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어라 하시니 마당에 바깥에 먼지 이것만 털게 하셨을까? 뭔가 아닌 것 같지. 아, 맞아. 마음의 먼지를 털어라 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이렇게 깨달음이 나와가지고 이런 개송을 해요. 117페이지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먼지는 먼지다.
1: 먼지는 탐욕에 이르지 먼지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되는 것이 깨달은 것이다. 먼지는 먼지가 아니고
0: 환해의 먼지다.
1: 먼지는
0: 환해의 먼지지 먼지가 아니라
1: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되는 것이 깨달은 것이다.
0: 먼지는 먼지가 아니고 어리석음의 먼지다. 먼지를 했으면 여기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하면 그것이 깨달은 것이다. 자, 이 문장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청소하다가, 바깥에 먼지를 청소하다가, 아, 내 마음의 먼지. 차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마음의 먼지는 뭘까? 그게 대표적으로 마음의 먼지를 탐진치, 탐욕과 환행과 어리석음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이 더 넓히면 번뇌 망상이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 그 생각, 두서없는 그 생각들. 생각이 먼지를 썰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다. 생각이 없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염도연공 무렴척, 육문상광 작은 것,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도 절망망. 바로 줄라판다카가 착득심도 절망망까지 간 거예요. 썰다가 마음이 탁 정지돼가지고, 아, 탐진치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졌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끊어졌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염도연공 무렴척. 생각이 없는 경지. 도달한 거라. 일념미생 전, 한 생각 전, 생각이 끊어진 당대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한 게,

0: 3cm가 먼지가 딱 그 쓰러진 거, 그 경지가 1년 몇 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지. 마음이 밝아진 걸 지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 지혜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118페이지 그럼 읽어봅시다. 위에서
1: 여같이
0: 모든 번뇌를 이제 드러내듯 계함 짓고 하나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부처님이 얼마나 상대의 근기를 잘 알고 수준에 맞게 딱 맞게 먼지를 털어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닭발 나오고 나서 그 도량에 절 도량에 마당을 청소해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나빴던 자꾸 한계 까먹으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한계를 위하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줄라반다카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120페이지 나 불상을 모셔야 된다. 불상을 모셔야 되는데 이건 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집에 자유 수행하는데 불상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신라시대 때 경주박물관이나 용산박물관 어디 박물관에 가면 새끼손가락만은 부처님 많이 봤죠. 그게 왜 어디 쓰였을까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부잣집 양반 귀족들은 다 집집마다 자기 불당이 있었어요. 그게 모셨던 거라 그게. 그래서 그게 유물로 발굴되는 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작은 불상이 있으면 막 갖다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조개속에서 나온 앞에 이 탱화 이런 거 줄여놓은 거 이걸 집에 모셔놓든지 관세모사를 모셔놓든지 그래야 관상을 하게 되거든. 다 앞에 보고 그래서 법답게 모셔야 하는데 황금으로 조성한 불상이나 은으로 된 조성한 불상은 높은 곳에 모시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은 아래에 모신다. 불상을 계산으로 재산으로 여기는 그래 이거는 차등을 또 만든다 그지. 여기 이 의미는 황금으로 했으니까 부처님 금으로 된 부처님 높이 놓고 은으로 된 건 밑에 하고 진흙으로 된 건 밑에 하고 불상을 차이를 두면은 그거는 재산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마음에 부처님으로 생각했다면 차등을 두지 말고 다 한가운데 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오래돼가 쳐다보지도 않는 수행행 갖다가 사온 그 애기 동자 이런 거 있는 거 어쩝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네, 대주에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3: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

0: 동양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스님 이거 복을 때 이렇게 펜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0: 죄송합니다. 네, 네,
2: 네. 어우 잘 쓰신다.
3: 셰프인데요.
2: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4: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네. 듬뿍 네.
5: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네. 거죠?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네.
5: 무미의 맛이라고 황혜수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5: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그거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2: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예.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예. 완자탕 죄송합니다
0: 예. 예. 지금 네. 스님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1: 네, 네, 네.
0: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 오늘 요거 그 발현한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착 퍼지면서 향이... 봄 내음을 마음껏 즐기라 이건...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건...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굴리게 할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용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1: 아,
0: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포처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아,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0: 네, 네.
1: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아까 이게 채소 물레역은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

0: 치는데
1: 아니 네 분이
0: 네
1: 아니고
0: 번
1: 일곱 놈.
0: 일곱 놈, 일곱 놈.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0: 그럼 스님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다 응? 알아보세요?
1: 다 알아보지.
2: 더담이 누리 나래 옳지.
0: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네.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1: 미역에다가 다 시켜요.
0: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1: 자 이제 넣고 와.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0: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1: 네.
0: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1: 아니, 전분가루 해가지고 공골 넣기 해서 했기 때문에.
0: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고명으로.
1: 진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흡 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스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짜임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스님, 고 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 쪽가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그럼 넣어서 이제 건져 주실래요?
2: 그럴까요?
1: 네.
0: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1: 네.
0: 한번 익으니까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고추장.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네.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그냥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네. 조금 조금씩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예.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묻혀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움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좋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장소에서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불로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2: 목두부전.
0: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목의 그 본래적인 맛,
0: 본래의
1: 그걸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0: 아, 맛있네. 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와, 치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 내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걸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찐 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그냥 띄워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천만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드셔보시죠.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네네.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화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화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 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중에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이 있을수록 서평이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 음식 박물관

0: 박물관.
1: 정문이한테는 네. 이제 마지막 꿈이 사천이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0: 네. 반드시.
1: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지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 농장인가 현대인들이 네.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맞아요.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0: 맞아요.
1: 재배하고 네.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네, 가지고 네, 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네, 네.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0: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1: 네, 네. 네.
0: 정문 스님에게 네. 사찰 음식이란?
1: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0: 그림과
1: 예, 이 그리움과 추억
0: 네.
1: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예.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본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후 위기의 시대다라고도 말하죠.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소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 활동가 김보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림이라고 하고 청소년 기호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8년차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오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0: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함께 만든 울림. 이게 첫 번째 키워드네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있죠? 예. 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셨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1: 자신의 자리에서 운동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면 우리 함께 만든 울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말씀 하나하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함께 만든 울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저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그 작은 순간들이 그 일상적으로는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무언가를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시간이 오래 쌓였을 때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골드만 환경상도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상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차곡차곡 모이고 모여서 그게 오랜 시간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승소라는 결과까지 함께 만든 그 움직임의 의미를 저는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든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니고 혼자서 해결할 일도 아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1: 네.
0: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면서 그 울림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금방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되셨잖아요.
1: 네.
0: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골드만 환경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골드만 환경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골드만 환경상은 골드만 부부가 있었는데 왜 환경 분야에는 노벨상이 없지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한 상은 맞고요. 기후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전 세계에 있는 6개 대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상으로 지금 31년 정도 되었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 상을 받게 된또 결정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계기가 있었나요?
1: 2019년부터 저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 청소년들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0: 기후 헌법소원이요?
1: 네.
0: 예.
1: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문제이고 권리의 문제이다라고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기후 정책을 만들라는 요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그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으고 사회적으로 계속 가시화하고 기후위기를 마주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건 작건 어떤 조건 없이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권리의 문제로 좀더 다루어지게 되면서 202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기후헌법소원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아시아 최초로요?
1: 네.
0: 야, 큰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난 기후 활동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활동을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지를 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어보자라는 행동을 저희는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간다고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있고요. 그래서 더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이 전부

0: 국제로 이 문제를 더 깊게 접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냥 좀 쉽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어주더라. 예? 이렇게 큰 어떤 기후 위기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데,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법 소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0: 네,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첫 시작이 무엇인지, 기후 활동가로 활동하게 된그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 그 제가 갑자기 제일 궁금해져요.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환경 문제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1: 어렸을
0: 네,
1: 때부터.
0: 그래서 뭐 과학관에서 기후위기나 지구온난화 전시하면 막 따라다니고 개인적인 실천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1: 원래 그냥 관심이 있었다.
0: 네,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에 관심이 계속 가는 영역이었어요.
1: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업이다. 네 업이다. 예, 그래서요?
0: 저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뭐 아니었겠지만 2018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희 집이랑 비슷한 집에서 실내에서 잠을 자던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뉴스를 봤는데 저희 집에서도 밤에 새벽이 돼도 열기가 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집에서 그 열기가 계속 후끈후끈한 채로 계속 며칠을 지내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1: 진짜 이러다 죽겠다
0: 네.
1: 싶은 거죠.
0: 왜냐하면 전이 문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인적 실천도 되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엄마 한명못 지킨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지금 뭘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던 거지? 그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도 죽을 수 있는 문제이고, 누구나 취약해질 수 있고 위험해지는 문제이구나. 이게 단지 내가 개인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뭐라도 진짜로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폭염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유를 해본 거네요.
0: 네.
1: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작 내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폭염, 당장 눈앞에 닥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신 거네요. 결국은 어떤 과감한 활동을 통해서 헌법 소원,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참 대단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소송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0: 그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단지 이 문제를 계속 말한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어떤 법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할 거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포함할 거야 같은 방향이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목표 중에 하나가 너무 미흡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한테 요청을 했던 소송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때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호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기후위기 위험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최소한의 존엄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장될 수 있는 기후정책, 목표를 만들라라는 게 요지였었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한 4년 반 만에 나왔을 때
1: 4년 반 만에요.
0: 네, 4년 반 정도 걸렸고요.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더 국민의 안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후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결과

0: 국가를 내면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라라는 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1: 이야, 뭐 엄청 거창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국가적으로 정책을 2050년까지 그걸 확실하게 체계화시켜 놔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이었네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4년 반이면 굉장히 긴 소송이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가장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처음에는 할수 있는 거라도 찾자고 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약성 같은 것들이 기후위기의 위험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순간, 또 있었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겪다 보니까 되게 많이 절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함께 감각하고 이 문제를 보고 뭐라도 우리가 그래도 해내자, 변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일 때는 다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도 했고, 변화가 실제로 조금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전이라면 나는 너무 작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이렇게 멈췄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모이는 걸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의 목소리는 되게 작을 수 있지만 함께 모인다면 진짜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기후위기 위험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래도 변화는 아직 가능하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찾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말 그대로 함께 있는, 함께 모인 울림이네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정책 얘기도 잠깐 나왔고 변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기후 활동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정책이 있거나 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회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기후 위기의 위험이 사회에 되게 커질 때 사람들한테 닥치는 위험의 모습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어떤 폭염 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또는 침수로 물에 잠긴 집처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취약계층이고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것처럼 항상 다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것들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산업의 부담,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게 가능하겠어 같은 회의적인 태도로 기후위기 대응 논의가 멈추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은 것
1: 야,
0: 같아요.
1: 그거 한다고 바뀌겠어?
0: 네. 그런 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건데 그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항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기후위기라는 문제에서 정책이 바뀔 때, 이 문제가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개인의 삶들에 어떤 위험으로 닥치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보호할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져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후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결국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꾸준히 내할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힘을 모으면서 바꿔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이 말씀 하실 때딱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외국에, 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 나라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개발 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강물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막몇 톤씩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막 버려버리니까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똑같은 얘기.

0: 우리나라가 백날 분리수거 한다고 바뀌겠어? 우리가 분리수거 해봤자 저 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냥 갖다 버리는데 뭐 그런 회의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1: 네.
0: 예. 그런데 아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라도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까지 놓아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냥 꾸준히 할 뿐이다. 뭐 이런 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1: 네.
0: 예. 그런데 저도 분리수거 좀 열심히 하거든요. 또 요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혼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 영상 봤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하다.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아시겠죠? 예, 보신 적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바뀌겠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리자면 골드만 환경상을 받으셨는데 이 수상이 오늘날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를 바라는지 더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이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왜 나한테 주지라는 생각을 되게
0: 오,
1: 많이 했거든요.
0: 겸손?
1: 겸손일 수도 있고,
0: 예.
1: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보이는 일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0: 그 말이 너무 멋있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1: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계속 노력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이상이 왔을 때왜 나한테 줬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소원 과정에 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저한테 이상이 온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모아왔던 그 가치에 좀더 힘을 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많이 왔던 연락이 그게 안될줄 알았는데 그 헌법소원 지켜보다가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안될것 같은 순간들도 많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효능감을 다시 되찾아야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찾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 상이 사람들한테 어떤 누군가가 되게 큰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변화를 실제 만들 수 있다라는 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 야,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사람을 지키는 기후 행동이라는 키워드인데, 전 사실 제가 하는 일이나 제가 어떤 내는 메시지가 스스로 납득되지 못하면 잘못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계속 왜 하게 될까를 곱씹었을 때는 결국에는 기후위기라는 문제 안에서도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을 개인적으로 더 파고들게 되면, 뭔가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한테 너무 익숙했었던 그냥 삶 중에 하나이지만 기후위기의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 삶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냥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위험이 커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간에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바램이 이 운동을 지탱을 하는 힘 같기도 해서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0: 불교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역시 좀 거창한 말일 수는 있지만 불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 마음을 자비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자비심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자비심의 기본적인 뜻이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좀 구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아까 제가 어떻게 이 기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너무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이 더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기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후 활동을 하면서 금방 폭염 문제하고도 같은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또 이게 나 하나가 잘하고 나 하나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혹은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물질 문명 속에서 이 기후 위기가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생겼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들의 삶,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보통 기후위기를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많이 칭하기는 하는데요.
0: 사실 지금도 힘든데
1: 네,
0: 미래
1: 맞아요.
0: 세대가 아니라
1: 네.
0: 벌써부터 위기잖아요.
1: 네. 근데 미래 세대라는 말이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표현할 때 쓰이면 항상 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쓰이거든요.
0: 아, 말장난이 될수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 아동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하는 정책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죠. 다 뒤로 미루는 거고. 근데 청년들의 삶에서 이게 단순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후위기의 위험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겪는 어떤 이렇게 재난 같은 것들은 사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위험이 닥치는 형태가 단지 폭염이 늘어나고 산불이 더 많아지고 홍수와 뭐 어떤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고 뭐 산불이 났을 때뭐 집이 실제로 위험에 처한다거나 이런 약간 재난을 넘어서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느냐 또는 집이 없느냐 또는 냉방비를 충분히 낼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너무 차별적으로 커지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근데 위험이 계속 커질 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되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걸 되담을 순 없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마주하는 재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키운단 말이죠. 그럼 사회는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더 불평등해지거나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단지 먼 미래의 기후위기에 어떤 파국적인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더 불안정성을 더 오랫동안 경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영향 안에서 되게 큰 당사자다라고 말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유럽이라든가 외국,
1: 맞아요.
0: 뭐 프랑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뭐 온열 환자 때문에 노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당장 자기들이 충족해야 될 욕망에 더 끄달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참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또 기후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이런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청소년이나 또 젊은 세대, 청년들의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는 자주 다양한 세대 중에서도 청소년, 청년 세대 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모으는데요. 근데 이런 말들을 계속 모으게 되면 뭔가 집단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서가 읽힐 때가 종종 생깁니다. 보통 그럴 땐 단순히 분노 뭐 이런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는 문제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괜찮을까 같은

0: 국민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뭐 오송 참사라던가 실제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라던가 근데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마치 재난에 계속 목격을 하지만 변화는 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 또는 뭔가 회의감? 변화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로 가능해? 같은 마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쳐버리는 거죠.
0: 네.
1: 예.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사실 올해 가장 많이 믿는 말 중에 하나가 감각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1: 감각하는 만큼
0: 네,
1: 세상이
0: 감각하는
1: 변한다.
0: 만큼. 왜냐하면 정책 의사결정권을 가진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기후위기의 위험의 다양한 형태를 감각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그 의사결정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누군가 대변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위기가 이것이야라고 계속 말을 해야만 우리의 다양한 삶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은 보통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거든요.
1: 니들이 뭘 알아
0: 네,
1: 이러죠.
0: 맞아요.
1: 니들이 뭘
0: 네,
1: 알아.
0: 그런 말로 항상 뒤로 미루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의사결정 과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야 우리가 마주한 위험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고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집단지성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미래 세대,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또그 말이 사실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대 기업, 나아가 이 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의 책임과 그리고 기업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서로 어떤 연결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대안이 있을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결국에는 기후위기는, 단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생긴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1: 그 말도 살짝 사실이잖아요.
0: 네, 사실도 맞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이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우고 온실가스를 열심히 배출을 하는 사회로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0: 네,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해왔던 방식들, 사회가 선택해왔던 그런 에너지 원 같은 것들을 다 바꿔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런 위험이 사회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지속할지를 고민하는 책임을 더 많이 갖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재난이 닥쳐도 그건 불행한 개인의 몫으로 항상 남더라고요. 그냥 아, 저 사람이 불쌍하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나지 폭염이 늘어나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 때문이라는 거를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뭔가 개인의 어떤 일상의 공간 안에서 실천을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결국엔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가끔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들을 해야만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맘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 이야기지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0: 네.
1: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진행해야 할, 실천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음모론이에요.
0: 네.
1: 음모론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0: 좋아합니다. 네.
1: 좋아하세요? 음모론에 보면 그냥 음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0: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던 과학자들이 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거대 재벌, 거대 기업에서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뭐 석유 회사라든가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뭐 환경 운동가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해치는 내용,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이럴까? 그럴까? 이렇게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때 느끼는 게, 아, 분명히 좋다는 걸 알고, 이 좋은 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의 이익 세력들에 의해서 좋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그게 방해받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환경운동, 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 지구가 이 정도로까지 보존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니은, 디귿, 이응, 연결. 초성 퀴즈인데요.
1: 네.
0: 제가 이걸 자주 틀려요. 이번 제가 맞췄어요. 왜 맞췄냐면, 대본에 보통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번에 작가님이 살짝 조셨는지 답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봤는데, 이거 뭐지 하고 연기할 순 없잖아요. 또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제가 답을 이미 봤어요. 나다운 연결. 맞죠?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나다운 연결. 근데 제가 답을 안 봤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뭐지? 니은, 디귿, 이응. 그런데 나다운 연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 불교 용어에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속 내가 왜 하게 될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 이게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도 뭔가 아까 자비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나도 안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을 하는 과정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의 힘을 믿는 만큼 그 과정을 함께 해온 나의 힘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나다움을 찾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0: 예, 나다운 연결. 어떻게 보면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앞으로 이 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힘을 믿고,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사실 모두가 알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거든요.
0: 복잡하죠.
1: 그리고 모두가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그게 꼭 사회적으로 모여지진 않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는 이야기들이 실제 정책의 변화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을 저는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0: 그러면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 기후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위험하다, 권리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전환이라는 말을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심각하다, 위험하다라는 외침만 계속 이렇게 공허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함께 공론장을 만들고

0: 유출을 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나 지역 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도출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천합시다 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있는 실천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뭐 이미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탄소 생활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저는 딱한 가지를 꼽자라고 하면은 사실 태도에 관한 것인데요.
1: 태도.
0: 네,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재난의 위험이 나한테 온건 그냥 내가 불행해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는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태도,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태도부터 가지자, 마음가짐, 이렇게
0: 네.
1: 이해해도 되겠네요.
0: 네, 그래야 고립되지 않고 진짜로 변화를 만드는 힘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나다운 연결,
0: 네.
1: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연결이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림 기후활동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가피란 사람인데요.
1: 사람, 예.
0: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나한테 가피란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땐 정의를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답을 찾게 된 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계속 믿고 나아가는 건그 힘은 나한테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 발견하게 될 때는 가족의 취약성이라던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존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정의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죠. 홀로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결국 사람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소중한 기후활동가 김보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우리가 앞으로도 더이 세상을, 이 기후를,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에 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건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 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재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5: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6: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7: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0: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자냐?
5: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지.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5: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6: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7: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8: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9: 저기,
6: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0: 스님, 우리 스님!
6: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5: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우고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는 쉼없이 창조됐고 그 속에서 경전도 탄생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전에는 고대 인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시대마다 인류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곤 했다. 제2의 시대에는 람신이 태어나 인간 행동의 품격을 설했고 사회를 위한 규범을 창조했다. 제3의 시대에는 크리슈나 신이 등장해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 행동의 중요성을 설했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쓴 채 확산돼 갔다. 거짓말, 질투, 불평등, 탐욕, 미신 등이 세상 곳곳에 퍼져 기승을 부렸다. 인류는 공포에 떨었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세상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위대한 영혼 하나가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위대한 영혼은 바로 부다였다. 마하바라타 전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대전투로 인해 인도

이 땅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되었다. 그로부터 다시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북인도 지방에는 카필라바스투 왕국이 존재했다. 인근에는 마가다 왕국과 바이샬리 왕국이 있었다. 카필라바스투는 태양 왕조인 샤카족의 후예인 왕, 위대하고도 용감한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0: 폭발?
1: 어?
0: 큰 종이 울리는 걸 보니 좋은 소식인가?
1: 내 생각도 그래, 로시카. 나쁜 소식인데 큰 종이 울릴 리가 없지.
2: 에크 오르세 아에 라자 두지 오르세 판다비 युद्ध हुआ रण में घमासान अंत में जीते जो थे वीर

0: 작은 앙비 마마, 작은 앙비 마마.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다, 알로시카. 큰 종이 왜 울리지?
1: 기쁜 소식입니다, 마마. 숫더다나 폐하께서 판다바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계시답니다.
0: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마하마야 왕비마마께는 이 소식을 알렸느냐?
1: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궁전에 안 계세요.
0: 알았다. 궁궁한 사람들에게 음식난을 준비를 해라. 왕비마마께는 내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하겠다.

0: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대바다타,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1: 아이들요?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다. 원래 저밖에 없었는데요.
0: 뭐라고? 내가 헛걸 본 건가?
1: 저 가도 되죠?
0: 그러렴. 어디로 가니?
1: 어머니께 가요.
0: 그래라. 그런데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니?
1: 아, 깜빡했어요.
0: 어서 말해보렴. 말할 때까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말해줘. 어서.
1: 그럼 먼저 눈을 감으세요.

0: 아직 몸단장을 아니하셨습니까?
1: 몸단장 뭐하러?
0: 큰정이 울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폐하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계세요. 온 왕국이 다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1: 파자파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네가 폐하를 영접할 준비를 하거라. 오시면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렴. 전장에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도록 말이지.
0: 마마는 뭐 하시게요?
1: 파자파티,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하고는

0: 행복을 나누지 않는 법이란다. 폐하께서 나를 보는 순간 아들이 없는 슬픔이 되살아나실 거야. 폐하께 그런 비탄을 안겨드릴 수 없지.
1: 마마께서 카필라바스투가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폐하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셨잖아요.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데 저 역시 아직 폐하께 태자를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저 역시 불운합니다.

0: 마마가 이리 계시는 건 보지 못합니다. 지금 폐하의 귀국을 환영하고 잘 영접하는 것은 마마와 둘이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무 생각 마시고 마마가 멋지게 단장하고 폐하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마마께 조금도 눈길을 떼지 못하실걸요?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께!
3: 영광을!
2: 폐하!

0: 결혼하란 별일 없었는가?
1: 폐하의 가호 덕분에 왕국은 만사가 편안합니다.
0: 네가 있는데 잘못될 일이 있겠느냐? 카펠라 바스트 운영에 책임을 맡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 덕분에 나는 걱정 없이 전투에 몰두할 수 있었지.
1: 영광입니다.
2: 정지! 폐하는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0: 어째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2: 먼저 제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 입궁을 허락할 거예요.
0: 모든 백성들이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대바다 타너는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구나. 자, 선물이다.
2: 저하고 칼싸움을 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0: 내 칼로 나를 공격할 거냐? 아, 좋다. 아, 대바다타 훌륭하구나. 이제 갈까?
3: 아프십니까?
0: 아니요, 마하마야. 나한테 닥친 운명에 비하면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서도 아직 아이를 얻지 못했어. 당신한테 슬픔만 안겨주고 말이오.
3: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바차스파티 사제께서 전원을 보내셨습니다.
4: 태양이 상원으로 들어가면 달은 개자리궁으로 들어가고 금성은 물고기 자리궁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무한한 풍요의 여신 푸나루와슈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람신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런 별자리가 왔을 때 기원제를 올리고 난 후였습니다.
3: 신께서 저희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0: 난 그저 마야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요.
3: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파자 파티는 꼭 머자나 아들을 낳을 겁니다.
0: 그렇게 되기를.

0: 내가 외아들을 왕비에게 내어준 건 문속임용이었는데 내 아들을 장난감 취급하다니. 아, 왕비 마마. 아, 이런 시간에 어쩐 일로? 아,
1: 내가 하도 잠이 안 와서 대바다타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네.
2: 왕비.
0: 잘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마마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전 마마께서 대바다타에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2: 왕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폐하, 소첩은 왕비 마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때로 매우 커지기도 하지요. 폐하, 대바다타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데리고 가시지요.

0: 대바다트는 어디 있어?
1: 페아와 함께요.
0: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왕비 마마 있지 않으면 페아와 함께 있으니. 요 전날 밤에도
1: 제가 아이를 보냈어요. 머자나, 대바다타가 폐하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해요. 먼저 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되겠지요. 대바다타가 폐하와 함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선 미래의 꿈이 커간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0: 헛된 꿈 고맙고요, 망글라. 폐하의 두 왕비 중 하나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 당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그땐 어찌할 거예요?

0: 뭐 하는 거야?
1: 보세요. 제 꿈을 이루어줄 새들을 다 잡았어요. 비록 그들의 꿈이었다고 해도 덫은 제가 놓았죠. 왕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0: 바차스파티 사제가 그 꿈을 이루어주려고 오고 있어. 아들을 기원하는 제를 올릴 거요.
1: 아들 기원제? 제를 올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기원의 불로 벌써 불바다가 되었겠네. 다무카?
2: 예, 마마.
1: 이 새들을 새장에 가두어라. 데바다타가 활쏘기 연습할 새들이다.

폐하, 먼저 여러 신과 여신들께 기도를 올리고 경전을 독성한 후에 가문의 수호신인 태양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빛을 타고 오신 태양신은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이 연꽃을 피우실 겁니다. 아디디마 나마스투 비앙.

0: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1: 경하드립니다.
0: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1: 대하, 연꽃이 피어난 것은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준 것입니다.

0: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시라고 신께서 축복하십니다.
1: 화제 파티? 당신한테 막 가려든 참이었는데.
2: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서로운 밤엔 마하마야 마마와 함께 하십시오.
1: 하지만 마하마야가 당신한테 가라고 해서.
2: 그런데 제 몸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1: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 여인은 달마다 며칠은 홀로 지내야 한답니다. 어서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쉬십시오.

0: 폐하 어인 일로 파사파티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1: 송과우나 마마 폐하께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금 달거리 중이시라고
2: 왕비 마마가 카필라바스투의 후계자를 낳아주시길 원해서지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운명조차도 전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0: 마하마야 왕비가 아들 기원제를 올린 후꾼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바차스파티 사진님 그리고 브라만 여러분, 이 꿈의 뜻을 해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야, 아주 상서로운 꿈입니다. 붉은 연꽃이 핀 것은 생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흰색 코끼리 아이라바트가 내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 위대한 영혼이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2: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서 게임을 하셨습니다.
3: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4: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
3: 경하드립니다, 폐하.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의 회임을 어이가 확인했습니다.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곧 태사가 태어납니다.
5: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6: 경하드립니다.
1: 폐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별자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0: 그렇게 되기를. 짐은 그냥 왕이지만 아들은 황제가 되고 위대한 전사가 되며 용맹한 황제가 될지니라.
5: 그렇게 되기를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7: 지스케 리에 비아콜만 사브카 वहाया शुभ समाचार है कोई आने वाला जो लाएगा खुशियों का संसार
8: अरे वो कौन है
9: कौन है भाई
7: बुझो बुझो वो कपिल वस्तु का युवराज
1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새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3: 이것들은 그저 새가 아니라네. 나는 지금 이토록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야. 보게, 갇혀있던 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네. 나 또한 불행에서 놓여놨고,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토록 기뻐서 그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네.
10: 제 눈에도 보입니다. 마마야 왕비가 아니라 본인이 회임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3: 맞아, 망갈라오님. 만약 내가 아기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기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마께서 회임을 하시니 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네. 회임을 해야 할 사람이 한 것이니까.
10: 그렇다 해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방에 질투의 눈길이 있습니다. 행여 못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불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3: 누구든 이

0: 좋은 일에 방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저런, 내 마스카라가 아우님 뺨에 묻었네.
1: 감히 내 뺨에 마스카라를 묻혀? 네 눈에서 검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2: 이제 됐어.
0: 하나만 더요.
2: 너는 내 어머니인가 동생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0: 피붙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할 바게요. 게다가 다른 분들은 모두 왕자님과 하나의 친척 관계만을 가졌지만 저는 두 개를 가졌잖아요.
2: 두 개? 어떻게?
0: 우선 제가 폐하의 아내니까 왕자 아기 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왕비 마마의 여동생이니 아기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둘 아닙니까?

0: 마마 조심하세요.
1: 마마 어찌 된 일인지요?
0: 대바다타가 구슬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밟고 넘어지셨네.
1: 아, 왕비 마마 무사하십니까?
0: 어,
1: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마터면 아기를 잃을 뻔하셨습니다.
0: 그런 일은 우리 적들에게나 일어나라고 해요. 왕비 마마는 출산 축하 파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망가라오니 그리 되기를.
1: 그리 되기를.

0: 부르셨습니까, 전하?
1: 듣자니 네가 로시카와 혼인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사실이네.
0: 제가 원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1: 로시카의 아버지가 황금 동전을 요구한다지.
0: 그렇습니다.
1: 이 돈은 네 거다, 고팔. 그저 나를 위해 작은 일 하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을 죽이는 약초를 구해서 가져오너라. 언제까지 약초를 의사들한테 팔고만 다닐 테냐? 이번을 계기로 아예 불행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어서 집어. 집으라니까. 네 고민을 해결해줬으니 이제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며칠 후 왕비의 출산 축하 파티가 열린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0: 출산 축하 파티 날 내가 할 일은 그뿐이야.
2: 누가 황금 동전을 주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2: 말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0: 말하면 내가 죽어. 그들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거야.
2: 하지 말해.
0: 그런데 로시카, 넌 언제까지 하녀로 살 생각이야? 나는 또 언제까지 약초를 팔며 살아야 하고?
2: 이렇게 발각되면
0: 그것은 네가 하기 달렸지. 누굴 더 사랑해? 나 고팔이야? 아니면 카필라바스트의 상속자야? 그냥 왕비 마마에 주게.

0: 자기만 하면 돼.
1: 고팔은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수하잖아. 그러나 왕비마마를 배신할 순 없어.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순 없어. 두 분 왕비마마는 나한테 큰 사랑을 베푸셨어.
2: 로시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1: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야 왕비마마께 저...
2: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3: 옴 무캄 가로티 바자람 방금 랑가야데 기레 야트크리파타마함 반데.
1: 로시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평생을 살인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고팔을 말려야 돼.
2: 왕비 마마, 이제 아기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뭐하러 마마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마마는 그저 아기씨를 낳으시기만 하고 기르는 건 날 텐데.
2: 그리 신하신도 양모가 길렀지요.
1: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 로시카, 나중에 말씀드려라. 가서 신의 공양을 가지고 와라. 모르겠느냐? 왕비 마마께서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가라!

멈춰라. 파자파티 마마, 여기 있습니다. 데바다타 이리온, 마마는 공양을 드셔야 한단다.

0: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너부터 먹여줄게. 자, 아 해봐. 아니야, 왕비 마마부터 드려야겠다.
0: 아니, 저부터요.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2: 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마. 어서 뱉으세요, 아기씨.
1: 러시카! 무슨 짓인가?
2: 마마, 이 죽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1: 독이라고? 누가 그런 짓을? 누가 죽에 독을 탔느냐? 누가?

0: 팔이라고?
1: 멈춰라! 누가 시켰나?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했나? 말해라! 왜 그런 짓을 했어?
2: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우님? 고팔이 살아 있어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닌가?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감히 저희 가문을 넘본 사람이 있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 오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0: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기탄 없이 말하게 망갈라.
0: 왕비 마마, 폐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1: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0: 사실입니다.
1: 그런 말은 그만두게. 누가 폐하께 감히 위해를 가한단 말인가?
0: 왕비 마마십니다.
1: 망갈라.
0: 제가 듣기로 열 달을 모태에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점성술사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마마, 전에는 제가 대바다 하러 가신다는 마마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여기 계시면 옳지가 않아요. 폐하나 이 왕국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마마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여인의 진정한 도리는 아들과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를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곧 여기를 떠나십시오.
1: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겠네.
0: 당연히 대바다 하러 떠나야지.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
2: 사실이요. 여인과 아이, 그리고 왕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1: 저는 지금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폐하.
2: 여기 있어요, 마하마야.
1: 제발 보내주세요. 제 건강도 양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파자 파티하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수 있고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폐하께서도 얼른 대바다 하러 오십시오.

0: 네 말대로 여기서 쉬니까 좋구나. 이 룸비니 동산에 와본 지도 벌써 몇 해 전이네.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지상천국에 온 것 같구나.
1: 그래요. 마마, 저 나무 아래서 쉬고 계세요.

마마, 러시카, 사파 모두 빨리 오라. 왕비 마마께서 진동을 시작하셨다.

0: 나루드. 나루드. 나루드.
1: 예, 성자시여.
0: 그분이 오신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태어날 순간이 임박했다.
2: 마마, 침착하게 임하시고 나뭇가지를 잡으세요.
0: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란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
2: 경하드립니다, 마마. 경하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0: 오, 지구야. 나의 축하를 받으소서. 당신의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1: 무엇을 보십니까, 스승님?
0: 인도. 카필라바스토. 룸비니 동산. 아름답도다. 만인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순수한 영혼.
2: 이렇게 예쁜 아기씨는 저도 처음 받아봅니다. 어쩜 아기가 웃는 걸 보세요.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0: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영혼이 태어난 이 시대를 살 수 있어서.
3: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걸작품을 무엇으로 부르리까?
2: 왕비 마마, 왕자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시오?
4: 시따르타.
0: 붓다.
5: 왕비 마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4: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까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애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있습니다.
1: 2500년 전 인도 북부에는 카필라 바스투 왕국이 있었다. 이웃한 왕국으로는 마가다와 바이샬리가 있었다. 이 시기에 카필라 바스투를 다스린 것은 태양왕조 사카족의 후예며 위대하고 용맹한 숫도다나 왕이었다.

0: 주리야,
1: 배야 강령하셨습니까?
0: 여기서 뭘 하는가? 대바다하로 마야 왕비를 세향하러 가지 않았는가?
1: 예,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바다하에 도착하기 직전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0: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서, 주리야, 룸비니 동산에서 혹 무슨 일이라도 났느냐?
1: 마야 왕비 마마께서 샤카 가문의 왕자를 출산하셨습니다.
0: 뭐라고?
1: 예, 배야.

0: जो हंसेगा नगर हंसेगा, उसके साथ जग झूमेगा। कल का सूरज आज ही देखो अपने राज्य में चमकेगा, वह आएगा। हाँ, पहलिया मत बुझाओ जी, ये बताओ ना कौन आएगा। अपना युवराज आएगा।
1: मामा 경하드립니다. 왕자님이 태어나셨어요. 왕비 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2: 그따위 소식이나 전하려거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냉큼 나가버려! 죽어버려!
3: 시리야, 이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가져오다니 정말 큰일을 했다. 시리야, 나한테 청하거라.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다이아몬드를 주랴, 진주를 주랴, 왕국을 주랴. 지금쯤은 무엇이든 다 내주고 싶은 기분이다. 원하는 게 뭔가?
4: 아닙니다, 폐하. 제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폐하께서 제게 폐하의 마차를 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 아들 찬나도 왕자님의 마차를 모는 마부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입니다, 폐하.
3: 단연코 네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4: 폐하.
3: 아비도단. 아비도단.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4: 예, 폐하.
3: 내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네. 드러나단. 드러나단. 내 장례를 치러줄 아기가 태어났다네.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네.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5: 폐하,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6: 이렇게 주저앉으시는 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모습이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3: 맞다, 드러나단. 하늘 기뻐서 내 가슴이 그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다. 짐을 비롯한 사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백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오.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오늘 짐의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 저주가 완전히 풀렸도다.
7: 오늘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모든 백성은 나의 손님이다. 앞으로 3일간 잔치를 베풀리라.
3: 루미니 동상으로 가야겠다. 채비를 하라. 순간이 10년은 되는 것 같다. 왕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짐을 닮았을까? 아니면 마야 왕비를? 어서 가자, 드러나다.

0: 왕비 마마, 곧 대바다하로 떠나셔야 합니다.
1: 아니, 대바다하가 아니다. 바자파티? 나는 카필라바스트로 가겠다.
0: 그리하십시다, 마마. 우리 카필라바스트로 가요. 세비를 맞춰놓을게요.
1: 아니야, 바자파티. 혼자서는 카필라바스트로 가지 않을 거야.
0: 무슨 말씀이시온지?
1: 폐하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0: 폐하요? 폐하께서는 카필라바스트 국경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1: 아니다. 폐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카필라바스트를 떠나서 지금 여기로 오고 계실 거야.
2: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폐하께서 곧 룸비니에 당도하신다는 정

0: 말입니다. 마마께서는 폐하의 아내이신 줄만 알았더니 폐하의 심장이시고 폐하의 머릿속에도 들어가 계시네요.
1: 내 칭찬은 그만하면 됐고 폐하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게.
0: 당연하죠. 다른

0: 등남아 신폐하께 경화를 드리옵니다.
1: 그런 의리는 다 그만두고 나한테 진실을 보여줘요. 내 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진실을. 왕자는 어디 있어? 왕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0: 기다리세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저도 폐하를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제게 선물을 주시면 들어가게 해드리죠.
1: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약속 말고는 차후 언제라도 뭐든 나한테 요구하시오. 다 들어주리다.
0: 들어오세요.
1: 등나무란 왕비 축하하오. 몸은 어떠시오?
0: 어제까지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저의 탄생이 완성됐습니다.
1: 이게 뭐야 파자 파티? 달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여긴 구름밖에 없지 않소?
0: 달은 30일이 지나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전에 명시된 예법이에요.
1: 경전에 나온 예법이 그렇다는 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만.
0: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산을 하고 나면 여인은 매우 허약해집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방을 원하지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는 30일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방해 없이 어머니와 아이가 사랑의 끈을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베다에 명시된 과학이고 학식 높은 브라만들도.
1: 알았어, 알았어. 나는 왕자를 볼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만져볼 수는 있겠잖아.
0: 물론이죠.

0: 무엇을 보십니까?
1: 브라마는 아기의 손바닥을 보고 정보를 얻어. 바이샤는 손가락을 보며 아기가 장차 돈을 세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오. 그러나 크샤트리아는 아기의 손목을 본다오. 칼을 거머쥘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0: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1: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0: 마마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0: 망갈라. 망갈라.
1: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축하받느라 종일 바쁘시더니 이제 시간이 나시나 보죠? 마누라 걱정이 되긴 하나 보네.
0: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망갈라.
1: 내게도 축하를 받으러 오셨어? 좋아요. 축하를 해드리죠. 이 왕국이 태자를 얻었으니 이제 대바다타의 불행을 축하해야겠군.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응? 왕국 전체가 기뻐하고 있어. 이 궁에 누군가가 당신이 불행해 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1: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오늘 내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대바다타가 왕좌를 압탈당했다고. 그동안 내가 안 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지만 온갖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 왕비가 가는 길에 구슬을 쏟았지만 그녀는 무사했어. 출산 축하 파티 때는 음식에 독을 탔지만 그녀는 또 무사했어.
0: 그게 다 무슨 말이야?
1: 대바다 하루로 자켓도 보냈어.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객들이

0: 기다리는 동안 우리 불행의 씨앗은 룸비니에서 태어났어. 지금 심정 같아서 카플라바스 왕국 전체를 불질러버리고 싶어.
1: 횃불을 내려놔요 제발. 횃불을 내려놔. 좀 진정해 망겨라.

지금은 참아야 하오. 횃불은 단지 왕궁을 태워 없앨 뿐이오. 우리가 태워 없애야 하는 건 우리의 불행이오. 이 불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오. 이제 나가서 환영식을 준비합시다. 곳곳에 등을 밝혀 폐하 일행을 환영합시다.

0: 왕비 마마 잘 돌아오셨습니다. 바자 파티 왕자님 좀 안아볼게요. 왕비 마마를 꼭 빼닮았군요. 눈도 닮고 머리카락도 똑같아.
1: 저도 왕비 마마께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기씨가 너무 잘생겨서.
0: 안으로 드시죠.

0: 영혼이요.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1: 안 돼요. 제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들의 명명식을 열어 세상에 선포도 해야 하고. 그것만은 안 돼요. 안 돼요.
2: 마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악몽을 꾸셨어요? 괜찮아요?
1: 방금 생각난 것이 있어. 폐하께 대바다하의 오라버니께 초청장을 보내서 아미타 고모님을 모셔오도록 해야겠어.
2: 초청장이요?
1: 아기의 명명식에 고모가 꼭 계셔야 해. 경전에 의하면 아기 명명식은 출생 5일째 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
2: 알았어요. 본부 거행할게요.
1: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왕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 해. 대부다타.
3: 엄마 해봐, 엄마 해봐.
4: 왕비 마마, 아미타 고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2: 어서 오세요, 고모님.
5: 모두들 안녕하셨죠?
1: 고모님, 이게 뭐예요?
5: 제가 뭐 하냐고요? 대바다 왕국 전체를 뱃속에 담고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마마께서는 카필라 바스트의 태자를 낳으셨군요. 저도 이제 출산일이 임박했어요.
2: 이게 다 뭐랍니까?
5: 이건 왕비 마마께 아니라 왕자 아기씨 드릴 겁니다.
2: 그래요? 우선 왕자 아기씨 얼굴을 보시죠. 이리로.
5: 외모는 왕비 마마와 똑같네요. 하지만 성정은 수토다나 오라버니처럼 용맹할 겁니다.
2: 궁금한 게 있어요. 고모님은 고모님이 되시렵니까? 외숙모님이 되시렵니까?
5: 그래요. 그게 좀 혼돈되긴 하네요.
2: 저는

0: 안 돼요. 어떻게 고모도 되고 외숙모도 될 수 있나요?
1: 아미타마마는 숫도다나 폐하의 여동생이시니까 왕자님의 고모님이 되시지요. 또 아미타 왕비자나는 콜리아 가문의 단드파니 폐하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마야 왕비마마 파자파티 마마의 오라버니십니다. 그러니 왕자님의 외숙모도 되는 겁니다.
2: 제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죠. 제가 카필라바스트에 오면 아기씨의 고모가 되고 아기씨가 데바다에 오면 제가 외숙모가 되기로 하죠.
0: 아미타 고모님, 왕자님께 명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기씨의 이름을 천공도에 새길 수 있어요.

0: 시따르타.
1: 시따르타!
2: 시따르타!
3: 자, 이제 시따르타의 운명을 들어봅시다.
4: 폐하, 왕자님의 운명은 그 어떤 신생아의 운명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왕자님은 위대한 전사가 되고 용감하고 강력하며 승리하는 황제가 될 겁니다.
2: 하지만 반면
3: 짐은 아기가 왕이 되는 미래에 대해 듣고 싶소.
4: 분부 받들겠습니다. 왕자님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왕자님의 이름은 시따르타이고 힌두 혈통은 고타마입니다. 그래서 왕자님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3: 그냥 고타마 시타르타가 아니라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로다!
5: 고타마 시타르타 황제에게 영광을! 고타마

0: 마마, 이제 좀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잘 부르세요. 말씀하세요.
1: 오늘 아기 명명식이 이렇게 잘 끝난 건 다 아우님 덕분이야. 내 소원은 이제 다 이루어졌어. 소원이란 끝이 없는 법. 아기가 장성하는 걸 보는 건 모든 엄마의 소원이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0: 마마, 어서 쉬세요. 말씀은 그만하세요.
1: 내 말은 막지 말아줘. 지금 말을 해야 해. 내가 회임 중 브라만 사제들은 아기가 용감한 왕이 될 거라 했지. 하지만 나는 왕이 되는 시타르타를 보지 못하네.
0: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가렵니다. 이제 그만요.
1: 동생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한단 말인가. 바자파티 동생은 내 시타르타를 키워줄 양모잖아.
0: 그건 그래요.
1: 바자파티, 시타르타를 내 친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해줘.
0: 마마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사하실 겁니다.
1: 그렇지 않아. 바보 같으니 내 명은 이제 다 했어. 나는 봐야 해. 내 시타르타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 어서 약속해줘.

0: 약속해요. 그리고 베아도 나보다 더 잘 모셔야 해.
1: 네, 마마.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할게요.
0: 그리고 또 날 절대 잊으면 안 돼.
1: 당연하죠. 제가 어찌 마마를 잊겠어요? 마마, 마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마마!
0: 내가 갈 때가 온 거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폐하를 한번 보고 싶어.
1: 어이를 부르고 폐하를 모셔오라. 망갈라 아우님도. 마마,

0: 마마는 어떠신가?
1: 출산 후 합병증이 생기셨습니다.
0: 왕비 마마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셨네.
2: 배하,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이 시각에 왕비 전하를 만나시는 것은...
1: 하지만 구르대프, 왕비에게 지금 내가 필요하오. 왕비 전하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폐하를 모셔오세요.

0: 해결 방법이 있을 거요.
1: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2: 이 시간이 지나면 배아는 다시는 왕비마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배아, 그럼 나중에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제 말대로 하겠소. 어서요.
1: 소 100마리를 보시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0: 왕비.
1: 네.
0: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오.
1: 제가 살아있는 한 폐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어째서요?
1: 제 천궁도에 제가 기혼 여성으로 죽을 거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폐하께서 살아계시면 저도 살아있는 겁니다. 폐하 없이 저 혼자 살아있는 건 불가능해요. 폐하보다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요.

0: 누가야, 우릴도 이렇게 혼자만 가시다니.
1: 슬퍼하지 마십시오, 페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의 불, 열정의 불, 화장터의 불. 열정의 불은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고, 화장터의 불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왕비 마마는 기혼 여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의무를 다하셨지요. 카필라바스트의 대를 이을 태자를 주셨습니다.
0: 사제, 우리가 아들 기원제를 올릴 때 아들을 회임하면 아들이 태어난 지 7일 후에 왕비가 죽게 된다고 알려줬더라면 나는 그런 기원제를 하지 않았을 거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의식을 올리지 않았어. 절대로 올리지 않았어.

0: 망갈라 어딜 가시오?
1: 이럴 새가 없어요. 시따르타를 입양하겠다고 청하러 가요.
0: 어째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을 입양하겠다는 거요?
1: 여보, 뭔가를 생각하면 당신은 실눈이 돼버려요. 생각하는 중에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미래가 좀 보일 거예요.
0: 좋아. 어떻게 할 작정이요?
1: 제가 시따르타를 키우면 아이는 제 손아귀에 있게 되죠. 데바다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시따르타를 키울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건 뭐든 하게 하고요. 시따르타가 태자일진 모르나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건 데바다타가 하게 되지요.
2: 아니요, 사제. 보고 싶지 않다고 미리 말했잖소.
3: 죽고 사는 것은 신들의 소관입니다. 인간은 그런 일에 권한이 없어요.
2: 하지만 내 마음은 내 거요. 나는 아기 얼굴을 보기 싫소. 나한테서 왕비를 뺏어간 그 아이를 보이시라.
3: 그런 말씀은 폐하가 아니라 폐하의 슬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아드님을 얻기 위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폐하와 왕비마마는 안 해보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폐하께서 왕자님께 아들이 될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왕자님이 어찌 폐하의 장례식을 집전하겠습니까?
4: 왕자가 마야 왕비의 분신임을 잊으셨습니까? 폐하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왕자는 마야 마마의 자궁에서 태어났고 마마는 왕자를 애지중지하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기를 안아보세요. 아버지로서 안아주세요. 아기의 눈을 보십시오. 그럼 왕비 마마가 별 보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0: 마침내 부자가 하나가 되셨군요. 저는 시타르타 왕자가 고통받을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젠 아버지까지. 하지만 두 분이 이제 화합을 하셨으니 마야 왕비 마마가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겁니다. 폐하께 청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1: 말해봐요. 제수가 부탁하는 건데 뭐든 말해봐요. 자, 원하는 게 뭐죠?
0: 폐하의 아들입니다.
1: 시타르타?
0: 폐하, 저는 테바다타와 시타르타가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 그야 당연하죠.
0: 제게 시타르타에 대한 권리를 주십시오. 제 보호하에 키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1: 시타르타는 파자파티가 키울 겁니다.
0: 하지만 언젠가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자파티 마마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 잘 돌봐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시타르타를 돌볼 테니 아우님은 절 돌보세요. 됐죠?
1: 시타르타를 제수한테 줄 수 있으나,
0: 그런데 뭐지요, 폐하?
1: 마야 왕비의 소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자파티가 시타르타를 키우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0: 이젠 제가 두 사람을 돌봐야겠군요.
1: 왜 이리 소란한가?
3: 폐하, 카필라바스트의 백성이 폐하와 왕자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4: 폐하께 영광을. 폐하, 나이든 성인 한 분이 성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1: 누구라 하더냐?
4: 아시타 성인이라고 합니다.
1: 아시타 성인? 아시타 성인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분은 샤카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모신 스승님이시다. 부왕의 스승이기도 하셨지.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속에서 기도도 하셨고, 고명하신 정신계의 스승이시고 수행자시며,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겠다. 가세요.

0: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이렇게 오랜만에 카필라바스투를 오신 참으로 기쁩니다.
1: 저는 폐하를 뵈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나신 위대하신 분을 뵈러 왔습니다.
0: 물론 보셔야죠. 안으로 드십시오.

0: 여기 있습니다. 제 반평생 이 아이를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왔군요.
1: 기다린 건 폐하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기다렸습니다.
2: 제가 보기만 하 이렇게 당신을 직접 뵈옵니다.
1: 수년간의 수행과 기도 끝에 얻은 축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제 마음껏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0: 울고 계십니까? 혹시 아기 장래에 문제라도 있는지요?
1: 아닙니다, 배야.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늙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서 위대한 부따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0: 부따라고요? 아이는 학식 높은 현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따가 아니라 전사가 될 겁니다. 세상 최고의 전사조차도 이 아이의 칼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거든 크샤트리아 계급인 이 아이가 전투마다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1: 그리 될 겁니다. 그리 될 겁니다. 아기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마음의 전투입니다. 아기는 온 우주를 지배할 것이오. 그 우주는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계급에 태어났지만 아기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아기한테는 위대한 영혼에게만 있는 32가지의 표식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연꽃이 있고 손가락에는 바퀴가 있으며 이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0: 무슨 표식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는 전사가 될 겁니다. 그 손에는 칼을 잡을 겁니다.
1: 검으로는 단지 왕국을 얻지만 아드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전투는 국경과 국토를 늘리지만 아드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0: 이게 전능하신 신이 계획한 숙명이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나는 왕자가 성인이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키울 겁니다.
1: 배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것입니다.
0: 죄송하지만 성인,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태자를 보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0: 아스트의 대자 오타마 시타르타에게 역동을 해! 단필라 아스트의 대자 오타마 시타르타에게 역동을 해! 단필라 아스트의 대자 오타마 시타르타에게 역동을 해!
1: 위대한 영혼을 한 번만 더 보려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할 테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모든 사람의 역사를 쓰게 될 사람의 미래를 바꾸려 하다니. 이것이 인생이지. 이것이 인생.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3m

0: 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안 돼, 아가야.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려무나. 우리 착한 왕자님,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무지 진정할 기색이 없구나. 아가야, 그만 울어.
1: 아무래도 누군가 왕자님께 저주의 눈길을 보낸 것 같습니다.
0: 루시카, 저주의 눈길이 왕자에게 닿지 못하게 해라.

왕자 아기씨가 왕비마마와 똑같아요. 왕비마마께서도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 잠이 드시곤 했어요. 머리에 오일 마사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들려드렸죠.

0: 뭘 하고 있어?
1: 눈에 문제라도 생기셨나 봐요?
0: 문제? 전혀 없는데.
1: 아무 문제도 없다면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뭘 하고 있냐니요?
0: 궁금하니까 등불은 왜 켜고 있는 거요?
1: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실 일이지. 등불은 언제 켜는 거죠?
0: 축하할 일이 있을 때.
1: 오!

0: 그럴 날이에요.
1: 무슨 축하?
0: 아시타 대성인께서 우리 데바다테의 미래를 예언하셨답니다.
1: 예언? 그건 시타르테에 대한 예언인데.
0: 네, 성인이 말한 건 시타르테의 미래였지요. 말은 시타르테를 위해서 했지만 속뜻은 데바다테에게 있거든요.
1: 어째서?
0: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세요. 시타르타는 후에 성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왕좌를 차지하는 건 데바다타가 아니겠어요?
1: 거기까지 생각했구려. 당신 같은 부인을 두다니 나는 참으로 행운하여.
0: 하지만 저는 운이 없지요.
1: 무슨 소리요?
0: 제 말은 당신이 장자였더라면 벌써 왕이 되셨을 텐데. 당신은 왕이 되시기 위해 절 얻으신 거지요.
1: 왕비 마마가 될 날도 머지않았어. 대바다타는 어디 있어?
2: 저하고 놀아주세요. 제가 폐하를 무찌를 거예요.
3: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단다.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요.
3: 말했잖니. 나중에 하자고.
2: 안 돼요. 저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3: 이놈 했잖아. 네 마음으로 가서 자.
0: 대바다타. 대바다타. 일어나려 막아요. 또 꽂혀. 폐하께서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폐하도 아드님이 있지 않니?
3: 망가라! 그게 무슨 말이오?
0: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폐하? 밥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왕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린 대바다타가 폐하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렸었지요. 용서하십시오, 폐하. 우리 대바다타가 폐하를 귀찮게 해드렸군요. 가자, 대바다타. 그만 울어. 진정해. 그만 울라고 했잖니. 또 끝이야. 그만 울라고.
4: 쉿, 소리를 낮추시게. 왕자께서 방금 잠드셨어. 아가 왜 그러니? 왜 울고 있어?
0: 오늘 폐하가 대바다타에게 화를 내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4: 폐하께서? 아니 왜?
0: 마마 때문이죠.
4: 나 때문에?
0: 전에 마야 왕비 마마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셨잖아요. 폐하와 왕자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었지요. 하지만 시타르타 왕자 양육에만 몰두하신 나머지 폐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 건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마는 어머니는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내로서의 의무는 잊고 계세요. 그래서 폐하께서는 마마의 침실에 계셔야 할 그 시간에 궁정에 앉아 사색에 잠겨 계신 겁니다. 마마가 왕비이시긴 하나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 마마를 잘 돌보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묻지도 않으셨지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태에 처한 남편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부디 제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대바다타 가자꾸나.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전투입니다.

0: 네 잘못이 아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랬다.
1: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무술 연습이라뇨?
0: 잠이 안 와서 마음이 심란했어. 아무리 해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1: 야,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0: 샤카 가문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려. 그 샤티아가 돼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걸 어찌 본단 말이오. 내가 칼을 들려주고 싶은 그 손에 칼 대신 수행자의 물병이 들려있는 꼴 못 봐요. 전투의 상처가 여기저기 있어야 할 몸에 백단향 표식만이 있는 걸 내가 어찌 보고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 꼴을 봐야겠소.
1: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0: 시타르타 얘기요. 아시타 성인의 말씀이 아직도 내 두 귀에 생생하.
1: 쓸데없는 걱정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0: 그토록 많은 기도와 기원제를 올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애가 성인이 된다오.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아시타 성인의 말이 틀릴 리가 없어.
1: 하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당신한테 묻겠어. 당신 느낌은 어떻소?
1: 성인의 의복을 만드는 성스러운 옷감은 우리 왕국의 깃발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그 옷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뭘 하는가는 우리한테 달린 일입니다. 왕국의 사제 바차스 파티와 상의해 보십시오. 분명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0: 그렇지.

화자 파티 마마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대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며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마야 왕비 마마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왕비 마마는 대지와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0: 사제 좋으니 좀 필요한 일이 있어.
1: 말씀하십시오, 폐하.
0: 아시다시피 성인이 예언하기를 시타르타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타르타가 자라서 용맹한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시타르타의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1: 저 흘러가는 물이 보이십니까, 폐하? 그 물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우선 깊은 댐을 만들고 물이 그 댐을 통과해서 흐르도록 해야 하오.
1: 물은 똑바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0: 그렇다면 물을 막아야겠죠. 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댐을 만들면 되는 거요.
1: 시타르타의 삶 역시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폐하.

전설을 만드시려면 크샤트리아 정신이라는 댐을 쌓으셔야 합니다. 정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신다면 연민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댐을 만드십시오. 아시타 성인의 세계관은 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를 성인의 겉모습 안에 담긴 위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폐하는 시타르타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용맹스러운 황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 크샤트리아 정신을 고취시킨다면 크샤트리아가 될 겁니다. 강인한 신체, 무기의 활용, 말타기, 코끼리 다루기 등 아이가 자라서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연민과 감정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하는 겁니다.

0: 왕이다. 그것도 혼자서 오네. 기회가 아주 좋은걸?
1: 망갈라.
0: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폐하께서 제 이름을 손수 불러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1: 그렇소. 마침 짐도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요?
0: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답니다. 폐하께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소서, 폐하.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왕자를 돌봐야 하오.
0: 당연하지요. 원하신다면 폐하도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지킬 건 지키는 게 좋겠소.
0: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망도 있지요.
1: 또 그 말이요?
0: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파자파티 마마가 어디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분을 선택하신 건지요. 두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아의 동생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참사랑은 폐하뿐이었습니다.
1: 모든 게 이제는 지난 일이요.
0: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1: 그럼 오늘 그 대답을 잘 듣기 바라오. 마하마야 왕비가 두 번째 결혼을 나한테 제안해왔고, 그리고 왕비의 동생 파자파티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랬어.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 그저 시간 낭비일 뿐.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 되는 거야.
0: 숫도 다나왕. 과거에는 오직 당신만 보였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왕국에 꽂혀있지. 분하게도 카필라바스투의 왕비가 될 순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는 꼭 되고 말 거야. 내가 싯다르타 왕자손의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2: 아이고, 이쁘기도 하셔라.
3: 왕비마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2: 방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3: 크샤트리아 잘 있었는가? 나를 왜 그렇게 빤히 보시는가? 내가 숙부라네. 마마, 폐하께서 왕자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2: 선물이요? 숙부님 편에요?

0: 쇠포대기.
1: 오늘부터 왕자를 이 포대기에 싸서 재우시랍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그게 폐하의 명령입니다. 폐하는 이제 왕자가 쇠를 가지고 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쇠를 만지고 쇠를 받아들이고 나면 장성한 후에도 쇠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0: 폐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모르겠습니다. 비밀 회동에 있으신 것 같았어요.
2: 모두들 라시타 성인의 예언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짐은 스타르트가 성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3: 폐하 염려 마십시오. 출가는 보통 노년, 삶의 말기에 합니다.
4: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뿐입니다.
2: 슬픔? 그렇다면 스타르트를 슬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리라.
3: 병든 사람들도 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물질주의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2: 심약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로군. 그렇다면 시타르타가 슬픔, 낙심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군.
4: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폐하. 나라 안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겠습니까?

0: 방법은 하나입니다.
1: 그게 뭔가?
0: 슬픔을 나라 안에서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폐하, 병든 사람들, 늙은이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카필라 파스트에서 내쫓는 겁니다.
2: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수만 육군대장님.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백성을 보살피는 건데 오히려 고통을 주다니요.
1: 고통을 가하지 않겠다.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려는 것이다.
3: 무슨 말씀이시온지.
1: 그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주시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주고, 늙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짐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려는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 정착시키려 하시는지요? 이주시키려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합니다.
1: 직접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2: 말을 듣지 않으면요?
0: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요. 무기 앞에서는 경전도 고개를 숙인다지 않습니까?
1: 산 너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부족한 게 없게 할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런 큰 결정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샤카 왕족들을 궁정에 소집해야 합니다.
1: 이 제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통과시켜야만 한다. 시타르타가 성인이 되는 것을 짐은 볼 수가 없다.

0: 짐이 연설을 한 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 한다.
1: 염려 마십시오, 폐하. 모두한테 다 일러놨습니다. 속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도 있고
2: 그저 말만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직 폐하께서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질 겁니다.

0: 오늘 이렇게 비상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짐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공격하기 위함이오. 짐이 불가능을 말한 건가? 사카족이라면 카필라바스트 영토 확장을 찬성하리라 믿소.
1: 그 두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0: 개착! 짐은 20년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요. 내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싶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해 우리는 오늘 그 총사령관이 되고 황제가 될 지도자를 찾아야만 하오. 적을 벌벌 떨게 할 전사. 행운을 몸에 지녔고 여러분 모두의 호응을 받는 사람. 우리 시타르타 왕자는 이런 자질을 모두 갖췄어. 이건 내 말이 아니오. 사카족의 스승인 바차스파티 사제도 같은 생각이오. 따라서 나라에 강력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오. 미래는 슬픔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미래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하오. 그래서 신도시를 지자고 오늘 제안합니다. 그 신도시에 카필라바스트에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오.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의무를 면제해줘. 전투 훈련과 전쟁 업무 관리에 집중하게 할 것이오. 짐의 제안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은 지금
2: 샤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숫도다나 대왕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을 샤카 가문의 전원이 수용하시는 겁니까?
3: 네, 그래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2: 숫도다나 폐하께!
3: 영광!
2: 숫도다나 폐하께!
3: 영광!

0: 난 누구냐?
1: 제 할머니십니다. 흑마술을 많이 아시지요.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2: 이걸 받아요. 이 아몬드를 몸에 잘 지니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올 테니 확실해요.
0: 알겠네. 됐으니 그만 나가게.
2: 좋은 소식을 들으면 꼭 물속에 던져야 해요.
0: 알았다니까.
1: 할머니 절 따라오세요.
3: 저 여인은 누구요?
4: 마녀요.
3: 뭐라고?
4: 왜요? 겁이 나시나 보죠? 타무카의 할머니랍니다. 흑마술을 아주 잘한대요. 오늘 샤카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서 말해봐요.
3: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
4: 신도시?
5: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카필라바스투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호의 속에서 스토다나 대왕께서는 이전에 어떤 왕도 내린 적 없는 결정을 백성들을 위해 내리셨도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3: 이건 단지 형님 먼저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지. 게다가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말이야.
4: 신도시라고요? 정말이요? 그렇게 인자한 왕 얘기는 내 평

0: 생 들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없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왕의 속셈을 폭로해야만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되죠. 숫도다나 왕은 지옥을 당해도 마땅해. 그럼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를 저주할 거라고요.
2: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1: 탐욕하죠.
3: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이틀 내로 카필라바스트를 떠나 신도시로 갈 것을 명하노라.
0: 뭐라는 거예요?
3: 이 조치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왕은 모든 백성의 원만한 협조를 바라며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노라.
0: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4: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만한 거죠?

0: 이건 비밀인데 겉으론 자비로운 행동 같지만 여기엔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돼 있어요. 카필라바스트를 나가고 나면 갈 곳은 장례식장밖에 없을걸요. 다시 돌아오겠단 말도 못 꺼내게 할걸요. 이건 다 아시다스타 왕자를 위한 일이에요. 왕자가 어떤 슬픔도 못 보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자가 될 거래요.
1: 아이, 차라리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궁전엔 빛이 가득한데 어째서 우리 집은 어둠만이 가득하지?
2: 그러게 말이에요.
3: 사람들은 왕자가 복이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죽게 하더니 이젠 카필라바스트에서 백성들을 추방시키고. 이게 복이 많단 건가요? 어?
2: 맞아.
1: 파자파티 마마, 폐하 좀 말려주십시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폐하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0: 자초지정을 말해보게.
1: 대왕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은 다 카필라바스트를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0: 왜?
1: 시따르타 왕자를 위해서죠. 슬픈 상황을 절대 보지도 못하고 측은해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절대 성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마야 왕비마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폐하를 말려주세요.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면 폐망의 원인이 된다고요.

0: 당신이 무슨 일로?
1: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야 왕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사실을 숨기셨겠습니까?
0: 어떤 사실을?
1: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시타 성인이 예언을 한번 하자 카필라바스도 전체를 집없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0: 미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야 하오.
1: 누구를 위한 미래요?
0: 시타르타 왕자의 미래.
1: 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0: 카필라파스두는 미래의 황제를 갖게 되고 시타르타는 인도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0: 백성을 상하게 하고 행복한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왕자한테 슬픔을 숨기시겠다고요? 죽음을 숨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어찌하시렵니까? 시들어가는 꽃은요? 그것들은 또 어떻게 숨기시렵니까?
1: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구려.
0: 아들에 대한 폐하의 사랑은 마음을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왕자가 살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부디 부왕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2: 반자파티!
1: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권리가 더 큰 법이. 내가 뭘 하든 그건 다 왕자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왕자는 슬픔이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출가 또한 없을 거예요.

금일부로 카필라바스트의 모든 화장터를 폐쇄하라. 시체 태우는 연기가 보이지 않게 하라.

0: 저리 가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내일 병이라도 들면 이 애도 잡아가시겠습니까?
1: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권리가 더 큰 법이오.
2: 마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 없는데 어찌 인간답겠느냐.
3: 우리한테 이토록 고통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저주를 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이 언젠가 당신들한테도 떨어질 겁니다. 우리를 내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언젠가는 당신들을 남겨두고 떠날 겁니다. 내가 묻겠소. 그런 날이 얼마 후에 올 것 같소? 그렇게 냉혹한 사람을 모신 지가 얼마나 됐소? 말해보시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우리가 당하는 잔인한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단 말이오.

0: 로시카, 이것 좀 보게. 시타르타의 눈물이 끊일 줄을 모르네.
1: 헤어, 이제 이 도시 내에는 늙은이도 가난한이도 병든이도 없습니다.
0: 하나 있습니다.
2: 누가 실패한단 말이오?
0: 시타르타 왕자요. 자는 중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2: 바의 치신을 즉시 불러와야겠다.
1: 알겠습니다, 폐하.
0: 슬픔은 몸이나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있어요. 마음속의 슬픔은 어쩌시게요?
2: 샤트리아의 마음속엔 오직 자존감만이 존재요. 슬픔은 없어.

0: 왕자 마마께서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우신 겁니다. 열이 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꼭 약을 지어보내겠습니다.
1: 약을 보낼 필요 없다. 여기서 지으면 되지. 이제부터는 궁전 안에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궁 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왕자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0: 시따르타? 시따르타? 시따르타? 데브다타? 시따르타는 어딨니?
1: 시따르타는 숲으로 갔어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 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탑묘를 왕생 탑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거 좋네. 좋아.
4: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3: 제사까지도?
4: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3: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0: 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반대!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경

이런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술래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술래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술래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술래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료분야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임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하여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뿐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찾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찾는 마음은 생각을 가지고 뭘까? 뭐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찾는다는 건 생각을 일으킨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렇게 원래부터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맞아요, 여기는. 마치 자기 얼굴을 찾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디 있지 하고 이리저리 얼굴을 돌리는데 그렇게 찾고 있는, 있으면서 얼굴 돌리고 있는 그게 자기 얼굴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니, 뭐 법이니, 뭐 진여사성이니 하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찾아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옛날부터 그 선사들이 아주 자주 했던 말이거든.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눈앞에 있다. 이게 그런 거거든, 이게.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디 있지? 뭐 어떤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알고 싶어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이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는 뭐 법상을 치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뭐차 마시라 뭐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서 이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본래 늘 드러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것처럼 헤매는 거지. 그래서 뭐 육조 단경에 보면 육조 선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법은 늘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지가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법은 늘 그냥 원래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거든. 왜 이게 원래 있는 거니까 항상.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을 때에는 생각으로 아 알겠다 이거구나 이렇게는 절대로 되질 않고 그냥 문득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은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게 이렇게 현실입니다. 현실. 분명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깨달을 때는 생각이 또 끊어진다 그런 말 하는데 생각이 끊어진다기보다는 생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은 그냥 생각에 해당되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생각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뭐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도 본래 다 깨달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원래 이게 다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뭐 갈고 닦아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다라는 것이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본래 이렇게 있는 것이 확인만 되면 되는 거라. 근데 생각으로는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마음이 뭐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나? 뭐 악하니까 착하게 해야 되나? 뭐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게 망상이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요.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불가사의하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통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임재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찾느냐?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 이게. 법문 듣고 있는 여기에 이게 100%다 드러나 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드러나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생각이 아니고 생각, 이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면 뭔지를 몰라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면은 뭔지 몰라도 여기에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거든.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겁니다. 할 때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나타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뭐 우리 선에서는 뭐 직지인심이다. 마음을 바로 가르쳐 준다. 이런 말로도 하고, 뭐 보여준다. 그죠? 우리 법문을 갖다가 시중이라고 하거든. 한자로 시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시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중에게 보여준다. 이게 법문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생각으로 그만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이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을 벗어난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라, 이걸 이제 임재가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방편으로.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의지함이 없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한다? 내가

무엇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의지함이 없다 이 말은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따로 없고 저쪽에 대상이 따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 통하면 이제 안팎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늘뭐 듣는 소리가 아공 법공 이렇게 하거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내가 따로 없고 뭐라고 할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의지함이 없다는 게 단순히 뭐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이 중생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게 있거든.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또는 뭐 지식이든 자기가 뭔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든 예를 들어 뭐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한 걸뭐 의지를 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돈을 뭐 어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뭐 그걸 뭐그 일종의 자기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똑똑하다, 뭐 지식이 많다 이런 걸또 의지할 수도 있고 또뭐 어디 뭐 사람이 의지할 수도 있겠죠. 뭐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나 이러면 상대방한테 의지를 하기도 하고 또뭐 어떤 조직에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잖아. 회사에 다닌다, 뭐 어떤 조직에 조직 안에 들어 있으면은 좀 뭔가 안심이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뭔가 불안하고, 이걸 의지하는 거거든, 그게. 또 이제 어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생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진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한번 여기에 턱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벌려면 뭐 자기 근본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는 현실이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우리가 그거를 육교단경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삼매라 이렇게 무언삼매 이걸 삼매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삼매 이 삼매에 들어오면은 무언 원하는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라. 원하는 게 없으면 의지할 이유가 없지. 원하는 게 없다는 것은 뭔가, 말하자면 그 불안한 것도 없고 불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에 통하고 살아보면은 점차 그렇게 돼요. 점차,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우주에 뭐, 혼자, 이 우주에 나 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뭔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막 자기가 뭔가 좋아했던 일, 좋아하는 일에 빠져드는 게 그게 또 역시 일종의 의지고 집착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좋아했던 일도 이제 더 이상 별로 뭐 좋아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래서 의지함이 없어진다고 했구나.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임재가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은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거 당장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나타나 있는 현실이지 물론 눈에 보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거나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거나 뭐 이런 머리를 좀 귀로 들을 수 있거나 뭐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어떤 무엇은 아닌데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깨어있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 깨어있다고,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명백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뭘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뭘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뭘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명백한 현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렷이 분명하다, 이러냐.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었다.

아주 분명한 일이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고 명백한 일이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계속, 한번 저절로 이렇게 되거든, 이게. 저절로 통하는 일이 있어. 자기가 억지로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할 거 없고, 뭘 어떻게 할게 없어요. 이 법문을 계속 길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막 그렇게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놓여지고, 생각은 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아착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에서. 방아착이라는 게 놔라 이 말이거든. 붙잡고 있지 말고 놔라 이런 말인데, 생각이라는 걸 내가 붙잡고 있다가 그걸 일부러 놓을 수는 없고, 저절로 놓여져 버려야 돼요. 저절로 놓여지면은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요게 한번, 이게 한번, 이게 와닿는 겁니다. 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듯이, 하늘에 태양이 또 있으면 낮에는 항상 환하잖아, 천지가. 그렇듯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하거든. 이거 없어지고, 태양이야 뭐, 저녁되면은 서쪽으로 졌다가 아침에 또 떠오르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뭐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현실로서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와닿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으면 이제 뭐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뭐, 정말로 이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한번, 이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눈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의지함 없는 도인은 또렷이 분명해서 모자랐던 적이 없다. 부족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었다, 한 번도. 늘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마음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거든. 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뭐 시끄러울까? 왜 이렇게 뭐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또는 뭐 심지어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참 말이 이상한데. 자기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난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에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들이. 생각이란 놈은 자꾸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자꾸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고, 이게 더 낫지, 저게 더 좋지,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안에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뭐, 좋은 걸 자기 손아귀 넣어도 더 좋은 게 있고, 만족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을 벗어났을 때 해결이 됩니다. 생각 벗어나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만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들은 뭐, 앞으로 세상이 이랬댔으면 좋겠다. 뭐, 기대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 망상이 생각이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가.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 나다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에다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뭐 그래 이제 공이라고 붙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예열반이라고 하죠. 무예열반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 그런 말도 하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돼 버리면은 그걸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뭐그 말과 같죠.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은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하지는 마라.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게.
의심을 하는 거는 다 생각이죠. 뭐, 잘못되지 않을까, 잘 될까, 뭐, 그쯤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는 항상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걱정이 생기고, 이제 근심이 생겨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는 그런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어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그러니까, 아, 이게 좋구나, 이런 생각도 없고,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또 생각 속에 있는 중생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 그게 생각이라고. 그럼 깨달은 사람 마음은 이러이러한 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그게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니까, 이게.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런 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항상 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걸 거야라고 하는 망상들을,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겠지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거겠지라고. 그게 망상이거든. 실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뭐 부처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죠. 하물건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가는데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문제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볼 뿐, 이러한 안목을 갖출 뿐이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는 마라. 의심하는 건 이제 생각이다.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라고 한다. 만약,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이제 다르지 않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 여여라는 말을 합니다. 여여. 여여라는 말이 그 여자가 같을 여자거든요. 늘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여하다는 말은 늘 항상 같다 똑같다 다른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게 분별 속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귀로 듣는 게늘 같을 수가 없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늘 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늘 같다는 건 세상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은 같다 다르다 말조차도 할 수가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같다고 하는 거는 항상 늘 똑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이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뭐 그런 생각이 없죠. 같다 다르다 이런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건데 할 말이 없고 그냥 자기한테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늘 분명한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깨달음은 이런 거고 도는 이런 거고 뭐 진전자성은 이런 거고 하는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중생들에게 그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말할 수 없는 거. 원래 말할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야하다, 같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이걸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살아보면은, 뭐, 이런 말이 이제, 다 저절로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거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모양이 없는데, 뭐가 있어야 달라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양이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 거지만 살아있는 현실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살아있는 현실이지만은 아무 모양이 없으니까 늘 살아있는 현실로서 변함이 없지만은 어떠한 모양도 없으니까 뭐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가 직접 한번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게 현실이 되면은 저절로 이런 말들은 이제 뭐 아주 뭐 특별한 말도 아니고 그냥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그대들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해서 살아있는 조사의 마음이란다. 살아있는 조사, 조사는 곧 부처와 같은 뜻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여하다 뭐 이런 말. 여래란 말도 이제 여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진여 뭐 여래다.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은 본성과 모습이란 게 따로 있겠지만 이제 뭐 마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된다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이 말할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 기분, 감정, 느낌,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때는 뭐 기분이 좋다 좋지 않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 이런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욕망 뭘 하고 싶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또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뭐 이렇다 하는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 그냥 물결 같은 물결 순간순간 물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듯이 순간순간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계속 변화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뭐 계속 그래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근본은 늘 똑같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결 같은 게 일어나는 거지. 되게 이제 물결보다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승진실론에도 거울 얘기, 우리 선에서도 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울이란 뜻입니다. 고경.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울. 뭐, 그런 이제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거울이 그렇잖아. 거울은 늘텅 비어 있는데,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게 비추어지거든. 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에 비추어지는 그 그림은 계속 달라지는데 늘텅 비어 있어요, 늘. 텅 비어 있던가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텅빈 것이 거울의 실체고 그 위에 나타나는 그림은 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 헛거지, 그거는. 그럼 계속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그와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림이다, 그림. 진짜 마음은 뭐냐면 그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뭐랄 게 없어요. 예. 그래 텅 비어 있는 이 아무 뭐라고 할거 없는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고 이게 살아 있는 진짜 마음인데 요걸 이제 깨닫는 거라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닿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말로서 뭐 하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체험이 돼야 되고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이게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뭐 그게 이제 거울이란 거는 밖에 있는 사물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알지만.

마음은 그런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계속 자기한테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차점차 이제 실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자기 마음의 실체를 말하자면 그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거죠.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본성과 모습이 따로 있겠지만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본성과 모습은 따로 또 뭐 본성이라 할게 따로 있고 모습이라 할게 따로 있고 한 게 그런 이름 우리가 이름으로는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실제로는 뭐 뭐가 본성이고 뭐가 모습이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부터가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그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저런 뭐 지식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없고 이런 게 뭐 진실이다 이런 게 진리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그런 거 알고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이제 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누워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거 사는 거잖아 그냥. 뭐 특별하게 도라고 할게 그런 생각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통하면은 저절로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임자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려서 자성과 모습이 각각 나누어진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이라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질문은 무조건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질문이 나올 리가 없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이지? 그 생각이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건 그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임자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져 버렸어. 벌써 생각이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망상 속에 떨어졌다. 벌써 안 맞다. 그거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어쨌든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법과는 그만 안 맞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 속에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가 물으려 하면은 벌써 달라졌다, 벌써 생각이 떨어졌다.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그 번뇌라는 말을 하죠. 불교에서 처음에 불교를 배울 때 이제 사성제 뭐 삼법인 이런 말을 배우잖아. 삼법인 중에서 일체계고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계고 이제 한자인데 일체란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 계는 전부란 뜻이고 고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모든 게 전부 고통이다 이러면. 그다음에 또 사성제 할 때 고진멸도 이러거든. 고부터 시작해요. 고통이다. 뭐 고통이요? 그러면 중생의 삶이 고통이다. 이런 말이거든. 중생의 삶은 고통이다. 이런. 그거를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즐거울 때도 있잖아. 무조건 하고 모든 게 다 고통이 되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봐야 이제 그 왜 모든 걸 고통이라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벗어나봐야,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봐야 생각 속에 사는 것을 왜 전부 다 고통이라고 하는지를 이제 납득을 할수 있단 말이죠. 예. 그 생각 속에서는 그걸 모르지. 예, 생각 속에 살 때는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예?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이 예? 생각을 벗어난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입장이 되면은 생각 속에 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고통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뭐가 안 맞아. 예. 안 맞고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생각을 벗어나 봐야만이 이제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겪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은 이거 생각 속에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산다는 거는 뭐그 자체로 그냥 그뭐 즐겁고 뭐 슬프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말해서 뭐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삼법인이니 무슨 사성전이 하는 것도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거든요. 그 중생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이다 이런 말이 이제 중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자기가 한번 여기 한번 통해봐야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납득이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은 전부 자성이 있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일을 그러니까 생각이란 것은 좀 허망하다. 헛되다. 뭐 진실한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해를 할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이거는 직접 경험입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살면은 저절로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분별 없는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무슨 이게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 속에서 뭐 이룩궁저룩궁 하고 뭐 이런, 어쨌든 생각에 끌려가게 되면은, 생각에 끌려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싫은 것이고, 그걸 이제 고통으로 느끼죠. 그리고 이제 분별 세계라는 거는, 그럼 뭐,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게 이제, 꿈 얘기에 이제 그꿈 얘기를 가지고 되게 비유를 합니다. 꿈 속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겠죠. 꿈 속에서 뭔가 원하는 걸 이루었단 말이지.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고 막 그랬는데 꿈을 깼다. 그 이제 경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비유를 꿈속에서 황금을 한 덩어리 뭐 주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일은 해결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단 말이지. 근데 꿈을 깼다. 깨고 나서 보면은 얻은 걸 다시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 원래 얻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만, 그게, 꿈 자체가. 원래 뭐,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꿈이잖아, 그거는. 황금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슬프겠지만은. 그냥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그냥 꿈일 뿐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세상 일들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예. 세상 일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기대도 안 해.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 꿈은 그냥 깨는 거지만은, 깨버리면 꿈은 사라지는 거지만은, 우리 중생 세계라는 거는 그렇진 않거든. 중생 세계라는 것을 꿈에 비유하지만은, 또 꿈을 뭐 깬다는 말도 비유를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은, 이 꿈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굉장히 이 꿈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거를. 아,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별 의미는 없다. 별 의미는 없어서, 그걸 막, 그게 애착을 가지거나 그렇진 않다. 이게 애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애착이 거의 뭐, 이렇게, 심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별로 그런 게 없고, 그대로 뭐, 뭐랄까,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할까? 다 인정을 하고 뭐, 이러면 이렇고, 뭐, 저러면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뭐,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막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딱히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이것은 뭐가 아닌지만은 늘 드러나 있는 현실이니까 진실이라면 이제 이게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한결같고, 그리고 이제 느낌으로 얘기하자면은 생각 속에 있으면 뭔가 그 바깥에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느낌이고, 이 속에 있으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이 좀 그하지만은 밖에서 맴도는다, 안에 들어왔다, 이제 곧 그런 뭐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어, 만족스럽다고. 근데 생각 속에서 살면은 뭔가 계속 뭔가 문제가 있어, 항상. 뭐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가서 가시가시라 하듯이 뭔가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이거는 뭐 말로서 설명할 문제는 아니고 직접 겪어봐야만이 이제, 이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것들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생겨나는 본성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일 뿐이다. 막 허망하다, 한마디로. 그죠?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이와 같이 여기니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그냥 다 부질없는 그런 허망한 것들인데, 세상 일이라는 게 거기에 무슨 뭐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애착을 가지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니까. 설사 무언가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화하는 경계다. 그러니까 뭐 세상 나타나는 건 계속 이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변화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걸 하나. 이일 하나밖에 없어요.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5: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6: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7: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6: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7: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6: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8: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9: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100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장소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귀한 우리 스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행을 해가며 자신과 더불어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이 승가 일원의 화합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항상 분주히 수행의 나날을 보이고 계신 우리 수원 봉령사에 계신 유런의 스님들, 강원의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 덕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3년 차인 도생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화엄반에 재학 중인 세영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0: 사안반에 재학 중인 법기라고 합니다.
1: 네, 우리 네분 스님 너무 반갑고 투게더에서 이렇게 뵐수 있어요.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저랑 정말 이 봉영사라는 공간에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영사의 어른 스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시절 인연을 주셔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제 주변에 여러 출가하시는 재가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봉영사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곳에서 수행하시며 올바른 스님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형스님?
2: 네.
1: 왜 세형스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저의 동국대학교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 출가를 하셨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저는 좀 고리타분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답게 총림과 같은 많은 승가의 일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봉영사랑 인연이 닿아서 학교를 과감하게
2: 네.
1: 휴학인 건가요? 자퇴인가요?
2: 휴학했습니다. 근데
1: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도반을 만들어야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세영 스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아까 봉영사의 두 개의 교육 기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런, 강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선원이나 연불원이 들어 있으면 삼원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총림이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원 봉영사는 굉장히 승가의 기틀이 잘 마련돼 있고, 그곳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 삼인이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투게더를 통해 소개받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 했지만, 그곳에서 진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런이죠. 다른 유런들도 여러 개 있는데, 그와 다른 봉영사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딱 꼽을 수 있는?
3: 봉영사에서는 율장 속에서 배우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자라든지 너살계라든지 포살 이렇게 청정사 회복이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부처님 당시처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자자, 포살, 수계작법, 어려운 겁니다. 재가자분들은 처음 들어본 분들은 많을 거고, 우리 승가의 일원인 스님들이 반드시 수행 기간, 안거라는 기간을 행해야 되는 게이 자자, 포살, 또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작법이죠. 스님은 지금 연구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연구생. 그러면 전문을 거치면 연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스님?
4: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반 대학원에서 그러면은 약간 박사생들이 우리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하지 않습니까? 유런에서의 연구생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
4: 네, 근데 논문은 전문과정도 쓰고
1: 아, 예.
4: 연구과정도 씁니다.
1: 더 어렵네요, 선생님.
4: 네, 근데 이제 전문과정에서는 사분율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연구과정에서는 5대 광류를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아, 5대 광류를 전부 다. 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 불교, 대한 불교 종교는 사분율장이라는 율장을 중심으로 출가해서 구조계를 받지만,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율장이 6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빨리어를 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율장을 총 5개에 있어서 5대 광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 보시는 겁니까?
4: 빨리율도 봅니다.
1: 아, 빨리율까지 선생님.
4: 네.
1: 오, 그러면 육부 광류를 다 보시는 거네요, 선생님.
4: 네, 그렇습니다.
1: 시간이 부족하시겠어요, 선생님.
4: 네.
1: 바쁘다 바빠 현대인이 아니라 바쁘다 바빠 유런생. 근데 다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화율을 전문으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충분히 알고, 근데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4: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읽다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4분율을 선택한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4: 전래 과정부터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율이 북방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4분율 기반으로 이제 수계식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1: 맞습니다, 선생님.
4: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 수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의 재가자 또는 출가자가 만들어주고 불교인이라는 승가가 구성되는 건데, 어우, 너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 투게더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 또 그거 잘 들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 봉영사에 오셔서, 우리 봉영사 지금 뒤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 스님 마주치면 물어봐도 되겠네요.
4: 그럼요.
1: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1: 자, 이렇게 정말 전문반, 연구반에서 유를 공부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 수행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행자라는 기간, 그리고 3인의 기간, 또 우리 여성 출가자분들은 식차만화라는 걸 한 번 더 겪으면서 4급 승가고시라는 걸 거쳐 비구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 구족계의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스님들 아까 소개하실 때 화엄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0: 경전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1: 일단 화엄이 이제 경전의 왕이라는 얘기가
0: 경전의 왕.
1: 네, 있듯이 이제 저희가 1, 2, 3학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이제 방점을 찍는 화엄 경을 배움으로써 이제 이 강원 생활 4년을 마무리하고 회향한다는 느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0: 여기 지금 스님들 계신데 우리 도생 스님께서 사실은 강원의 이 선생님이십니다. 강사 스님이신데 주입식 교육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뭐 챗GPT한테 물어본 것 같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갖고 너무 신기한데 너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화엄반이라고 부른 거 저도 해인사에서 학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화엄반 스님들 대교반 4학년 다 맞습니다. 근데 화엄을 마지막 두는 이유는 화엄반이 되면 화엄행자라고 부르죠. 실천의 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쌓아 그 지혜를 실천하는 그거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둔다라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세영 스님께서도 그럼 화엄반이 돼서 화엄행자로서 지금 어떤 수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일단 화엄경을 배우면서는 저희 가르쳐주시는 석좌 교수님께서 화엄을 배우는 만큼 졸업할 때 더 큰 자비를 행하면서 화엄반을 살아야 된다. 아래 스님들을 잘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수행은 현재 백중 기간에 법당에서 병법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0: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영 스님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거에 대해 복령사에게 진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4년 전,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2: 네.
0: 철부지같이 막 그냥 신나서 다니는 소녀 같은 스님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승가의 모습을 갖춘 진짜 장판대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선배 스님들, 강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자를,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백중이라는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해영 스님이 이렇게 해맑습니다. 진짜 해맑는데 정말 여기 법기 스님도 지금 도반이실 텐데 도반 스님들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 두 분은 여기 출연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복령사 유런으로 진학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오신 지금 세영 스님 법기 스님이신데 유런 안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방송 전에 입방 원서를 두고 사인하는 장면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유런에 가시는 거죠. 유런은 꼭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물과 너무 많은 유행들을 쫓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가지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 있어야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셨고 향후 유런에 가시면 또 출연하셔야 돼요. 유런 스님 편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년 뒤에 투게더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꼭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후배로 맞이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런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3: 이 전문 과정에서는 네, 율주 스님께서 이제 율장을 가르치시고 네, 정현 교수 스님께서는 네, 대승 사상을 가르치시고 선장 스님께서는 이제 율리학 입문을 가르치시고 율감 스님께서는 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되게 다양하게 배웁니다, 스님. 사분율만 배우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래서 작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작법을 배운다는 건 마치 정해쌍수와 같이 술의 양박회와 같이 그거를 양립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복령사의 중요한 교육 방침일 것 같은데 참 그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은 좀 어떻게 스님 보시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세볼까요, 스님? 일단 유런의 연구생,
2: 네.
0: 강원의 지금 치문반이죠. 1학년 우리 강사 스님이시고.
4: 1학년은 치문 담임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제 4학년 요스님들은 불교상담.
0: 불교상담 3개 벌써 또.
4: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0: 템플스테이.
4: 소임을 보고 있고.
0: 또.
4: 이제 제가 불자님들 대상으로 하는 심오불교 대학에서도.
0: 우리 여기 지금 심오불교 대학 붙어있죠?
4: 예,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강의하고 계시고.
4: 네.
0: 정말 스님의 하루는 일주일은 누구보다 밀도가 깊고 바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스님?
4: 아, 정말 힘듭니다.
0: 이제 그 짐을 우리 후배 스님들과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네.
0: 같이 할 준비 됐습니까? 아, 진짜 스님 큰일 해주십니다. 실무불교대학 재가자분들이랑 이제 함께하는 건데, 저도 이제 해인사를 1년 반 전쯤 나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게

0: 불교 대학입니다. 불교 대학을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2개를 총 담당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강원 교육과 재가자분들 불교 대학 교육은 조금 사뭇 다르더라고요. 스님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1: 사실 저는 강원 학인 스님들 가르칠 때는 4학년 스님들은 도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1학년 스님들은 정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재가불자님들은 아무래도 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이제 전혀 안 하신 분.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원 조계종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교과가 있기
0: 맞죠.
1: 때문에,
0: 승가교재가 있죠.
1: 예,
0: 예.
1: 교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동영상은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가 그리고 출가 이후에 이 뭐라고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봉영사 여성 출가 학교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떤 건가요?
1: 저희가 이제 출가자 감소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이제 불교를 재가자불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늘 참아 나가시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뭔가 타고난 게 달라야 출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출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영사에는 저 말고도 다른 유능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순서할 때마다 조금씩 테마를 바꿔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참영상, 한 번은 그 소리명상, 붓다골, 뭐한 번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달 하니까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날짜도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0: 올해도
1: 중입니다.
0: 그러면 하겠네요?
1: 네.
0: 올해 혹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2: 7월 29일부터.
0: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진짜 응원하거나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올해도 테마가 또 다르겠네요?
1: 네.
0: 그건 비밀로 해야 되겠네요.
1: 아, 네.
0: 오시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1: 네.
0: 어때 그런 분들 뵀을 때 모습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재가자였다가 벌써 4, 5년이라는 시간을 쭉 수행하면서 이제 장판때가 묻어 승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오며 가면 뵈십니까?
2: 저희 봉양관 후원에서 같이 조력 활동하러 내려와 주기도 하고
0: 예.
2: 행자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같이 생활을
0: 아예 그래도
2: 합니다.
0: 출가자 같이 대우를
2: 네,
0: 해주시는군요.
2: 아예 행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조력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막 힘든 일 일부러 더 시키고 막
2: 아, 아니.
0: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승가 막 출가하면 옛날부터 막 힘든 일 시키고
2: 아,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0: 괴롭힌다고 막 하던데
2: 뭐 시킬 수가 없습니다.
0: 법기 스님도 확신하십니까?
1: 네.
0: 네. 힘든 일은 두 분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오셔서 하다 힘들면 두 분께 맡기고 좀 쉬러 가도 되고 승가에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소임을 소임철저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불처님께서 승가라는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모신 분 스님들도 바로 유런, 강원 양쪽에서 본인들의 소임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봉영사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영사 생활해보니 어떠세요, 선생님?
2: 재미있습니다. 배우는 점도 많고, 물론 이제 사사로운 번뇌로 휩싸이는 순간도 많지만,
0: 괜찮습니까,
2: 이제.
0: 이런 바람?
2: 아,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까 스님께서도 제가 이게 철부지 같았지만, 이제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4학년이 돼서 좀더 의젓해지고, 수행자로서 좀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번뇌즉 보리라고 하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힘든 걸 알고 그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넘어갈 때 수행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법기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실 텐데.
3: 저는 이제 강원 4년 다니면서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각자의 소임이 다 다르고 이제 그때마다 겪는 이제 마음의 갈등이랑 책임의 그런 무게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2, 3학년 거쳐서 4학년 되니까 이제 각각

0: 이제 승가대회 내에서 가장 큰 중수임을 맡고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그 소임들을 살면서 아, 내가 승가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향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다시 하게 됩니다.
1: 너무 진짜 훌륭하게 성장하신 거 뿌듯하시겠습니다. 스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셔서 유런에 와 계신데, 또 후배 스님들 이렇게 유런에 오기려고 희망하는 스님들도 보실 텐데, 어떠세요? 스님의 예전 모습도 좀 떠오르실 텐데.
2: 사실 전문가정도 저는 저희 큰 스님 계실 때 입학을 해서 물장을 한번 보고 빨리 선빵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초파일 방학 때 이제 선빵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소임살로 들어오면서 전문가정을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스님이 세 분입니다. 이게 처음 배울 때는 몇 점자 큰 스님께 배웠고 다시 전문가정 들어와서 유런을 다녔을 때는 이제 대우 증사 스님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연구과정 들어와서는 이제 적연 증사 스님께 배우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도 사분율 보고 아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중노릇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전문가정 다니면서 사분율 그리고 뭐 선언청규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갈등이 될때 어떻게 스스로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내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구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난 율장 그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1: 그쵸, 그럴 마음 생길만 합니다.
2: 근데 이제 5대 광률이랑 정말 그리고 이제 법망경 좀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더 신심이 증장되고 정말 많은 스님들이 율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유런에 오시면 가장 좋고 유런에 오시지 않더라도 율장은 꼭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유런에 오시는 것의 차이가 스승님과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대중에 가서, 유런에 가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진짜 너무 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유런이 왜 필요한지 스님이 직접 몸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 10년이라는 긴 수행 생활인데 다시 유런으로 돌아와 연구생으로서 그런 또 공부를 하시며 소임을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같이 길을 걷는 도반의 한 명으로서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 저는 뭐 계율 전공자로서 항상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강회에서는 안 옵니다. 이제는 우리 스님들 MG 스님들이셔서 앵간해서 말안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옳고 좋다라고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지금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곧게 부처님이 수행해 주셨고, 또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비구가 귀의를 할수 있었고, 많은 사립을 목건령 같은 대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스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전문반에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스님 그러면 향후에 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율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3: 문사수를 더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정의 사막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네 이렇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 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계율을 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유런에 왔고 그 계율도 중요하지만 그 계율을 이제 바르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바탕이 더 이제 굳건해져야지만 그 계율 조항 또한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율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예수님, 너무 뭐 담백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사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문사수. 먼저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해 사유한 뒤에 수행해 나가는 건데, 스님이 딱 지금 그 과정에서 율장을 그렇게 어른 스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배우시고, 스님이 그렇게 사유하시고 그걸 수행으로 삼아 가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 개가 있어야 불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불교적 선정을 닦아 불교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건데 때때로 개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 깨달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 불교 아닌 것

0: 불교로 포장되는 시대가 돼서 스님께 그렇게 일부러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좀 좋은 표현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에서도 여러 교육을 받으시죠? 봉영사는. 봉영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봉영사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우리 선재 스님이 계시다 보니 선재 스님이 이곳에서 또 다양한 수업을 해주시며 사찰 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에서도 사찰 음식을 그럼 배웁니까?
1: 네,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뭐, 네. 그럼, 뭐, 칼질부터 다 배웁니까? 아니면 레시피만 배우는 겁니까?
1: 저희 이제 그, 공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의 특성과 각 재료가 이제 병이 되는 부분과 약이 되는 부분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손질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써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레시피까지, 다 실습까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사찰 음식을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드는 걸로 뭐 연기적 작용까지 해서 병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이어가는 거네요.
1: 네.
0: 보니까 그 다도도 배우시더라고요.
1: 네,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2: 네, 저는 그냥 사실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라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선재 스님께 사찰 음식을 배우니까 왜 수행인지 당신께서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양 전에 공양 개송, 개공다소량 필요했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여기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도 이 공양 때가 되셔서 부처님이 그때에 공양을 하시기 위해 직접 바루를 들고 가사를 챙겨서 나가시고 다시 환지보초 되돌아오셔서 그걸 잘 정리해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 법 아닌 게 없지만 특히 공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안부 묻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찰의 우리 승가의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 원래 탁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항상 교수님을 따라서 태국에 타모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탁발을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공양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동영상도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 음식을 만드는 제가 작년에 원주를 살았었는데 네,
3: 더 잘하시겠어요.
2: 원주를 살 때도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이 제가 만들고 메뉴를 짜고 재료를 손질하는 음식들을 대중들이 먹어주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 재료가 이제 항상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 이제 배달해주는 보살님을 마주하니까 그 보살님이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지고 와줬어요.
0: 그래서 그런 그 안에 것들을 자비와 감사를 느끼는 그런 과정.
2: 네,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그런 걸 나눔으로써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동영상 어느 정도로 이 사찰 음식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 트레이드마크가 이게 바루를 네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으로 탑으로 만들어두지 않습니까? 밑에 어시바루가 있고 분자들을 이렇게 쌓아서 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놓은 걸 보고 아 이곳은 진짜 이 수행의 방편으로 사찰 음식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투게더라는 방송이어서 개와 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율장으로 보면 사찰 음식은 어떻게 보면 스님 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
4: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거의 이제 탁발 문화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탁발한 음식을 승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등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걸쳐서 한국을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발에 익숙하지 않는 문화라서 이미 중국에서부터 일일불식, 일일불식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더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맞는 음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이 사찰 음식 관련해서 특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선재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재 스님이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한 거 이게 흑백요리사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전 알고 있었고 그래갖고 좀 이 제가자분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일환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스님들 사이에서도 사찰 음식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음식을 저장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율장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불교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의 방편이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찰 음식이지 않나 싶어요. 선재 스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찰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0: 사찰 음식이라는 이 한 표현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을 SACHAL, 사찰 푸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템플 푸드가 되는 순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추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것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사찰 음식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마 저도 음식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음식에 깊은 조예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찰 음식 하면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담금과 그리고 그때. 이 시절을 아는 시절 인연이야말로 이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정체성이고 그때에 맞는 걸 먹기 때문에 병이 될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철 음식을 많이 배웠었을 텐데. 좋아하셨습니까?
1: 네, 좋았습니다. 선 선생님께서 당신이 담그신 김치 같은 것도 저희 맛 보여주시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철 김치도 직접 담굽니다. 하고 제철 음식만을 이용한 요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걸잘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철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게 안다는 건 불교적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 같아요. 점차 급하고 빠른 걸 원하다 보니 역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 내에서 인간만이 급해요. 다른 존재들은 다 시절을 기다려서 그때에 항상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돼서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우면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우면 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구에 가장 힘든 일을 이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사찰 음식을 통해 제철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또 장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크게 되는데, 법기 스님께서는 그 배우면서 좀 본인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게 있습니까?
2: 네, 이제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제철에 나는 이제 재료를 써야 된다고 하시고, 학인 스님들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떤 거를 배우고 싶냐? 그럼 이제 학인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각자 배우고 싶은 거를 써서 이제 드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골라서 주시는데, 이제 항상 약이 되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음식의 합, 그러니까 재료와 재료의 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이 많은 음식, 그다음 찬 음식,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육류 같은 거를 섭취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몸이 냉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점을 보완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0: 지금 혹시 선재 사찰 음식 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홍보대사신 건지.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지금 뭐 자꾸 약속된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투게더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병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 약이 된다라는 건 기다릴 줄 알고 그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건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없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그 계절 그 시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도 제가 투게더에서 한번 강하게 이해한 적도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배우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레시피 같은 게 있나요? 이거만큼은 내가 꼭 배워갔다라는 그런 거. 선생님 혹시 약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1: 배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은사스님께 해드리기도 했었고,
0: 만들어 드셨어요?
1: 네.
0: 잘 드셨습니까?
1: 네.
0: 괜찮게 드셨어요?
1: 네네.
0: 다행이네요.
1: 그리고 저희가 학년별로 이제 선재스님 옆에서 4학년 스님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곧 23일 날또 오셔서 수업해주십니다.
0: 우리 또 봉룡사의 이 사찰 음식 대전이 있지 않나요?
1: 네, 10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0: 아, 10월 첫째 주. 가을에 날씨 좋을 때 하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재작년인가 벌써? 제 제자분들 중에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굴의 화엄사까지 보내서 3년간 사찰 음식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봉룡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3위 스님들이지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예, 나와갖고 높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제가 졸업 숙제로 내한테 음식을 해와라 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요. 우리 학인 스님들이 그럼 음식 그렇게 만들면은 강사 스님들이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좀 초대하고 합니까, 스님?
3: 네, 사찰 음식 그 수업 있었던 날에는 저녁에 학연생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할 때 이제 책거리로 학연생들이 한 번씩 공양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없죠. 친하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 이 봉룡사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돼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과 선배들, 나아가 제자들과 스승님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모습.

0: 말씀이 사찰 음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이 또 이렇게 선선한 날이 됐을 때 누구라도 또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식도 할수 있나요?
1: 네.
0: 시식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봉영사로 와야겠습니다.
1: 올해는 9일 10일입니다.
0: 9일
1: 네,
0: 10일. 아, 벌써
1: 첫째 주가
0: 정해졌습니까?
1: 아니고. 네.
0: 10월 9일 10일. 아마 우리 PD님께서 자상하게 자막을 내드릴 테니까 꼭 와서 많은 분들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고 요새 진짜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럼 졸업 앞두고 같이 하시겠네요?
1: 네.
0: 아, 우리 또 여기 나오신 스님들의 인사도 나누고 도생 스님께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봉영사의 마음을 갖고 또 마음이 잘 나면 또뭘 하면 돼요, 여기서?
1: 출가.
0: 그렇죠. 여성 출가학교를 해보셔도 되고 거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실무불교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도 배우셔도 되는 참 그런 자리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 공간 봉영사만의 공간으로 금라라고 하는 카페죠. 굉장히 특별한 공간. 제가 여기를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꾸며놓을 수 있구나. 단순히 카페를 넘어서서 이 안에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름이 금라여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뭔가 했었는데 스님 금라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1: 금라 하면은 이제 쇠금자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경전에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금울의 경전에서 이제 인연, 연기법,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럼 이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불제자이며 부처님의 인연으로 모이는 공간이 금라인 거네요. 아, 정말 좀 의미 있고 제가 봤던 금라의 모습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출제가 또는 불교인이 아닌 분까지도 다 포용이 돼서 불교의 불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금라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동영상 처음 왔는데 입학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전통 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 현대적인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0: 아,
2: 딱히
0: MG 스님으로서 그럼
2: 네.
0: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2: 고립된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라도 특히 학인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0: 아, 어떻게 좋은데요?
2: 차를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0: 아, 무료로?
2: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차공양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끼리 밤비로 먹기도 하고 또 선배 스님들이 저희 많이 사줘서 항상 이제 도서관에서 오후에 수업 있을 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테이크아웃을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0: 여차하면 여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오겠네요. 아, 그런 모습 참 좋네요. 왜냐면 저희도 해인사의 북카페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잘안 갔습니다. 가면 무조건 걸려가지고 큰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아, 그래, 사줄게라고 하면 갑자기 열댓 명이 우르르서 뭐야, 왜 왔어? 라고 하면 카톡 받았다고. 학감 선생님 오셨다, 빨리 내려와. 그런 또 약간 짓궂은 것도 있었는데, 아,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게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법기 스님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3: 저는 그때 겨울에 은사 스님과 함께 왔었는데,
0: 네.
3: 저는 그냥 아무런 별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3: 왜냐면 다른 이제 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출가하자마자
0: 안
3: 이제,
0: 가봐도 됩니다.
3: 네, 그냥 여기 가야 된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0: 아, 그
3: 같습니다.
0: 정확합니다.
3: 네.
0: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거 하나를 보고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됩니다. 요새 자꾸 비교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지금도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를 스스로 잣대를 두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저 길로 갈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수행하러 왔을 때 수행에는 말 그대로 절구통수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곳에서 진득하게 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장판대를 묻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잘 버텨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지금 도반 스님들이 총몇 분이신 건가요?
2: 5명입니다.
0: 세 분이 더 계신 거네요? 아, 그분들이 지금 그럼 다섯 분으로도 와서 다섯 분이 그대로 있는
2: 네.
0: 한 분도 나가신 적 없고
2: 없습니다.
0: 이런 선생님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꾸준히 무단하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무언가 여기 큰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두 분의 모습만 봐더라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런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그럼 유런의 분위기는?
1: 연구과정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으로 선생님들이 전문과정 졸업하고 많이 진학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발표

0: 상태에 꼭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유런 같은 경우에 전문방 같은 경우에 이제 봉용사를 안 나온 스님들도 그러면 입방이 가능한가요, 스님? 그럼 실제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2: 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뭐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죠. 수원이니까. 수원 가까운 곳에 정말 이렇게 열린 도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참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수행을 해주시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사회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승가적 모습을 잘 갖춘 계율도량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 강원 유런 그리고 사찰 음식 여러 가지로 잘 수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 덕분에 참 이제 100회를 앞두고 정말 좋은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행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유런의 또 수행의 모습, 강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생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보통 이제 계율 이러면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인지하기가 쉬운데 율정을 배워보면 정말 수행에만 힘쓸 수 있도록 만든 부처님의 자비의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유런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 훌륭하십니다, 스님.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계율은 성불로 가는 네, 사다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로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율은 네,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계율은 네,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이렇게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계율원에 반드시 와서 이제 공부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1: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버키 스님.
3: 저는 이제 강원 생활은 이제 일단 예비승이긴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대중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잘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런에 입학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그 아까 말씀하신 등불을 찾아서 열심히 훌륭한 바른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세영 스님.
4: 네, 강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항상 즐거울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단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꼭 와야 될것 같고, 네, 제가 유런을 가는 것은 이제 정연 교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저희 일양에도 계율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계율이 굉장히 좀 억압적인 게 아니고 자유를 수행자를 자유를 위한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길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런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석좌 교수 스님께서 저희 3인이 유리 특강도 항상 해주시고 율조 스님께서 식참하나 특강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듣다 보니 유런을 가면 어른 스님들께 잘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유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아유,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 봉용사에서 우리 유런 강원에 계신 스님들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항상 스님들이 말씀하신 건 공통됩니다. 율장, 보살계라고 하는 계율이 때때로 억압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막행막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법으로 이끌어져 올바른 연기의 작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유인의 길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대자유의 길에서 자유자재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봉령사의 우리 대중스님들. 그리고 봉용사의 수행의 모습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일들이 행복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 여러분들께 계율의 선을 알려드리고 그선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불교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수행정진하시는 여법한 승가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 감사한 수행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2: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0: 여름 개거,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벅단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0: 삼권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9: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

과 관계없이 노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시민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결합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1: 야,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야, 무슨 재즈바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 곡이요, 최진희 선생님의 솔로 데뷔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고요. 와. 이때 당시에 물보라라는 또 드라마의 메인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야. 이 노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최진희 선생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아마 선생님이 2015년에 새롭게 이제 반주를 리메이크 다시 하셔가지고 했던 앨범인데, 아무튼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0: 참 좋아하는 만큼 참 잘 불러요.

0: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1: 잘 몰랐어요.
0: 몰입이 쫙 됐는데 이게 사실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그렇죠.
0: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근데
0: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몰입하기 힘든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2: 방금 그랬어요.
0: 그래요?
2: 네.

0: 뭐 생각을 했죠. 물씨가 있었나? 예, 뭐 죄송합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을 해서 잘 불러주셨습니다.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재즈바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0: 아, 끈적했어요. 예. 네. 아주 끈적했어요. 아, 예. 어, 살짝 취했어요.
1: 아, 취했어요.
0: 예, 좀 깼어요. 깨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괴랍역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입니다. 자, 우리 이소나 씨와 우리 팬분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 우리 팬분들과 네. 평상시에 전화 연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전혀 없죠.
1: 없으세요?
2: 전혀 없죠. 할 기회가 없죠, 사실.
1: 오, 네. 저 기회가 많이 없죠.
0: 우리 소나 씨 팬클럽 이름이?
2: 소나시대.
0: 네. 아, 네. 멋져요.
2: 소나시대. 소나시대. 네.
0: 네. 우리 무궁무진.
1: 아, 소나시대.
0: 상도바라기. 소나시대.
2: 소나시대. 아.
0: 어, 그 시대라는 그 팬클럽 명을 쓰시는 분이 영웅시도.
2: 아, 거기 영웅시도? 영웅시대인가요?
0: 네, 맞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2: 네. 저는 이제 원래 그 팬클럽 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진을 받으면서 이제 팬분들이 아, 지금 이제 소나시대가 왔다, 소나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소나시대 괜찮더라고요.
1: 어, 좋은데요?
2: 그래서 소나시대로 했는데 다른 분도 하셨는지 몰랐네요.
0: 두 분 다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 소나시대인 거죠. 아, 예. 아 이게 우승자만 쓸 수 있는 이름인가?
1: 그런가 봐요.
0: 오, 네. 그런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우승자네요.
2: 네, 네.
0: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연으로 일단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트롯4를 시청하다가 소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나 가수님이 부른 천년학을 듣고 어머님이 먼저 찐팬이 되셨고 저는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곡이 되어 요즘 매일 아침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답니다. 오, 어린 친구인가 봐요. 소나님을 알고 나서 저의 삶도 달라졌어요. 우울했던 삶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쁘지만 소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팬클럽 소나시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소나 가수님, 바쁜 일정 소화하느라 힘드시겠지만 몸관리 잘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나님이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 사연의 주인공 저희가 직접 한번 네. 만나볼까요? 우리 네. 소나 씨가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아이고, 소나님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뵙게 되는 거예요.
0: 오,
2: 지현 씨는 제가 네네. 자주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인사는 나눴고 학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간호조무사 하고
1: 간호조무사
0: 백의의 천사 우리 천사분들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간호사 준비 중이시고
1: 예.
0: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0: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남편이 네.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셰프님이에요.
0: 셰프예요. 네. 셰프.
1: 셰프분이시구나.
0: 와, 요리사와 간호사. 근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둘 다
1: 마음에
0: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리로 치유를 하고
1: 예,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또 정성으로 치유를 하고
1: 네.
0: 또 노래로 치유를 하고 잘 맞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그럼 우리 남편분께서도 네, 우리 소나 씨 팬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3: 네, 제가 많이 말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1: 아,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분도 좋아하세요?
3: 체인 카페인 가입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라고 해서 눈팅으로만 하고 있어요.

0: 좋습니다. 나
1: 그렇죠. 지금 시기에 예비 신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2: 그럼요.
1: 잘 들어야 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죠, 잘 들어야 그렇죠. 되고. 네. 아 그리고 어머님께서 먼저 소나 씨 팬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소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4: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의 딱 그 매너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뭐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고 네. 아, 모든 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경연할 때 일이 다툴 때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소나 씨를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하다 우리 지연이가 엄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겠어. 소나님이 1등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갖고 그때부터 지연이가 찐팬이 돼버렸어.
3: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
1: 우리 어머님 때문에 소나 씨가 네. 우승하셨네요.
2: 맞네요. 아,
1: 좋습니다. 네.
2: 지연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나 씨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0: 성격이 많이 차분함으로 바뀌었고.
3: 아, 근데 지금
0: 제가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 아, 좀 시원시원하시고 그런 소나, 성격이시구나.
0: 소나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좀 조신해진 것 같아가지고.
1: 아, 조신해진다.
3: 원래 저희 지금 소나시대 팬 여러분 중에서 가장 텐션이 높으세요. 지금 그래요? 굉장히 차분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원래 현장에서는요. 와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고요. 이소나 사랑해 엄청 외쳐주고 춤도 잘 추고 텐션이 되게 높은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저희 콘서트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석에 누가 마이크를 줬나
3: 네,
1: 할 정도로,
3: 그 정도로
1: 목소리가 시원한 분도 계시고
3: 시원한 성격이에요. 아
2: 그러면 그 원래 그 가지고 계신 시원한 목소리로 혹시 소나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지금 여기가 미스터 포!
2: 지금
1: 콘서트 장이다! 내가 지금 객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한 소절 불러주십시오.
4: 시작.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정말.
0: 어쩌다 보니까 소나 씨와 듀엣을 또 했네요.
2: 네.
1: 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흥이 넘치는.
0: 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2: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요.
0: 네.
2: 실습을 나가면 실습도 나가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아예 안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9월 5일날 강원도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3: 네.
0: 춘천 콘서트.
3: 좋아요. 춘천에서 만나요.
0: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0: 결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1: 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중간에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네. 네. 노래를 부탁드려가지고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3: 네. 부끄러움이 많아요. 예.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0: 이 내면의 네. 그 아이와 이를 네. 같이 네. 가지고 있는 네. 네. 네. 그런 우리 지연 씨였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네. 바로 또 다음 사연 가볼까요? 네.
1: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소나님을 응원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혼자서 전국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 요즘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콘서트와 행사, 방송 녹화 등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소나공주님 항상

0: 위에서 소나시대 별지기님들과 함께 응원하며 서포트하겠습니다라면서 우리 배호신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3: 예.
0: 네, 우리 소나씨와 인사 말씀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아니, 왜 이렇게 그걸 원래
0: 수줍음 하시는 거예요?
4: 네, 수줍음이 많으세요.
1: 우리 형님께서 네. 이렇게 딱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남자 느낌인데 우리 소나 씨의 목소리 듣자마자 웃으시면서
4: 네.
1: 너무 이쁜 미소가 이렇게 입가에 지어지네요.
4: 네. 네. 갱상도 남자세요.
1: 완전
4: 네.
1: 갱상도 아닙니까?
4: 네.
1: 아, 부끄럽습니다.
4: 인사 좀 해주세요.
3: 안녕하십니까.
4: 계속 타고
1: 그렇습니다.
0: 벌써 그 응원하신 지 4년이 되셨다고.
4: 네.
0: 네.
3: 예.
0: 처음으로 이소나 씨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3: 노래를 방송에서 보고 공연장에 놀러 갔다가 가수님 나오시길래 보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1: 그렇죠. 그 라이브로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소나 씨죠.
0: 네.
1: 우리 소나 씨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장점은 예쁘시고.
1: 예쁘시고.
3: 품격이 넘치고.
1: 품격.
0: 품격.
3: 네. 지상 최고입니다, 그냥.
1: 지상 최고. 좋습니다. 예쁘고 품격 넘치고 네. 지상 최고.
0: 예.
1: 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상 최고란 말을 정말 네. 오랜만에 들어요.
0: 지상 최고.
1: 칭찬 중에.
0: 그럼요.
1: 이 지구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4: 그렇죠,
1: 그렇죠. 예. 우리 소나 씨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십니까?
3: 좋은데 요즘 신곡 목련이 너무 좋습니다.
1: 목련 좋죠. 목련.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불러주신 노래.
1: 그렇죠.
0: 네. 자, 혹시 이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소나 씨 이름으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3: 삼행시하. 예.
1: 적잖이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4: 부탁드릴게요.
1: 예. 우리 자, 소나 씨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4: 네. 이
3: 이렇게 예쁜 여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4: 네, 다음 가겠습니다. 소!
3: 소리를 듣고 천사인 것까지 느꼈습니다.
4: 나!
3: 나의 첫사랑처럼 소중히 기억하며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0: 뭔가 이 아련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예, 시 같은 거야.
4: 네, 이 갱상도 남자신데 네. 이 속 마음에 되게 따뜻함이 있으신 분이세요.
0: 한편의 시인 줄 알았어요, 진짜.
4: 그렇죠,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나 씨에게 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요즘 말이 바쁘신데 늘 안전하게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소나 씨도 예,
4: 배우신님께 항상 한 4년간 저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예.
1: 또 이렇게 네. 삼행시까지 이소나로 삼행시. 이소나와 삼행시 가능합니까?
0: 네?
1: 이소나.
0: 제가 아까 했으니까
4: 이.
0: 이번에는 한번 제가
4: 자, 운 띄워드릴게요.
0: 예, 띄워주시죠.
1: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4: 소.
1: 소중하고 귀엽고 가지고 싶은 사람.
4: 이제 결말을 알 것 같아서 이거 말을 운을 떼기가 좀 그런데. 나?
1: 당연히 나상도. 미안합니다.
0: 좋습니다.
1: 정말 미안합니다.
0: 아니에요.
1: 예, 미안합니다.
0: 네, 재밌었습니다.
1: 예, 저한테 시킬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0: 네, 세 번째 사연.
1: 예, 좋습니다.
0: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행사장에서 우연히 소나님의 무대를 접하고 팬이 된 박윤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되어 소나님의 팬클럽 회장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소나님과 함께한 시간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지만 2년 전 억수같이 비가

0: 내리던 날 함께 비를 맞으며 호흡했던 무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송 사과축제에서의 일도 기억이 나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을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눈 맞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던 소나 가수님. 팬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 가수 최고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게 된 감동의 순간이었답니다. 목소리도 마음씨도 정말 고운 이소나 가수님. 이소나 팬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스케줄이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목소리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감동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수님이 가는 길 묵묵히 함께 걸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사연자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1: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0: 팬클럽 회장님을 네. 지금 하고 계시다고.
1: 아, 네, 팬클럽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아까 방금 그 김상도 남자분 이제 부매니저님이시고 예. 회장님이서 원래 이 두 분께서 저를 아무도 저 몰랐을 때 이제 응원을 계속 해주시다가 지금 잘 돼서 회원이 늘어났어요.
3: 아, 네. 이게 정말 진짜 회장직이 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1: 그렇죠.
3: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업, 예, 삼성, 현대 회장보다 더 예, 힘든 자리가 우리 그렇죠. 회장 자리인데.
1: 그렇죠, 그렇죠.
3: 아, 우리 회장님, 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아, 예. 아, 그렇다면 뭐 누구보다 우리 소나 씨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나 씨의 예, 예. 매력이 제가 볼 때는 매력이 한 100가지 정도 되지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딱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2: 예, 처음에는 네. 생일 파티 했을 때 팬들이 없었지만 너무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3: 내면적인 부분이 네. 참 이렇게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나 씨 네,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세요, 회장님?
2: 나의 첫사랑을 제일 많이 들었죠. 아마 나의 저 첫사랑. 행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이 한 곡을 듣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3: 아, 나의 첫사랑. 영어로 My First Love. 오, 네, 좋은 노래죠. 네. 오, 좋습니다. 아, 이 노래 뭐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제가 불러볼까요?
3: 예.
1: 타네.

0: 이 곡 듣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불었어요.
1: 울산에서.
0: 야, 울산에서.
2: 네. 들으러 갈만하네요.
3: 네. 좀 잘 되네요, 이거.
1: 아, 예전에는 제가 또 한 그렇게 곡을 많이 부를 수도 없는데 네. 뭐 많이 불러야 세 곡 부르고 그렇죠. 한 곡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알죠. 울산에서 그 한 곡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3: 아, 너무 감사하죠. 네.
0: 마지막으로 회장님, 우리 예. 소나 가수님께 바라는 점이 예.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4: 아, 예. 이때까지 이거 잘해 오셨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4: 저도 언제까지나 뒤에서 예, 힘없는 것까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야,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2: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에 정말 예, 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소나 씨가 정말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우리 팬클럽, 우리 소나 시대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소나 씨, 우리 소나 시대의 팬클럽
4: 예.
0: 목표가 예. 몇 명이십니까?
4: 만 명입니다.
0: 아, 만 명.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예. 5천만이 조금 넘지 예. 않습니까? 소나 씨를 아는 사람은 4천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소나 씨 노래를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면 만 명이 뭡니까? 제가 보면 100만 명.
2: 아유.
0: 200만 명. 아유. 가자!
1: 가자! 가자!
0: 소나 시대 화이팅!
1: 아, 화이팅!
0: 우리 회장님도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소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이소라 씨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저요? 네. 저 진짜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0: 어, 그래요? 그러면 네. 검색이라든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요?
1: 아, 검색은 하루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 너튜브에 왜냐면 이제 새로운 영상 뭐 팬분들이 찍어서 이제 올려주신 게 있나 보고 싶어서 네네네. 한 번씩
2: 직캠이나 이런 네네. 것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소라 씨가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이소라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와.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름하여
2: 이소라 퀴즈.
0: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이소라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2: 자, 이 코너를 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1: 네네.
2: 찐 선물.
1: 찐 선물. 선물.
2: 예,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소라 퀴즈가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소라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힐 수 있을까요? 예측해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소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이소라 씨 준비되셨죠?
1: 네.
0: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가보겠습니다. 자, 이소라 퀵
0: 미음
2: 디귿
0: 디귿이 옷에 디귿 디귿 기억 계기까지 예능감 폭발. 자, 실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본인이 방송했던 그 개인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1: 어, 비둘기.
2: 비둘기.
1: 비둘기 개인기랑 예. 앞에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오. 저거 나 진짜 모르겠다.
2: 어, 디귿 시옷 이게 앞에 네 자음이 한 단어인가요?
1: 힌트
2: 앞에
1: 없나요?
2: 앞에 네 개가? 오, 하나네요.
1: 한 단어요?
2: 예.
1: 어. 뭐지?
2: 야, 어렵다.
1: 이거 어려운데, 진짜
2: 이거 실제 어려운데? 기사입니다. 네. 기자님들이 직접 제목을 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예능에서 소란 씨가 직접 한 겁니다.
1: 와, 앞에 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2: 자, 찍어보세요. 찍어보겠습니다.
1: 아니, 찍어보고 싶은데 찍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이게 뭐지? 한 단어? 비둘기 개인기는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2: 키움 미움.
1: 분위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흑역사를 생성해서 제가 집에서 많이.
2: 키움 미움. 컴온 대쉬. 뭐 이런 거?
0: 뭐 댄스?
2: 어, 맞네. 댄스.
1: 댄스?
0: 뭐 댄스?
1: 무슨 댄스?
2: 아, 나는 알겠다. 저는 알겠습니다.
1: 무슨 댄스지?
2: 어?
1: 춤을 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 자, 가보겠습니다. 5,
1: 어, 아니, 진짜 4, 아, 힌트 주면 4, 안 돼요? 어떡해.
2: 2,
1: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2: 1,
1: 아, 오. 뭐예요?
2: 정답이 뭔지 볼까요?
0: 정답 코믹 댄스입니다.
1: 코믹 댄스.
0: 아이고, 아쉽다.
2: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게
1: 네.
2: 다 맞춘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소라 씨가 몇 개를 맞추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1: 아,
2: 0개를 맞출 수도 있고 1개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아. 부담을 갖지 말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 문제를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본인 네. 비둘기 개인기가 망했다고 하셨는데
0: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1: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2: 뭐
1: 캐남 열전 분위기가 예. 많이 쌓여질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0: 아, 모든 그래요? 걸 아우를 아, 수 있는 그런
1: 돼요,
0: 방송입니다.
1: 진짜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0: 그렇죠. 모든 분위기가 다 허용되는.
2: 아, 그래도 이제.
1: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2: 네.
1: 아,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2: 아.
1: 네, 정말 이게 찬물 뿌리는 정도의 그건데.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날에 갑자기 떠올라서 웃음이 나는 이걸 보신 분들이 그냥 그 순간에 어? 하다가
2: 네.
1: 다음 날에 혼자 생각나서 웃긴 그런 거예요.
0: 이거 진짜 저 우리가 안 들으면 못 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1: 아, 진짜 해볼까요?
2: 예, 예. 한 번만 짧게.
1: 아,
2: 뭐.
1: 진짜 짧게. 근데 어, 그럼 대신 웃어주세요.
0: 오, 알겠습니다.
1: 제가 두 번 다시 그걸 겪고 싶진 않아서.
2: 네, 알겠습니다.
1: 해볼게요.
2: 예.
1: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제 비둘기예요.
0: 네.
1: 비둘기 울음소리를 한번 해보고.
2: 아, 고동네 좀 울음이 다른가요?
1: 어, 모르겠어요. 다른 어, 동네에서 못 네. 들어본 것 같아서.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여기서만. 네.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
2: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두 영상 중에 더
1: 넘어가면 어떡해요?
2: 더 조회수가
1: 아,
2: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자, 울고 넘는 박달재, 사랑은 생명의 꽃. 예, 선택해 주십시오.
1: 예. 선택 못해요, 이거.

0: 몇 만일까요?
1: 999만.
0: 999만에.
2: 999만에.
0: 일 수도 있고요.
2: 네.
0: 99만에 일 수도 있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 아,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약간 상처 치유가 되고 있어서 예. 너무 즐거운데 예. 이거는 울고 넘는 닭달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0: 확실히 네. 가지고 대답해 네. 주셨는데.
1: 확실히.
0: 자, 일단 그러면 답을 볼까요?
1: 네.
2: 오, 187만에.
0: 둘 다 100만 원을 넘긴.
1: 네. 네. 왜냐면
2: 1 더하기 8은?
0: 9!
1: 구구구구.
2: 야, 울고 넘는 박달재.
1: 왜냐면 이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는 제가 이제 이 제일 첫 그 본선 그렇죠. 예심 마스터 예심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라운드, 이거는 제일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0: 아, 또 그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본 세월이 있으니까.
1: 네, 네.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오. 생각이 나긴 나네요.
2: 아, 저도 계속 그게 맴돌아가지고 머릿속에. 자, 다음 문제.
1: 생각이 나실 거예요.
0: 비둘기를 빼야 돼, 머리에서.
1: 네. 네.
2: 자, 이선아 씨께서 SNS에 직접 올리신 셀카인데요.
1: 네.
2: 이 게시물에 트로트 가수 신미래 씨가 남긴 네 글자 댓글은 무엇일까요?
1: 발레리나.
2: 오, 굉장히 빨리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발레리나? 자, 정답.
1: 그쵸?
2: 오, 정답입니다. 이야.
0: 아, 왜 발레리나요?
2: 왜 그렇죠? 이 사진이
1: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쁘게 보고 싶었나 보죠.
0: 아니 그 발레리나 분들을 보면 네. 선이 이쁘잖아요. 근데 지금 선아 씨 사진을 보면 목선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발레리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아, 거울을 찍으신 거구나.
1: 네.
2: 아, 저는 약간 그 엘레강스한 모자를 쓰시고 찍으신 줄 알았어요.
0: 아. 네. 이게 무슨 매직아예요?
1: 모자요?
0: 아, 지금 빨리 빠져나오세요. 자, 구구구구. 예, 빨리 빠져나오세요.
2: 네,
0: 야, 발레리나.
1: 네.
0: 오, 느낌 있네요.
1: 어플을 썼더니 목선이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0: 아유,
1: 네, 저는 어플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어서.
2: 아, 실물이네.
1: 네, 훨씬. 네, 아유. 네,
2: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1: 아유, 좀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까요?
0: 예. 아유, 그것도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건 카메라로 치면 50mm래요. 근데 50mm.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건 200mm 렌즈로 보는 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얼굴이라도 약간 넓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플을 쓰는 게 진짜 얼굴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1: 저는 감사합니다.
0: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찍잖아요.
2: 제가 찍잖아요.
0: 예. 네. 전 찍혀요. 찍혀. 아. 안 찍어요. 자,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2: 네.
1: 이소나의 미소가 아닌 것
2: 같습니다. 인매가 참 아름다우세요. 자, 다음 중 우리 소나 씨의 미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응? 아, 저기서 구구구구 할 것 같아. 입에서.
1: 9번이 없네요.
2: 아,
1: 9번이 있으면 9번이 정답인데.
0: 네. 이게.
1: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 2번?
1: 네.
2: 과연 정답은요?
0: 비슷해 보이는데?
1: 그쵸? 바로 맞췄죠.
0: 야, 같은 멤버라고 바로 알아채네요.
1: 아니, 사실 찬미의 입술인지는 몰랐는데,
0: 네.
1: 입술 모양이 2번이 아니었어요. 2번 입술이 제 모양이 아니었어요.
0: 오, 네. 확실히 그 여성분들이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0: 네. 네. 지금까지 몇 문제 맞췄죠?
2: 세 문제. 굉장히 타율이 높습니다, 지금.
0: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드디어 0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세 문제면 네 지금도 훌륭한
2: 그렇죠.
0: 예, 성적인데.
2: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면.
0: 자, 마지막.
2: 네.
0: 예, 대망의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2: 마지막 문제. 자, 1991년생이신 이소나 씨. 자, 다음 중
1: 1번 뭐예요?
2: 1991년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 주세요.
0: 우리 남궁진 씨가 91년생일 수도 있는 거고. 저 앨범이 나온 게
2: 그렇죠.
1: 근데 이거 관련 없는 것은?
0: 네. 관련 없는 것이에요.
1: 네, 1번이요. 1번 남궁진.
2: 한 개인가요? 한 개?
0: 한 개예요?
2: 한 개.
1: 1번 남궁진.
2: 1번. 아, 정답입니다. 1번.
1: 정답.
0: 예. 나 왜 저 구자가 계속 거슬리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원래 5번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2: 네.
0: 틀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국악을 하셨던
2: 맞아요.
0: 예,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그리고 또 누가 계셨죠?
1: 성윤이.
0: 성윤 씨 이렇게 다 만점을 네. 받았었거든요.
2: 네.
1: 만점이요? 저 하나 틀렸는데.
0: 근데 확실히 국악하신 분들 성적이 좋아요.
2: 진짜 좋아요.

0: 그래요? 네.
1: 두 문제 맞춘 분도 계시고요. 세 문제 맞춘 분도 저도록 합니다. 예, 이 정도 많이 맞추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만 조금 당황해가지고 못 맞췄지. 예, 지금 페이스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러게요. 코믹이란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1: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아쉽지만, 비둘기 그래도... 소리의 여파죠?
2: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자, 여기까지 이소나 퀴즈 풀어봤고요. 이소나 씨는 네 문제, 총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소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소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국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큰 변신을 시도한 이소나 씨. 앞으로 이소나 씨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저 개인적으로 OST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3: OST?
0: OST. 요즘에 트로트 가수분들이 OST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저도 보면 OST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그 OST를 들으면 그 드라마가 생각나고 막
1: 그렇죠.
0: 아, 그거 봤을 때 막 그 막 아, 막 이랬던 감정들 생각나고 막 해서 저는 진짜 좋은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또 요즘에는 막 OST 많이 부르시는 그 가수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있죠. 예.
0: 저도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1: 린 선배님도 그렇고 네, OST가 굉장히 유명한
0: 네.
1: 조만간 정말 사랑스러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영어로 약간 무식해 보여가지고 지금 영어 좀 쓰려고 계속 머리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나 씨는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바래요? 예, 뭐 AI 소나도 있고요. 개복치 소나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예.
0: 저요?
1: 뭐 천상 가수?
0: 네, 그냥 가창력 가수? 근데 제가 트로트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완전 신인 때는 교과서 같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뭐 주현미 선생님이나 뭐 최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후배 가수들이 내 노래를 듣고 트로트 공부를 하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수 뭐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지금 뭐 교과서를 넘어서 거의 뭐 노래의 뭐 정석, 예, 뭐 영어, 뭐 노래의 전과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완벽하게
0: 전과요?
1: 하고 있기 때문에
2: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0: 네.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좋습니다.
1: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2: 진짜
0: 벌써 끝났나요?
1: 네.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1: 쾌락 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쾌락 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아니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저 지금 끝나는 시간 아직 안 된 줄 알고 한참 지금 너무 재밌었거든요.
1: 네.
0: 이제 비둘기 한번 하고 마음이 확 열려서 너무 재밌었는데
1: 네네.
0: 갈라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1: 그러면 뭐 저 5층 가서 저희끼리 노가리 2시간 따다가 가면 돼요. 그게 3, 4부죠.
0: 근데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쾌남 열전 왜 쾌남 열전인지 알겠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0: 제가 처음으로 최정진을 받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진을 받았던 곡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좋습니다.
2: 네, 자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 자 불쾌 지수 아주 높은 요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할 땐 쾌락 열전을 찾아주시고요.
2: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휴식도 충분히 잘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순간 이소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락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를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1: 아 그게 좀 우리들이?
2: 예, 네, 안 됐네.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예, 예,
2: 예.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아,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어.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0: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리,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이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불도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면 계와 정과 해 사막을 겸해 닦아야 하나니 계의 그릇이 온당해야 선정의 물이 담기고 선정의 물이 맑고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나타날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로서 스승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제일 불살생이니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제2 불투도니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제3 불사음이니 사음을 하지 말라. 제4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5 불기언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제6 불양설이니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제7 불악군이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제8 불탐욕이니 탐욕심을 내지 말라. 제9 불진애니 진심을 내지 말라. 제10 불사견이니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갖지 말라.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불법의 목적이 나 스스로도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해탈도로 인도하는 생사 해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비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산 목숨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물며 모든 중생이 다 우리의 선망 부모예요.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한 번, 두 번 이상 모든 중생의 몸을 의지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났다 또 죽고 또 다른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고 그러니 모든 중생이 따지고 보면 다 전생의 부모였으니 어떻게 전생의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동물까지라도 우리가 그 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 둘째, 불투도니 불법은 나의 것을 남에게 보시를 할지언정 어찌 남의 물건을 승낙 없이 훔칠 수가 있느냐. 내 것을 남에게 널리 보시해서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옷이 없는 사람, 약이 없는 사람,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재물을 보시하고 내 것을 보시해서 널리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하물며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있느냐. 셋째, 불사음이니 자기의 아내, 자기 남편 아닌 사람과 교통을 하지 말아라. 불법은 내 몸도 청정히 가지고 나의 마음도 청정하게 가져야 하는데 어찌 그런 사음을 행해가지고 몸도 더럽히고 마음도 더럽혀서 될 것이냐. 넷째는 불망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불법은 진실해야만 그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도도 이루는 것인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의 진실한 마음을

사교해가지고 어떻게 도를 닦으며, 도를 이룬 뒤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파괴해가지고 누가 그 사람 말을 믿을까 보냐? 다섯째는 불지연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해버릇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위를 손괴하고 실답지 못하고 그러니 수행자로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불량설,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가정에서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시면 온 집안이 밤낮 조용할 날이 없고, 이웃 형제간이나 이웃집 친구간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고 되면은 뭐 다 그걸로 인해서 화합이 깨트려져. 그래서 이간질을 하지 말아라. 일곱째, 불악군이 악한 말이라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것인데, 한마디 욕, 자기 자식에 대든지 친구간이든지 일가간이든지 이웃간에 말을 악한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남을 상처를 두고 난 것과 동시에 또 자기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야. 말 한마디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 아주 악한 욕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무서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고, 원수를 맺게 되는 것이고, 화합을 깨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욕을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탐욕심을 내지 마라. 탐욕심이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불이 훨훨 타오르게 만들어. 탐욕의 불이 일어나면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탐욕심이 발동을 하면 금방 돌아서서 법에 걸려서 진역을 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게도 되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사형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탐욕이라 하는 것은 성낭불 한계비가 온 들판을 다 태우고 온 도시를 다 태우고 큰 공장도 다 태우듯이, 탐욕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구 돈이고 또는 회사의 돈이고 공금까지라도 막고, 은행 직원이 탐욕심을 내면 은행의 돈을 몇십억씩 빼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간다. 그게 다 탐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무서운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탐욕을 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를 내게, 진심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진심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쌓은 자기의 모든 공덕, 모든 인격,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진심을 내지 말아라. 진심을 내버렸으면 그것도 질이 나서 차츰차츰 내서는 안 될 만한, 안 내도 괜찮을 만한 진심도 계속 내게 돼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불자로서 어찌 탐욕심을 내며 불자로서 어찌 진심을 낼까 보냐. 열 번째는 사견을 내지 마라. 사견이란 게 무엇이냐? 어리석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인데, 어리석고 삿된 견해가 한량이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인과법을 믿지 아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 자작자수예요.
자기가 지어

그래서 자기가 받는 것이고 자기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기가 거둔 것은 동서고금 천지간에 바꾸지 못할 진리인데 그 인과법을 믿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물며 어찌 불법을 믿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찌 그 사람을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상설한 10가지 계,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을 십선계라고 그러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구잡이 행하면 이것이 십악이라 하는 것인데, 십악이 따로 있고 십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나 이것을 행하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거고, 이것을 어기는 것도 입과 몸과 마음으로 어기는 거예요. 지키고 어기는 것이 다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것인데, 살생, 투도, 사음 세 가지는 몸으로 행하는 업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입으로 짓는 구업이고, 탐진, 사견은 이 마음으로 짓는, 뜻으로 짓는 의업이요. 의업인데, 낱낱이 구체적으로 가리니까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지지만은, 이 10가지가 근본은 한 생각 일으킨 뒤에서 그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 하나를 단속하지 않고 내팽가치느냐에 따라서 십악이 되기도 하고 십선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10가지를 잘 지키려면 일어나는 한 생각을 잘 단속을 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한 생각을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거기서 단속을 하면은 십악을 저지를 까닭이 없는 것이야. 그한 생각 단속하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참선법이다 하는 것이야. 우리는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요. 귀로 뭔 소리를 들어도 일어나고, 눈으로 뭔 말을, 무엇을 보아도 생각이 일어나고, 행주 좌와 우묵 동정 간에 하루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사람들,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참선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일어나는 생각이 동서사방으로 날뛴 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 없는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지어서 그칠 줄을 모르는데, 다행히 불법을 믿고, 불법 가운데에서도 최상승법을 믿고서 참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어나려고 하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잡두리를 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어. 들을 태우고 그 넓은 산을 태우고 온 불이 처음에 일어날 때에는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 조그마한 불이 커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큰 불로 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한 생각을 단속을 못해가지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역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래서 형무소가 가득 차게 되는 거고, 결국은 금생에 사형받고 내생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끝없는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이한 생각 단속하는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도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상설한

십선 대에게는 불자로서 능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설한 십선 대에게는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계목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설한 십선 대에게는 불자로서 자성을 깨닫고 삼학도를 면하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불자가 되는 길이고 견성성불하는 길이니 그 길의 근본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철수학의 별시 주녀. 쇠철수, 쇠나무라는 것은 고목나무.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것이 마치 녹슬은 쇠와 같이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에 봄이 돌아오니 울긋불긋 여기저기 꽃이 피었다고. 흰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었다고. 사해 향풍이 종착이다. 사해의 향내 나는 바람이 이것으로 조차 일어나. 입춘호수, 지금 오늘이 청명날인데, 입춘호수, 경첩, 춘본, 청명고우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엊그제 눈이 오기는 왔어도 청명의 계절이 왔어. 그래서 도처가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진즉 매화꽃이 다 피었고 지금 벚나무도 여기저기 피었다고. 그런 꽃이 피어서 바람이 여기로 조차 일어났다. 이것으로 조차 일어났다. 아무리 엄동설안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춥고 산화 돼지가 꽁꽁 얼어붙어 소환대한 추위가 그랬었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내고 경첩 춘분이 지나고 청명이 돌아오니 얼음도 녹고 눈도 녹고 해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나고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만발했다고 말이야.

중생이 업을 짓고 육도 윤회를 하는데 지은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한없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말로서 그 고통을 형언할 수가 없어. 그러나 다행히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놔가지고 세계 인구가 지금 60억이라 그러는데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 6천명이라든가 그 가운데 이 불법을 믿는 사람이 1500 내지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불법을 만났다고 말이야. 불법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도 가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수라나 악귀 지옥에도 떨어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날 수 있게 지금 되었다면은 빈부를 막론하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전생에 우리가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단히 난국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느냐? 우리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각자 자기의 직업과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충성심, 애국심을 발동을 하면 우리는 다시 회생을 해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저만 잘 살려고 그러고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돌아보지 않냐고 나라야 망하거나 흥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제욕심만 챙긴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계에 고약한 아주 망한 나라 창피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냐? 탐심,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의 불이 속에서 훨훨 타오르면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가문도 안 보이고 회사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고 세계도 안 보이고 자기가 인간이라고 한 것까지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과 진심의 불이라는 것이 처음에 일어날 때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별것이 아니지만 저죽이고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실업가는 실업가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원인이 있다고는 안 생각합니다. 전부 자기는 상관이 없고 잘못이 없고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서 근본을 분명해야 뼈아프게 느끼지를 못하고 서로 남에게만 떠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서 일생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시달리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확실히 알면 약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대증요법만 써가지고 약국에서 그저 뭐 좋다 하니까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병이 혹 잠시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 치료는 그약좀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근원을 다스림으로써 모든 병이 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정치적으로도 근원을 찾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 근원을 찾아서 다스려야겠지만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병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심, 진심, 어리석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그런 탐진치 삼독으로 꽉 절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를 망하는 거고, 경제 실업을 다루면 경제 실업을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꽉 절어 있는 인간이 교육을 하면 교육계를 망하는 거고, 탐진치 삼독으로 쩔어 있는 인간이 의술을 다루면 제대로 병원이나 환자를 제대로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한 마음이 깨끗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온 우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법계가 청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케도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말세가 되면은 탐진치 삼독으로 쩔은 인간들이 자기를 망하고, 가정을 망하고, 국가를 망하고, 세계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8만 4천 묘법을 설하셨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법이 염불을 한다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팔정도를 행하고, 사제법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십이인연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근본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근본이고, 다른 모든 법은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이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예요. 마치 큰 강을 건너가는 데는 배나 떼나 그런 배를 타야 타고 물을 건너가고, 물을 건너간 다음에는 그 배를 거기다 놔두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물을 걷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배가 필요하기는 하나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84,000 모든 방편법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붙여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정법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해탈케 하는 것이 불법의 근원이다. 자기 마음을 깨달은 데에는 아까 말한 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며 사음을 하지 말 것이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말 것이며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열 가지의 십선계가 필요한 건데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되었냐 하면은 끄떡하면 사람을 죽여.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뭐 화재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또 요새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고 약을 먹어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는다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도처에서 보다 도둑질을 해서 거액을 가지고 국고금 은행의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 남녀간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예사로 연애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그때그때 그저 둘러맞히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직업으로 삼고 사기를 친다고. 음탕한 소리는 입을 벌렸다 하면은 음담 폐설로 세월을 보내고 남을 웃기고 자기도 웃고 아주 여기 가서 이 말 저 말 이간질 붙여서 싸움 붙이고 입을 벌렸다 하면은 입에 못 담을 무서운 욕을 함부로 하고 탐심 진심을 내가지고 삼강 오륜이니 인륜 도덕이니 한 것은 일찌감치 다 버려부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 문명을 이 물밀듯이 뭐다 이 빌어닥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문명이라고가 여러 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편리한 점은 있다고 하나 인간성을 상실해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대단히 살기 어렵게 되어가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도 근본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초련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각자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경제 문제고 정치 문제고 교육이고 기타 모든 방면에서 엄동설안이 입추는 수 경첩 춘분을 지내면서 봄바람이 불면은 꽃이 피듯이 얼마든지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병도 근원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듯이 우리도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자기 먼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모든 장관, 모든 차관, 모든 국장, 과장, 계장, 지방 관청에서도 전부가 하룻밤 사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싹 생각만 바꾼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새봄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대번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물이 한 번 더러워지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몇십 년 걸려야 강물이 맑아집니다. 병도 중병이 걸린 것이 하루아침에 대번에 건강한 사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찰나간에 살인 강도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도 한 생각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 아유가 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쇼카 왕이 수백 명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자 부왕이 돌아가자 큰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을 통솔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형부터 때려 죽이고 모든 왕족을 수백 명 다 때려 죽이고 자기에게 항거하는 사람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국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웃 크고 작은 모든 나라를 다 수십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인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 사이에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대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불법으로서 인도를 통치를 해서 역사적으로 아쇼카 왕을 추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자기가 지은 만큼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은 그런 포악한 왕이 성군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한 1초 전의 악인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지은 죄는 그야 당연히 미워해야 하고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마음 하나만 고쳐버린다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사세 왕도 자기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무한히 고통을 받고 그래가지고 온 전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기파 대감의 권고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서 그 병도 낫고 불법에 의해서 아주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불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정치도 올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사도 많이 하고 칠엽굴에서 제1회 결집을 할 때 불경을 결집을 할 때 그 500성승에 대한 의복과 약과 음식과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제1회 결집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세 왕은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왕을 죽이고 했으니까 오역죄를 범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고치고서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했고 불법을 철저히 믿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경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선계를 받고 또 이 참선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명과 화두에 대한 개첩은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다 논하드릴 것입니다. 개첩을 받으시거든 액자에다 넣어서 거실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걸 읽음으로 해서 이목구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히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 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0: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배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산 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산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0: 확인해야 돼.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이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1: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에
2: 시작되는
1: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2: 읽기. 읽기. 전전이 저기 읽기 뭐죠? 땀에 있다. 읽기 뭐 읽기. 억지로요? 저 시작은 로요?
3: 로또!
2: 잘했어, 잘했어.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달라, 달라, 달라. 제 형제.
1: 형제할 때 맞아요?
2: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발, 예.
1: 그런데 우리가 많이,
2: 맞아,
1: 예,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0: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여기까지 합시다. 힘들어요.
0: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4: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0: 배우기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1: 윤 선생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윤 선생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한국에 먹기만 이사를
3: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2: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3: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3: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있으면 3분이면 해서 3분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4: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수님입니다.
3: 시험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준비하는 게 알려드릴게요.
4: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수님.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수님.
5: 제가 97년에 출가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4: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스님의 은사이신 도제스님입니다. 명선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6: 어떻게 잘 사시는가요?
5: 예스님.
6: 찬잔해요.
4: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5: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6: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생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4: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6: 명선스님은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시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봉사의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출가시켰습니다.
4: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스님은 명선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5: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길상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또 일을 잘할 수 있을까

0: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1: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 행위를 잘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0: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0: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계강식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1: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2: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3: 네.
2: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마음부터 해야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관상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1: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2: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4: 예, 감사합니다.
5: 가시죠.
1: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6: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7: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국내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1: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2: 아이고 진짜 괜찮은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을 버리는 분들이.
1: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2: 예.
1: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2: 이거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1: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0: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1: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종류가 그 배가 있으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1: 아이, 소금이 잊어버렸습니다.
0: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1: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2: 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3: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으실 밖에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런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뭐 맛있었습니다.
4: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황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0: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5: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길상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리,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람신께 영광을 돌리라.
1: 구루, 시타르타가 부왕을 모시고 처음으로 샤카 법정으로 가는 날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시타르타, 구루발에 손을 대라.
0: 장수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태양신처럼 강건하십시오.
2: 제가 원하는 건
0: 어떤 봉헌 무엇인지.
2: 축복이 아니에요.
0: 저는 항상 왕자님께 축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제의 축복은 어디에 있나요? 제 눈엔 보이지 않아요.

0: 어머니, 법정으로 가기 전엔 꼭 이렇게 장신구를 치장을 많이 해야 하나요?
1: 그럼.
0: 왜요?
1: 그래야 왕자님처럼 보이지.
0: 치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왕자가 아닌 게 되나요?
1: 네 이름은 시타르타가 아니라 질문이라고 했어야 해.
2: 왕자님 얼굴에 흑칠을 해주십시오. 마마의 사랑이 저주의 눈길을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1: 됐습니다. 법정에 가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0: 어머니께서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대로 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3: 아들, 너는 왕자다. 그러니 네 몫의 짐을 져야만 한다. 이제 가볼까? 그 샤트리아는 그렇게 걷지 않아. 보레문아, 이렇게 걸어야지.
4: 카필라버스트 법정에 모이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타르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데바다타 왕자님도 환영합니다. 이 두 분은 카필라버스트 법정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5: 유라스타르키!
6: 예!
5: 유라스타르키!
6: 예!
5: 유라스타르키!
6: 예!
4: 자, 다들 진정하시고 이제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럼 숫도다나 폐하의 허락을 얻어 오늘의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부 두 명이 소장을 가지고 폐하께 아뢰일 겁니다.
7: 폐하, 문안 올립니다.
3: 문제를 말해보라.
7: 폐하,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저한테 곡식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올해 그 곡식을 갚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곡식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
8: 제가 어떻게 곡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 지난 2년간 계속 추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7: 거짓말입니다, 폐하. 폐하의 병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를 소환하러 갔을 때 그는 곡식에 기름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자루 안에 넣었죠.
8: 폐하, 저한테는 단 두 자루의 곡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 두 자루의 곡식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곡식에 기름을 발랐던 건 잘 보존해서 썩지 않도록 하려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폐하의 병사들이 와서는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 곡식을 갚아버리면 전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7: 폐하, 곡식을 갚을 수 없다면 토지를 내놓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8: 지금 토지를 돌려드리면 구운 곡식을 다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4: 각자의 상황을 폐하께 말씀드렸으니 이제 폐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3: 시타르타 왕자, 데바다타?
9: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 좋다.
9: 폐하, 전 판결을 내릴 때 쿠샤트리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쿠샤는 고리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합니다.
8: 왕자 폐하, 제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저는 몰락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3: 시타르타 왕자, 네 판결은?
0: 폐하, 만약에 쿠샬이 빌려간 곡식을 갚는다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토지를 반환하면 어떻게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러면 고리에게 어떻게 곡식을 갚겠습니까? 고리는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쿠샬에게 갚을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
3: 나는 데바다타의 결정에 찬성한다. 사업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 경제가 쇠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쿠샬은 고리에게 뭐든 줘야만 한다.
8: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가진 동전을 다 꼬리에게 주었습니다.
7: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8: 꼬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7: 제가 무엇 때문에요?
0: 배아, 허락하신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시다르타, 어떻게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
0: 고리, 동전을 내놓으라.
7: 왕자님, 이 동전들은 제 겁니다.

0: 하지만 이건 쿠샬의 동전입니다.
1: 그럼 쿠샬의 동전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0: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을 때 동전에 기름을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용서하소서. 이 동전들을 쿠샬한테 받았습니다. 쿠샬 겁니다.
1: 이로써 쿠샬이 고리에게 동전을 주었음이 판명됐다. 쿠샬에게 아기가 없음도 판명됐다. 쿠샬에게 곡식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노라. 고리는 거짓말한 대가로 권장 10대를 때리도록 하라.
2: 안 됩니다, 배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바랍니다. 동전 10개가 탐이 나서 제가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또다시 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곡식과 농지를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0: 폐하, 고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고리, 용서해 주겠노라. 그러나 이 법정에 있는 누군가가 보증을 쓰는 경우에 한해서다.
2: 아, 알겠습니다, 배야.
3: 아니, 나 보증 못 써. 이런 보증을 살 수가 없네.
4: 말도 안 될 수 없지.
3: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지는 거?
4: 책임질 수 없어.
3: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1: 고리 봐라. 아무도 너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0: 배야, 제가 고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5: 스타르타, 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고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면 네가 벌을 받아야 돼.
0: 알아, 형. 하지만 고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안 그래?
2: 시타르타 왕자님께 영광이 있기를!
6: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7: 폐하께서 뭘 하셔도 아드님은 자라서 성인이 되실 겁니다.
8: 시타르타가 지혜롭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해요. 무슨 근심이라도? 왜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는데요.
1: 재판을 하는 건 크샤트리아라는 정표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건 학자라는 정표라고. 그러나 죄인을 책임지는 건 연민의 표식이지. 그런 연민과 자비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왕은 모름지기 강인해야. 죄인이 벌을 받을 때 왕은 죄인의 고통을 알아서는 안 돼요. 자신이 실행한 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거란 말이요.
8: 폐하, 왕자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마음은 언제나 미숙하기 마련이에요.
1: 이제 제대로 갈고 닦아야 할 때가 왔소. 바자 파티.
8: 맞습니다. 시타르타를 탁실라에 있는 학교에 보내죠.
1: 시타르타는 탁실라로 가지 않을 거예요.
8: 그렇다면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시겠다는 뜻인가요?
1: 여기에 왕자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소. 내 감독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소. 샤카 가문의 모든 소년들이 여기 카펠라 바스투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9: 음식 때문에 화내지 마라, 대받았다.
5: 왜 안 되는데요? 누구든 보면 마구 화가 나요.
10: 제 판결이 옳았어요. 배아조차도 동의했어요.

0: 그런데 백성들은 시타르타만 칭찬을 해요. 어째서죠?
1: 눈물을 닦아라 대받았다. 이렇게 울면 안 돼. 넌 이제 아기가 아니잖아.
0: 아버지가 폐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제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1: 대받았다!
2: 맞는 말이네요. 얘가 형인데도 시타르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해요. 당신은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눈물이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대받았다가 시타르타 뒤를 맴도는 거요? 당신이 폐하 뒤에서 맴돌듯이?
1: 망가라! 두고 보시오. 대바다타의 눈물에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숫도다나 왕 아니면 시타르타 왕자.

0: 여기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었었죠.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요.
1: 입 조심하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0: 입 막을 값을 잘 주시면, 예, 당연하지요.
1: 난 비치고 살지 않아.
2: 여기야,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와. 우리하고 같이 놀래?
3: 아니.
2: 여기, 여기, 여기라니까. 왕자, 왕자 여기야.
4: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놀고 계시는 곳입니다.
5: 비켜라. 가자.

0: 내가 그 소년이에요, 마마. 네 이름이 뭐니?
1: 찬나, 찬나라고 합니다.
0: 자네 아들인가, 수리야?
1: 예.
2: 이리 들어와.
3: 아닙니다, 왕자님. 여기가 좋아요.
0: 이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선 안 되죠.
2: 왜?
0: 낮은 카스트 계급이니까요. 몸이 닿으면 안 되는 천민입니다.
2: 낮은 카스트? 카스트가 뭔가?
0: 예를 들면 왕자님은 왕자님이시고 저 아이는 마부의 아들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거야?
0: 왕자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왕자님이십니다. 찬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마부의 아들인 겁니다.
2: 그런 게 무슨 차이가 된단 말인가? 그 아이도 다치면 피가 나지 않는가?
0: 더 잘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하지만 나는 지금 이해하고 싶네.

0: 안 돼, 안 됩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왕자님? 저희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라서 저희를 만지시면 죄가 됩니다.
1: 찬나가 오늘 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나는 안전하지 못했을 거네. 심한 부상을 당했겠지.
0: 왕비마마,

0: 대바다탄 어떤가?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얘길 지금 하다니. 어서 가자.
1: 대바다타, 폐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나 하니?
0: 대바다탄 좀 어떤가?
1: 시타르타를 구하려다 말에서 그만 떨어졌다나요. 형제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시타르타, 우리 왕자님은 괜찮으신가?
2: 저놈 때문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이 흔들렸고 말에서 떨어졌다니까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요! 천민 같으니!
3: 얘는 나와 함께 있는데, 형.
2: 걔가 너와 함께 있다면 난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1: 들받았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왕자님이시다!
0: 괜찮다네. 두 왕자가 모두 안전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네.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 폐하는 이 사건을 모르셔야 하네. 혹시 아셨다간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그러네.
1: 나 역시 폐하께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바이다.
2: 오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 안 그랬다면 원하는 걸 가질 수도 있었는데.
4: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멸하게 돼. 거리는 한단.
5: 네.
4: 저한테 명령이 왔습니까?

0: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매년 열리는 농경제에 참석하러 간단다.
0: 아미타 고모님도 매년 오셨는데 올해도 오세요?
1: 그럼 오시지.
0: 그럼 야소다라도요?
1: 야소다라도 오지.

0: 배야, 여동생과 브라만에게 땅을 기부하시면 농주의 소출이 늘어 추수를 잘하시게 될 겁니다.
1: 그 여동생은 아직 대바다에서 오질 않고 있지 않소?

0: 야, 소다라, 이거 네 코끼리니?
1: 응, 이름은 쿤지야.
0: 쿤지도 내 친구가 돼줄까?
1: 그럼 당연하지.
2: 보통 아미타는 마차나 강화를 타고 왔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코끼리를 타고 왔을까?
3: 단답한 이왕이 일부러 코끼리를 보내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다고 으스대고 싶은 거죠. 저기 있는 건 코끼리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입니다.

0: 방금 제 딸을 사리로 감싸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뭔데요?
0: 이제부터 그 아이가 마마의 아이라는 거죠.

0: 야소다라가 남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이 아이는 언제나 우리 딸입니다. 안 그러니?
1: 오라버니,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카필라바스트에 풍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0: 역시 그 셔틀이야.
1: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유라즈기!
0: 이제 내가 주사위를 던지겠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손을 봐야 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오늘 코끼리에 박힌 가시를 본 것처럼 내 머리에도 가시가 보이느냐?
2: 네! 제가 뽑아드릴까요?
0: 그래, 뽑아다오. 좋지, 뽑아내렴.
2: 여기 보세요.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이 왜 다르죠?
3: 이제 폐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실까? 흰머리가 노령을 의미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까? 시따르타는 노령이 뭔지 모를 텐데.

0: 아,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지.
1: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0: 그래, 바로 그거야.
2: 때 맞추어 잘 왔다. 왕자가 졸음을 참고 있어. 데려가게.
0: 왕자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도 뛰어난 아이군요.
2: 오늘은 용케 피해가셨지만 내일은요?
0: 내일 모두에게 고지를 할 참이요. 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머리를 가리라고.
2: 여자들은요?
0: 대나 잎가루를 캐서 머리에 바르라고 하시오. 머리카락 색이 변할 테니.
2: 아니에요, 폐하. 싯다르테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0: 과거의 일을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슬퍼지기 마련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하오. 파자파티. 싯다르타에게 삶의 진실된 면모를 보여주는 진리는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아침이 되면 싯다르타를 깨우시오. 선생님들이 궁으로 올 거요. 왕자, 네 전니가 빠지고 이가 새로 났었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도 색깔이 변해서 빠진단다.

0: 왕자, 브라만 사제님들께서는 베다의 해박한 지식을 얻으셨다. 쿤딜 구루는 경전을 가르쳐주실 거고, 아시아팔 구루는 승마를 가르쳐주실 거며, 아리아 구루는 정치를 가르쳐주실 거다. 또한 시를 지을 때 여기 계신 브라만 사제님들이 모두 앞으로 네 스승이 되신다. 스승님들 말씀을 잘 듣는 게 네 본분이다. 스승님들의 축복을 받거라. 너도 같이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데바라타. 시타르타 왕자와 같이 공부를 하라.
1: 예,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공부하러 가는데 데바다타도 같이 공부하려고 결심을 한 듯합니다.

0: 태야, 코끼리와 소녀가 나타나는 건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자님은 분명 학식을 갖추실 겁니다.
1: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왕자는 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전사가 말입니다.
0: 이게 뭔가?
2: 등불입니다.
0: 등불은 지식과 집중을 상징한다.
3: 어째서요?
0: 등불을 켜면 그 주위의 세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불을 지식의 상징이라 한다. 또한 등불을 켜면 모든 사람의 주의가 거기로 쏠리기 때문에 등불을 집중의 상징이라고 한다. 먼저 브라흐마 신의 소리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다시 말해 옴을 염송한다는 의미다. 등불이 청정해질 때까지 모두가 함께 옴을 염송해야 한다.

0: 왔다르 따는 내 같은 나무공이를 절대 못 찾을 거다. 밤새 찾아도 헛수고일걸.
1: 찾았다! 찾았어! 야하! 시따르타가 절대 나무공이를 못 찾을 거라고 하더니 찾아냈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있어. 산나, 네 차례야.

0: 내가 찾아냈어! 그것도 싯다르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말이지.
1: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0: 딸 딴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었지? 우릴 속인 게 분명해. 다른 나무공이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1: 아니야, 시타르타는 절대 거짓말 안 해.
0: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냐? 내가 더 나이 많은 형이거든. 시타르타가 속임수를 쓴 거야. 떠나는 꼴을 봐도 알 수 있잖아.
2: 왜 그러니, 시타르타? 무슨 일이야?

당신 따르다 속임수를 써서 이긴 거야? 대왕께서 이 사실을 아셨다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네가 이럴 줄은 어미는 정말 몰랐다. 네가 진실을 말하고 그래서 졌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을 텐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지금부터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

갇힌 나무 공이는 이겁니다. 보세요,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형님이 다른 나무 공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왕자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0: 어머니, 어째 이리 울고 계십니까?
1: 아들, 네가 옳았는데 왜 어미한테 항변하지 않았니? 잘못한 건

0: 네가 아니라 대바다 타라고.
1: 어머니께서 윗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형님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어찌 증명하겠어요? 그걸 증명하면 형님이 벌을 받게 될 텐데.
0: 대신 네가 벌을 받았잖아. 속임수를 쓴 건 대바다탄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1: 제가 옳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거죠. 진실은 자연히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아무도 진실을 감출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니라 스승님이 해주셨어요.
0: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가 않단다. 각자가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법이야.
1: 그럼 제가 진실이 아닌 허위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0: 아들, 순금은 다른 금속과 섞여야만 장신구를 만들 수 있어.
1: 명심할게요, 어머니.
0: 아, 그래. 이제 어미가 어떻게 참회할까? 까닭 없이 벌을 내렸으니

0: 당신의 피리 소리가 오늘따라 수심이 가득하구려. 마음이 슬픈 거요?
1: 예, 폐하. 제 자식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따르타가 80살 먹은 노인이고 전 8살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배아, 한 그루 나무 앞에 돌이 가로막으면 뿌리는 돌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이익조차 허용치 않지요.
0: 아이를 버리고 나서 마음이 고통이 심함을 받아봤지.
1: 싸움을 가르치세요. 시따르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세요.
0: 걱정하지 말아요, 왕비. 내가 사는 이유는 시따르타를 이 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호칭은 곧 아마 시따르타 황제가 되어야만 하오.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도량이 도량 이름이 무슨 뭐십니까? 예? 통도사지. 예. 통도사 뭐 하는 데입니까? 함살림 하는 데라. 통도사는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통도사가. 알겠습니까?
1: 예.
0: 이번에 뭐 하러 왔습니까? 이번에 여 뭐 하려고 모았습니까? 뭐 있습니까? 어? 함살림에 참여하러 왔지요. 함살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이 며칠 째입니까? 49일 동안 함살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있겠고 또 혹시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다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살림 법문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환경은

0: 그 내용이 누구의 말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고구정령하게 일러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화엄법사. 매주마다 화엄법사 스님들이 와서 함경을 설했지요. 그래서 화엄경 내용을 물론 후에 제자들이 결집을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해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눈을 뜨게 했다. 이래서 부처님에게 감사한 합장, 법사님들이 고구정령하고 우리에게 화엄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장. 통도사의 도량에 주지현덕심으로부터 해서 여러 스님들이 우리의 이 법회를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잘 해양하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초에 신년 인사가 있었는데 그 주된 것이 뭐냐, 금년 신년에는 병원에가 말띠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어난 사람이 전부 말이고 지금 금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말이라. 올해는 전부 말이라, 말. 그래서 양마 겸편의 추풍천리라. 양마는 채찍그림자만 보고도 손살같이 천리를 띄어뿐다 그러거든요. 둔마는 어떻게 되냐, 엉덩이 막 두드리 맞아야 근거에 가거든. 그래서 양마가 될 거냐 둔마가 될 거냐 이래서 금년에는 우리 종단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전부가 다 양마가 돼 가지고 각자 뭐 두드리 맞을 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신년 인사에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이제 신년 인사에는 전부 양마가 대략 했는데 오늘도 양마가 대략 하고 말까? 오늘은 전원이 부처가 되라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겠지요?
1: 예.
0: 예. 이 도량이 통만법 도중생이라,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도량이다 이랬는데 이 도량은 내가 통도사뿐 아니고 각 중국이고 일본이고 어디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다는 사사치는 다 못 가봤지만은 되게 이 불교의 사원에 한번 참배를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통도사만큼 가람미 구조가 정말 화엄 도량으로 딱 갖춰진 것은 다른 데서는 크게 많이 못 봤다 이거래요. 왜 그러냐? 화엄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대자연을 이 도량에 축소해 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는 게 아니고 통도사에는 상로전이 법당 세체, 중로전이 법당 세체, 한오전이 법당 세체 이래서 333, 33은 얼마입니까? 339지요.

그래서 구품연대의 도량이라. 구품, 인간이 제일 사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구중궁궐이라. 인간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 귀중한 사람 사는 데가 이제 구중궁궐인데, 부처님은 어디에 삽니까? 구품연대라, 구품연대. 구품연대에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품연대를 제대로 표현한 데는 가람으로서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는 구품연대이기도 하지만은 또 구룡이 유명합니다. 구룡. 아홉룡. 예, 구룡, 구룡의 도량이라. 구품연대에 한 품 한 품마다 전부 다 용이 다 있어가지고 구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이 주할 수 있는 곳이다. 구품연대를 다 같이 했거든요. 구품연대는 연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주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부처를 뭐 내가 만들어서 만들겠나마는 부처인 것을 내가 증명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 시시하이 선방치 갖고 이 부처가 되는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인 줄 아나. 그래 시시하게. 네. 그러니까 이번 아까 말했잖아, 신년에 양마가 되라 하는 걸 했고 오늘은 전부 부처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을 못할까 봐 조금 못하지만은 지금 증명을 합니다. 상로전 삼법당, 중로전 삼법당, 한로전 삼법당 이래서 삼삼은 구지요. 구품연대로 했지요. 여러분들이 시아리 보세요.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지요? 그 다음에 없나?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품연대입니다. 이것이 구중궁궐이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마 그럴 것이고 아마 예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가 다 그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전부 다 사람은 다 구품연대를 타고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이거거든. 내가 구품연대를 다 갖춰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없다 이거든. 부처님이 떠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구품연대에 각자가 자기 마음을 딱 챙기고 있으면은 그대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이제 뭐 봤나, 환경을 봤나, 환경을 들었나 이거잖아요. 그래 환경을 보고 듣는 건 했지요, 안 했습니까? 환경을 먹었나 하면 왜 됩니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 말을 똑똑히 해봐. 환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라. 이 음식도 먹고 뭣도 먹고 그림도 보고 뭐 보고 듣고 다 했잖아요. 하는데 먹음이 없이 먹는 것이 뭐냐? 마음 먹었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데 어디 물건 먹었나? 국수 먹었나? 마음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안경을 다 고고정량하게 법사선생님께서 다 설했잖아요. 들어가지고 나가보면 어찌 됩니까? 거기서 듣기까지는 잘했는데 마음 먹기까지는 덜 했다 이 말이거든. 나는 간단해. 그거만 가르쳐주면 바로 부처되는 거라. 부처 따로 없어. 여러분들이 구법연대를 다가 있겠다. 마음도 있겠다. 근데 있는데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마음 먹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법문이 시원찮으니까 박수로 쳐가지고 법문도 좀 덜 들으려고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통도사 하음사님에는 하음사님 법문을 전부 다 마음 먹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거 가르쳐준다는 그거라. 만들어, 뭐, 어떻게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구법연대는 다 가 있잖아요. 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만 먹어버리면 바로 그 부처가 되거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가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제일 선물 중에 큽니까 적습니까? 예. 바로 부처되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애민적자, 애민중생 여적자. 이거 읊어야 되겠다. 애민중생 여적.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애기 키워봤지요. 애민 중생 여적자라 중생을 사랑하고 의협하기를 어린 애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때문에 시고왕금 공연해라 그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처님에게 공경하기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것은 그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어린애처럼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에게 항상 공경하게 예의를 올립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덕이야말로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허공

가량 풍각이라도 무릉 진설 불고

허공을 헤아리고 이 허공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허공을 헤아리고 부는 바람을 묶어 매놓는 기술이 있더라도 이 말이거든.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 공덕은 한량이 없어요. 어떤 재주로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잘 믿고 부처님 법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막담, 망담, 피단하고 상대의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미시기장하라. 자기의 장점만 믿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망담 피단하고 미시기장하라. 남의 허물만 자꾸 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남의 짧은 것을 너무 말하지 말고 자신의 장기를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 사회의 국가에 존재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 너무 종교는 집단화하고 세력화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그저 수행해서 견성성불을 목적으로 하면 그 나머지에는 자연덕화로 봄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나? 자연이 꽃이 피거든. 그래서 봄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화풍이라, 화풍. 화한 바람, 화목한 바람. 화목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가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얼굴도, 여, 오늘 사람 전부 다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화목한 마음에 화풍이 화목한 게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상풍, 서리바람, 눈바람 그게 마음에 속에 있으면 얼굴이 상호가 찡그려집니다. 그래서 상호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화풍을 불면 이 세상이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가정이 편하고 내 사회가 편하다. 그런 부처님 법을 우리는 믿고 이행하도록 하지 절대 엉뚱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 오늘 그래도 전부 다 우리 대중들을 갖다가 다 부처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한몫했지요. 예. 근데 내한테 박수가 좀 적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성불이라 각자가 다 부처가 되는 것을 오늘 허락합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남산은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2: 저를 이제서야 불러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야.

0: 사실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1: 아 그게 좀 우리들이?
0: 예, 그게 안 됐네.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네,
0: 미안해요.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재난이네.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2: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만.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가사제 안구울야 세전소골에 무주상구시 복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 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유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정쌤의 선 클래스 목정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사선은 쉽다. 즉 조사선은 보통 어렵다, 힘들다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조사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참선 하시죠, 보통. 참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참선을 하자고 해서 참선반을 개설을 하고 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함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함께 시작했다면 일주일 지나면 20명으로 줄고 또 한 달쯤 지나면 1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고는 싶은데 너무 다리가 아프대요. 맞죠?
1: 네.
0: 다리가 왜 아파요? 앉아있으니까. 자복에 가부좌로가 앉아있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앉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꼭 앉는 거와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앉는 참선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수 불가결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대부분이 앉는 자세 연습을 합니다. 그죠? 참선하는 자세. 그래서 자복에 뒤에 받침을 놓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그 턱을 담기고 그리고 나서 시선은 코끝을 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흡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망상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화두를 하든지 혹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앉는 것에 이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앉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난관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뭐냐? 참선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드냐? 앉는 게 힘들다. 앉는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연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연습을 해야 1시간 정도 앉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2시간씩 앉거나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참선의 첫걸음이 좌선, 앉는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 이제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 이제 몸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안, 입이, 설신의 감각이 검색을 합니다. 혹시 내 몸이 다치지 않을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몸의 움직임을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걸어가거나 등산을 하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감지를 해야 되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건지 혹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위험인지를 계속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지해서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고 또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몸을 정지시켜 놓으면 일단 그 검색 과정에서 내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조식입니다. 이 조식은 호흡을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움직일 때 계속 주위를 전방을 검색하는 이유도 몸이 다칠까봐, 혹시 위험할까봐 끊임없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정지시키면 이제 검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검색의 연장선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몸을, 호흡을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해 놓으면 마음이 도망을 안 가고 항상 혹시라도 내게 위험이 있나 싶어서 호흡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호흡을 참아보세요. 조금 더 참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호흡을 참으니까 온 신경이 어디로 가나요? 호흡으로 돌아오죠.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신, 조식,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조심, 그 본래 내가 집중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비롯됐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북송시대에 종색스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것에

0: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천태소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나라 때 지의대사가 쓴 건데 그 천태소지관에서 지관수행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그 지관수행 방법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사선의 기본 자세로 많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이게 전통적인 것처럼 그 더 나아가서는 참선의 기본 모습인 것처럼 인식이 됐죠. 근데 참 조사선은 목적이 뭐냐면 주인의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죠?
1: 내가요.
0: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1: 내가.
0: 걸어갈 때 누가 알죠?
1: 내가.
0: 누워 있을 때 누가 알아요?
1: 내가.
0: 말할 때 누가 알죠?
1: 내가.
0: 침묵할 때
1: 내가.
0: 마음이 움직이는 거 누가 알죠?
1: 내가.
0: 마음이 고요한 거 누가 알아요?
1: 내가.
0: 그 아는 주인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굳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앉아있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앉아서만 할 필요는 없다.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래서 또 앉아있던 것이 옛날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고 서 있으면 오래 있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생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나 혹은 누군가 차로 마실 때나 함께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다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의자에서 앉아 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자복에 앉아 있기 어려우면 의자에서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래서 조사도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는 앉아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사선의 핵심은 주인이 자성을 깨닫는 거라서 앉아있든 머물든 누워있든 말하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은 항상 나임으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선은 더디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선을 시작은 하는데, 목적지인 해탈 열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더구나 오래도록 수행에 전념하신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 선지식을 근래 선지식도 이렇게 한번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10시간 혹은 뭐 12시간 옛날 같으면 거의 그냥 16시간씩 선방에서 좌선을 하시거든요. 참선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출가해서 참선에 매달려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이 진짜로 본래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수행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선은 힘들고 어렵다? 깨달음 얻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됐냐 하면 선정을 먼저 구하고 나서 깨달음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선정을 꼭 얻어야만이

자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자, 산란한 마음의 주인 누구죠?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선정이라면 고요함도 정도에 따라서 일심선정 혹은 무심선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산란한 마음, 매 순간순간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그 중에서 한 번쯤은 고요할 때 있죠? 마음이 편안할 때. 누구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일심까지 놓아버린 무심의 상태도 역시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조사선의 근본이라면 얻기 어려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 쉽지 않죠. 왜? 선정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참선이 어렵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선에 실천을 하고 있지만 몰입이 돼서 선정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물죠. 또 두 번째는 선정은 얻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주위에서 누군가가 부스럭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경계가 오면 바로 제자리로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선정을 얻었는데 선정이 처음에 낮은 선정을 얻어놓으면 금세 깨어나니까 아 선정이 부족하구나.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해 라고 더 깊은 선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보다는 10분이 10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2시간 그럼 2시간 하면 깨달음 얻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다음에 자성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성은 즉 나는 본래에 있었습니까? 선정을 구하니까, 선정을 얻어지니까 생깁니까? 본래 있던 거잖아요. 본래 있다면 그 본래 있는 일상사에서 항상 있는 나를 깨닫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선정을 구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꼭 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여자성이 나를 찾을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참선을 하든 참선하지 않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고요. 참선하고 나서도 주인이 누구? 나잖아요. 그 주인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일상에서 주인을 찾는 법.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찾느냐? 자, 내가, 자, 저희들, 자, 여러분들, 자, 죽비를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걸 보고 하는 주인이 나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자, 소리를, 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그러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감촉으로 느끼는 것. 이럴 때마다 주인은 누구죠? 아, 네.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회광 반조. 중생들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무슨 소리지? 왜 났지? 저게 뭐야? 라고 찾아가죠. 보이면 저게 뭐지?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따라가지 말고 보이면 그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들리면 듣고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회광 반조라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좌참선을 해서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선정을 얻어서 또 선정도 더 깊은 선정 나아가서 무심선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주인인 알아차리는 자성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상을 통해서 자성으로 오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참선은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얻으려고 하면 일상의 감각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선정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한 얻을 수 있는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또 일상을 내려놓고 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래 목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거다. 이 자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일상사에서 항상 존재한다. 자,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예, 조사선 완전한 깨달음. 예, 이 이야기는 조사선과 다른 수행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 이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목적은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 외에 다른 수행들은 우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하죠.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심에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무심이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몸이 필요하다 여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얻고 나서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아서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 어떠냐? 자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성을 깨달아도 무심의 상태가 됩니다. 즉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입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든, 혹은 구하지 못했든, 혹은 하루에 10번쯤 구하든, 하루에 100번쯤 구하든, 주인은 그냥 나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 할 필요가 없는 자성을 딱 깨달으면 괴로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괴로운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같으면은 그 주인을 알아차리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해도

되죠. 하루 종일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로의 장소나 따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을 얻고 나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정을 얻어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은 한번 자성을 깨달으면 이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고요. 그런데 열반에 머무는, 즉 무심선정에 머무는 건 어떨까요? 자극이 와서 내가 깨어나면, 경계가 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한번 딱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표현한 겁니다. 아뉴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없는 선정을 내가 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계속 흘러다닙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모습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데 모든 그 흐르는 마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내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훨씬 쉽죠. 본래 흘러다니는 마음의 본성을 내가 인위적으로 정지시키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선정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선정의 주제까지 놓아버린 무심선정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데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라는 말이 지금은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공간을 말하는데 중생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는 육신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육신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라고, 그것도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있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했고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사선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이 중요한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참선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누가 보고 알죠?

내가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진여 자성입니다.

0: 자, 이제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누가 알죠?
1: 내가.
0: 예. 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입니다. 듣고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자, 그 자세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이 죽비를 보고 있는 주인이 누구죠? 예, 나입니다. 죽비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죠.

자, 이제 손을 비벼봅니다. 천천히. 이 느낌을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알아차리는 그 주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구나. 자, 이제 마음으로 텅 빈 허공에, 예, BTN, 예,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BTN 스튜디오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 몸을 포함해서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체를 바라봅니다. 보고하는 주인이 누구죠? 네, 나입니다. 이 나는 처음에 소리를 들었나? 죽비를 보고하는 나. 손의 촉감을 느끼고 하는 나. 지금 내 몸과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하는 나. 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그 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나가 변하지 않는 나, 진여 자성입니다. 통빈호공의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진여 자성, 나의 본성입니다.

편안히 앉아봅니다. 지켜보는 건 그대로 지켜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건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하는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제대로 내 몸과 이 공간 전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차수하고 그대로 서서 알아차립니다. 이 서서 알아차리는 이 모습을 입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합장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동면호공에 이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내 몸과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 나는 합장하고 내 몸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나와 도반들이 지금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춥니다. 나와 도반들이 행선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입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주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천천히 다시 행선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오면 그 앞에 섭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통변호공에 이 BTN 스튜디오 공간이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이제 손을 선정인에도 풀어서 천천히 무릎 쪽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보면

합니다.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리고 무릎에서 다시 천천히 선정인을 짓습니다. 왼손도 역시 천천히 움직여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을 천천히 들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멈추고 천천히 내려서 다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서 선정인을 짓습니다.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냄새, 맛, 촉감, 내 몸, 내 마음. 항상 매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그 주인이 바로 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8000

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자여 그대 스스로 깨어 일어나라. 그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경책하라. 스스로 그대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주의 깊게 살펴가면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나아가리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막의 비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 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약을 요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막이에요.

예. 지금 이 영상이 아주 예,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 요것 일단 보세요.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영상을. 요. 자, 이게 바로 지질막입니다. 예, ER막입니다. ER막. 이게 ER막이요.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 많은 게요 점들이 이 아미노산들이요. 이게 바로 단백질이요. 아미노산이 연결돼요. 요걸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걸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됐어. 여기서 하나씩 계속 지금 일로 지금 전부 다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 속을 가고 있는데 드디어 보세요. 잘 보시면 요 지금 구슬 보이죠? 하나하나 보이죠? 하나하나 자라죠? 자라고 있죠? 자, 보세요. 요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 이게, 자, 100개, 150개 쭉쭉쭉쭉 연결돼. 자, 이 구슬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쪽에 있는 걸 요걸 리보솜. 리보솜, 요두 개가 리보솜인데 리보솜이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리보솜, 요걸 뭐냐면 작은 부분, 이걸 40S라 부릅니다. 전문적으로 40S. 이걸 다르게는, small server unit. 리보솜에 이걸 large server unit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이게 80S예요. sorry, 이게 60S예요. 이두 덩어리가, 그래서 이쪽에 그리면 리보솜이 이렇게, 자, 먼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요 과정을 좀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색깔 마차가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mRNA가 이렇게 세포질을 떠돌아다녀요. 자, 요게 mRNA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겁니다. 요게 mRNA입니다. 잘 떴어요. 요거 있죠, 요겁니다. 자꾸 위치가 바뀌니까네. 요게 mRNA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팍팍팍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파란색, 요 파란색. 요 파란색 따라가는 이게 tRNA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죠? 여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생물학 30%가 요 애니메이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이 이렇게 있죠? 핵 속에 이제 DNA가 있어요. DNA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 RNA가 만들어져요. 요거 있는 정보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대로 RNA가 돼요. 그래서 이 RNA를 뭐라 하냐면 mRNA라 불러요. 이 mRNA가 이 구멍을 빠져나와요. 핵구멍을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포질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디냐면 야합니다. 요게 mRNA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봉틀 이렇게 박아가는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이 mRNA를 움직이는데, 이 두 개는 뭐냐 하면, 이두 개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60S라 부르고, 이걸 40S라 불러요.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친 이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리보솜이라 불러요. 됐죠? 예. 자, 리보솜. 이게 큰 덩어리, 이게 적은 덩어리. 그 적은 덩어리 밑으로, 안으로 mRNA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mRNA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mRNA가 요 이빨 세 개씩,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빨 세 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요 확대해 보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40S가 이렇게 붙어요. 40S가 대략 이렇게 붙고, 여기에 방이 이렇게 40S가 붙고, 그 다음에 60S가 붙어요. 60S, 리보솜의 두 파트입니다. 40S가 붙고, 이 속에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생물학에서 EPA 방이라 불러요. 이거는 방출하는 거예요. 익시트. 이거는 펩티드라 해서 펩타이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가 뭐냐 하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펩타이드라 그래요. 이게 많이 연결되면 단백질이고 그냥 한뭐 10개 미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펩타이드예요. 그다음 요 A는 뭐냐 하면 아미노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 엑시드.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그림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자, 어떤 양상이냐 하면 여기에 아미노산을 누가 실어 날라야 돼요. 아미노산 실어 나는 트럭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빨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빨이에요. 이빨이 한 70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우라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라실이 일부 변형돼 갖고 수도로 바뀌어요. 수도 윗 수도 우라실로 바뀝니다. 어쨌든 요거에 있는 요거에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요 그림 금방 알 거예요. 요거에 탁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거에 요렇게 들어가요. 트럭이 간략하게 그리면 그러면 요 트럭에 요 이빨 세 개가 요 이빨 세 개가 자,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미노산, 요 mRNA, 이게 mRNA잖아요? mRNA 요 이빨 세 개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됐죠? 요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이빨 세 개하고, 요거 있는 요 이빨들. 근데 요 이빨들이 세 개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이빨 세 개가, 자, 예를 들어 주면, 이빨이 A, 자,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이 이빨이 A, G, C라 하면, 이쪽에 mRNA 이빨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요 A, G, C 이빨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이빨 세 개가 A하고 G하고 C면, 이쪽에는, T 대신 U가 오고, 이게 C가 되고, 이게 G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A, G, C 요 하나가 있다면, 요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어디에 실었냐 하면 요거다 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요 아미노산입니다. 하나하나 점들이 보이죠, 요거? 요다 하나 점점점점점점 연결돼 있잖아요. 예. 네, 요게 전부 다 아미노산들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요 하나하나를 요거 하나하나를 바로 실어 나는 요게 tRNA입니다. 요게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서 좀 보기 어려운데 tRN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EPA가 있고, 요거에, 요게 바로 tRNA.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 초록색, 진한 파란색 있죠? 요겁니다. 요 파란색. 요게 tRNA입니다. 그럼 야들이 요 파란색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에 아미노산 하나를 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ER막에 결합한 거예요. 여기 ER막이죠.
그 여우 가정이 가장

라이트입니다. 생물학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이제 tRNA가 오는데, 요거에 tRNA가 요렇게 있다가, 요거에 또 하나 더 꼽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또 tRNA가 있죠. 그럼 요거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결합하면 빨간색이 요 위로 올라와요. 가장 핵심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요게 이빨 세 개씩 요렇게 이동을 해요. 전체가. 이동을 하면, 사람 생각해서 이동을 하면, 저 요거 나와 있어요. 요 모식도를 보면, 처음에는 먼저 하나만 꼽혔죠. 가운데. 요거 펩티드 1이라 불러요. 요거 딱 꼽혔죠. 근데 또 하나가 더 왔죠. tRNA 왔죠. 그럼 요거 알라린을 실어 왔죠. 그럼 요 알라린 요 방에 들어가죠. A방에 들어가죠. 야가 A방에 들어가죠. 됐죠? 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다음으로 넘어갈 때 요렇게 넘어갈 때 요거 있는 야가 메체오닌이 시작 포인트입니다. 시작 아미노산이 야가 요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가 요렇게 해서 요에 예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다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에서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또요요 털은 요렇게 움직이니까네 야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야가 일로 가고 야가 요렇게 오죠. 따라서네. 그래서 요게 세 개씩 움직인다. 야, 세 개씩. 그래서 바로 RNA의 이빨 세 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DNA의 이빨 세 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C, T라면 그 이빨을 RNA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요게 A가 U가 되고 C가 G가 되고 T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세 개씩 읽는 요 하나가 각각 아미노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기본 도구입니다. 요거 발견해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세 개씩 이동을 한다. 방은 세 개다. 그럼 요까지 오면 요 방에 들어가면 이방 이름이 E라 그랬잖아요. E가 익시치란 말이에요. 이 방에 오면 방출돼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가니까 이거 엠프티가 됐죠. 나가니까는 비어졌죠. 비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들어오면 요에 메치오는 위에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생물학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턴을 이렇게 해서 100번을 하게 되면 자 이거 100번 하게 되면 100번째 아미노산이 요거 맨 밑에 오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C 말단이라 불러요. 맨첫 번째 메초는 이걸 N말단이라 불러요. 이 단백질 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N말단, C말단. 그래서 먼저 이막의 비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할 막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자, 핵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핵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막이 실은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는 걸 내가 강조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막이. 예. 그럼 이 막은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냐 하면 여기 mRNA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 이제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리보솜이 이렇게 갖다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요거에 요세 개씩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야가 요렇게 이두 개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러면 요 바뀐 정보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요 똔똔똔하고 아미노산으로 나와요. 요로 해갖고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요 보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조금만 있어 보시면 이알 막이 나와요. 바로 여기 이알 막이잖아. 요 막이 지금 이 막이요.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이막이요. 그러면 요새 있는 야들이 요새 톡톡톡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끊어져가 요렇게 있다 합시다. 요게 바로 단백질이요. 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임캡슐처럼 야들은 비행 접시가 되어버려요. 그럼 야들은 요게 톡 끊어져요. 이렇게도 돼요. 됐죠? 바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키스를 하죠.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자, 이 막하고 이 막이 같은 막이 이게 터져버려요. 터지면 야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인터루킨, 뭐 온갖 호르몬들, 여러분 들어봤죠?
그럼 만약

막이, 이 막이 신경세포막이라 하면, 한번 보여줄게요. 이 막이 신경세포막이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시냅스막이라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 현상이, 그럼 야가 이렇게 나와갖고, 그럼 여기 있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들어간 알갱이들이, 이번에는 뭐냐면 이 알갱이들이 그 요 톡 터지자. 요게, 요게 중요해. 요거 톡 터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예, 전달 물질,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글루타메이트, 가바, 예, 아세틸콜린,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신경과학부터 이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는 거예요. 요 장면이.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해요. 자, 요게 지금 하나는 생기죠. 네, 이렇게 많이 생기면 요 마지막에 톡 떨어져요. 톡 떨어지면 이게 분리되면서 야들이 다시 다 분리돼요. 다 보세요. 자, 조금 더 보세요. 톡톡톡톡. 자, 여기까지 됐죠. 분리됐잖아요. 분리되가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세포는 이것이 끝없는 반복일 뿐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DNA가 있었잖아요. 이 DNA가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까지 이 만들어지는데 몇 분이냐 하면 대략 3에서 5분 만에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예. 이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아미노산이 쭉쭉쭉쭉 자라죠? 이게 몇 개냐 하면 300개에서 뭐 한 1000개 막 이렇게 돼요. 적게는 한 10개짜리도 있어요. 이건 베타 엔돌핀 들어보셨죠? 그런 건 한 10개 정도예요. 예. 그래서 10개에서 20개짜리도 있고, 가장 평균애가 많은 게 몇 개냐 하면 대략 300개. 그러면 이 종류가 몇 개냐? 잘 떠서. 이런, 이렇게 해서 똑똑똑똑똑똑똑 해갖고, 요 똑똑똑 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걸 내가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들이 연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점들이에요, 점들. 이 점이 다 뭐냐면 아미노산들이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덩어리지는 거예요.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 두 개까지는 안 돼요. 대략 네 개 이상이 되면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효소라 불러요. 작용 효소.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에는 이 안에는 또 구조가, 이 특별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 단백질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접히는가 이거예요. 뭐 이렇게 랜덤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이 속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알파 헬릭스,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걸 베타 시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구조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생명 현상은 이게 이런 게 몇 개냐 하면 10만 종류, 10만 종류. 단백질 종류가. 그러면 야들이 이렇게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입체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입체 구조 요거 만드는 요거에 이걸 확대해 보이면 여기도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하고 생명 현상은 여기에 딱 맞는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요거 두 개, 요 단백질하고 요 단백질이 바로 이게 열쇠면 이게 자물쇠예요. 이 자체가 자물쇠예요. 지금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이름들이 나왔는데 자물쇠 이렇게 쓰나? 이 열쇠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부위가 어떻게 접혔는가가 지금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 이 접히는 정도가 어떤 식으로 접혀야 되는가를 계산하는 게 이 생물학, 단백질학에서 가장 핵심인데 이 접해지는 이 방식, 이걸 계산하는 게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AI로 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AI,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알파 폴드라 불러요. 들어보셨죠? 이 알파 폴드가 작년 동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버비스 그쪽 그룹이 바로 알파 폴드를,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가? 그 구체적으로 입체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아미노산들이 수십 개 아미노산들이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의 궁극의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초당 예를 들면 12성 번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 이 서열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려면 카메라 셔터가 이 단백질 요동보다 더 빨라야 돼요. 카메라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를 더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1초에 셔터가 10에 한 12성 번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출현해야 돼요. 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포항공대의 방사광 가속기,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 자, 여러분들 물리학을 좀 해보면 가속기는 입자 가속기인데 이건 방사광이야. 이 방사광이란 말이면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빛을 만드는 가속기예요. 그 빛이 뭐냐면요, 태양빛의 밝기에 뭐 조 단위로 더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과학시설을 첫 번째 봐야 되는 과학시설이 어디 있느냐, 포항공대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그게 3세대하고 4세대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3세대하고 4세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돈 한 4천억 정도 들었단 거래요. 4천억. 단일 건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거예요. 그 4세대에 그 들어가 보면 길이가 1km입니다, 건물이. 예, 그런데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도표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바로 리보솜인데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보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두 유닛도 이 리보솜이 두 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그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 큰 유닛도, 예, 이 큰 유닛도가 요겁니다. 그래서 라지 서브 유닛도 이걸 60S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몰 서브 유닛도 요게 단백질이 32개, 이거는 단백질이 46개 들어가요. 요 단백질을 제가 빨간 점을 찍어놨잖아요. 또 단백질이 들어가고 요거가 바로 뭐냐면 자 DNA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DNA잖아요. DNA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게 바로 RNA입니다. Sorry. mRNA가 됩니다. 나중에 mRNA가 돼요. 그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여기 중화효소 요 붙는 요게 중화효소입니다. 중화효소 2. 중화효소 2를 쓰면 바로 mRNA. 중화효소 1을 쓰면 rRNA. 중화효소 3를 쓰면 tRN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화효소 2를 썼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mRNA가 만들어져요. 이 mRNA는 요 액션하고 액션 1, 액션 2, 액션이 몇 개 정도 있냐면 뭐 20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액션. 요 액션 부분은 요 부분은 바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요 인트론 부분은 아미노산으로 바뀌지 않고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거하고 이쪽에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요 제거하는 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요 제거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예. 스플라이싱. 자, 그래서 제거하는 과정이 요 스플라이싱. 그리고 이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기계들이 뭐냐면 다섯 개가 있어요. U1, U2, U4, U5, U6. 요 여섯 개를 뭐라 부르냐면 다섯 개가 다 합쳐지면 합쳐져서 부르는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스플리오솜이라 불러요. 예. 네. 그것들이 요거 갖다 붙어갖고 야를 제거해줘요. 요쪽 사이를 제거해주고, 그럼 요것만 남았죠? 요거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제거를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액션 1, 액션 2, 요 부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걸 스플라이싱이라 불러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요거 액션만 남았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걸 mRNA라 불러요. 이 mRNA는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요겁니다. 요게 mRNA예요.

저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mRNA가 빠져나왔어. 이게 세포질이요.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면 이 mRNA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리보솜을 만나요. 자, 이 리보솜이 두 개 유닛가 있는데 오뚜기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뚜기들에 들어가는 요 빨간 점, 이게 단백질이죠. 야들은 이쪽에서 만들어 갖고 일로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지금 어려워요. 예. 그리고 지금 요 3번에서 tRNA를 만든다 그랬죠. 요 tRNA를 만든 것도 빠져나와 갖고 요게 tRNA예요. 요 화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요 파란색. 그래서 이 상호관계가 생물학에서 뭐 거의 한 3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걸 반복해서 다 이해를 하면 예, 대학 과정의 생물학 그 3분의 1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반복해서 자,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걸 또 다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했죠. 막 드디어 보이죠. 막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이게 딱 키스하고 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도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세포 안으로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야들이 이 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엔도시스티스, 엔도, 예. 예. 이걸 엑소시스티스라 이렇게 불러요. 엔도.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요게 이빨이 세 개씩, 그 다음 mRNA하고 요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결합. 요렇게 세 개씩. 이걸 뭐라 하면 바로 이걸 유전 정보라 불러요. 궁극적인 유전 정보가 이겁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지구상의 뭐 천만 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이 동일한 정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유전 정보가 바로 게놈이죠.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들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쓸 건가? 이거부터 조사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바로 게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놈이 뭘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단백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바로 우리 생명 현상이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요.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1950년도에 왓슨하고 크릭이 이걸 예, 가장 이거 문을 열었어요. 그 노벨상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아는 모든 분자 세포 생물학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1950년대부터. 그 밝혀내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데닌하고 구아닌 그다음에 시토신하고 티민. 자, 이게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이게 세 개인가 그럴 거야. 이게 수소 결합으로 돼 있다. 이걸 밝혀낸 거야. 구체적으로. 예. 네. 그래서 이걸 중심 원리. 생물학은 뭐냐? 중심 원리. 화학은 여러분들 주기율표만 알면 대충 감 잡잖아요. 주기율표. 생물학의 주기율표가 바로 요겁니다. 생물학의 주기율표 요겁니다. 중심 원리. 요까지. 예. 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나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요게 나온 게 요게 mRNA고 지금 요 뭐 그냥 그릴게요. 요 파란색 있는 요거, 요 파란색도 만나죠? 요게 tRNA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면 요 안에도 RNA가 막 들어있어요. 요 안에도 RNA가 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RN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RNA는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안에든 이거는 OS, 그 다음에 28S, 그 다음에 5.8S,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18S, rRNA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rRNA요. 어이, 헷갈린다. 됐죠?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만 해도 tRNA, mRNA, rRNA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한다는 거는 RNA 종류를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예,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RNA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이 유전자라는 개념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유전자를 영어로 말하면

지인이라 불러요. 예. 그럼 지인은 뭐냐? 지금까지 지인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물학 책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인은 DNA가 있는데, 이게 DNA요. DNA가 있는데, 이중라선이죠. 이렇게 있는데, DNA에 어떤 부분이 궁극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바뀌는가.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렇게 결국은 이게 말이 뭐냐면 단백질로 바뀌는 DNA의 일부를 얼마냐면 일부가 DNA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요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유전자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지금 최근에 발견되는 많은 분자세포 생물학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DNA에서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하고 RNA로 바뀌는, 무슨 RNA인지 모르지만 RNA로 바뀌는 모든 DNA의 영역.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 자, 뭐 여기 있다 합시다. 그 부위, RNA로 바뀌는 DNA의 영역들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은 유전자로 됐어요. 네, 지인 됐습니다. 지인의 데피니션이 지금 확장된 겁니다. 단백질을 안 만드는 부분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는 빨리 설명드리면, 그러면 지금 유전자 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코딩되는 부분, 넌코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도 유전자, 수도 지인. 유전자인데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 뭐 단백질을 안 만들 뿐더러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딩하는 거는 뭐냐? 코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요게 바로 뭐냐면 mRNA예요. 자, 그 다음에 넌코딩하는 부위는 두 가지로 나눠요. 굳이 표현하면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리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는 조절, 촉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우스키핑은 조금 이런 개념입니다. 간세포하고 신경세포하고 뼈세포가 있다면 간세포는 고유한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대충 아시죠? 신경세포는 시냅스, 전압, 전기 펄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복합적인 특별한 기능을 해요. 그럼 세포마다 피부세포, 모낭세포, 그 다음에 점막세포, 그 다음에 혈관세포, 간세포, 뼈세포들은 각각 고유한 조직에서 고유한 기능을 해요. 그 고유한 기능하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우스키핑 유전자, 하우스키핑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우스키핑. 자, 그러면 하우스키핑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집을 지키는 항상 필요하는 단백질, 그 간이다, 심장이다, 그 각 조직마다 필요하는, 세포에 필요하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이게 첫 번째 r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mRNA 아닙니다. 그 다음에 snRNA, 그 다음에 snoRNA.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절작용하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나누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롱 넌코딩 RNA. 예.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스몰 인터페런스 RNA, 그 다음에 pvRNA라는 게 있습니다. 예, 최소한 이 한 일곱, 여덟 가지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게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가 들어가고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오직 요 부분입니다. 요거는 결국은 바로 리보솜을 통해서 바로 단백질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만 유전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 각각이 얼마냐 하면 이게 2만 개 정도입니다. 우리 유전자 2만 개. 그 다음에 넌코딩 유전자가 몇 개쯤 되느냐 하면 최근 이게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개놈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드러난 게 이게 2만 5천 개. 2.5 곱하기
10의 4승.

유전자 개수입니다. 이게 1.5 곱하기 10의 4승쯤 돼요. 가짜 유전자. 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중에 특히 농 런코딩 유전자가 몇 개냐 하면 이게 거의 2만 개쯤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포생물학을 들어가는데 가장 핫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면 농 런코딩 유전자 예를 들어주면 MALAT, 말라트 예를 들면 MALAT1, NEAT, 최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센터에서 1, 그 다음에 HOX, NEAT, 그 다음에 HOTAIR, 그 다음에 엑시스터. 이런 게 뭐냐 하면, 농 런코딩 RNA는 요 이빨이 RNA니까 전부 다 RNA죠. RNA 이빨이 몇 개냐 하면 200개 이상. 예, 이거는 200개 이하 이빨, 누클로타이드 그래요. 요런 경우는 이빨이 대략 이빨이 몇 개냐 하면 실제로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이빨이요. 누클로타이드요. 요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빨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야는 마이크로 RNA는 지금 우리나라도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전자가 거의 한 2,000개쯤 돼요. 2,000개쯤 되고 유전자가. 야들은 바로 mRNA를 중단시켜요. 번역을 중단시켜요. 그 다음에 또 mRNA를 쪼악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siRNA는 어디서 쓰이느냐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남겨준 더블 스트랜드 DRNA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RNA를 즉시 파괴해줘요. 깨부숴줘요. 야들이. 이거 없으면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 좀 저항을 못해요.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 pvRNA는 뭘 하느냐 하면 야들은 바로 스펌, 정소, 정자, 그 다음에 에그, 난자, 이쪽에서 생식세포에서 바로 그 문제가 생긴 DNA, RNA상의 문제가 생긴 걸 처리해줘요. 야가 없으면 우리는 불임이 돼요. 포유동물은 새끼를 못 낳아요. 네. 지금 이 RNA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란 개념은 유전자가 뭐냐는 개념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이 지금 RNA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한 여덟 개. 지금도 막 발견되고 있어요. 열 개도 넘는 이 RNA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예. 네. DNA는 한 가지요. RNA는 열 종류도 넘는다.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DNA에서 RNA를 만드는 부분. 자, 그러니까 RNA를 만드는 DNA의 부위. DNA 일부를 지금은 유전자라 한다. 오늘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최근 바뀌어지는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통상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라 했을 때 이거는 이 mRNA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야들이 다 동원이 돼요. 네. 그중에 이 non-coding RNA가 하는 역할은 가이드 역할, GUIDE, 그 다음에 디코이, 그 다음에 스캐폴더, 예. 그 다음에 시그널링,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야들은, 말라타 같은 경우는 8.7K쯤 돼요. 예. 그 다음 이거는 뭐, 3.7K, 이렇게 돼요. 이게 또 1, 1, 1, 2, 이렇게 있어요. 2는 뭐, 20만 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K바이트입니다. 이빨이 몇 개? 8,7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롱 런코딩 RNA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보면, SNRNA는 뭐냐면, 야들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U1에서부터 U6까지의 SNRNA. 예, 요거 플러스 프로테인을 부른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SNRNP. 우리나라 말로 이걸 스너프라 불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너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스플라이싱. 생물학의 기본 도구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훈련센터에서 요것만 5시간 강의했어요.

일을 했어요. 요것만, 요것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것만 거의 5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게 현대 생물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로 가는 야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진화의 본질입니다. 그 20억 년 동안 다세포 생물이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예, 다세포 생물체가 진화되어 온 핵심이 뭐냐 물으면 바로 스플라이싱입니다. 예, 이 스플라이싱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SNRNA. 그리고 이 SNRNA를 수식해주는, 약간 변형시켜주는 그게 두 가지 있는데 CH3, 메틸을 붙여주거나,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우리딘을 수도 유리딘으로 바꿔주는 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들이 놀라운 기능을 해요. 굉장히 엄밀한 기능들을 하게 돼요. 예, 그 모든 뿌리가 지금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내가 강의를 했는데 왜 반복을 하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요 장면들을 반복해서 이걸, 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다 지우고 요대로 요 상태를 놓고 매일 한 30분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애니메이션을 딱 통째로 전율하듯이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물학 한 30%, 생물학 1년 공부하는 거 통째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바로 제가 5시간 강의했던 그 과정, 그거 앞으로 한 20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 과정 다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진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 생각이, 생각까지도 단백질 레벨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문에 가면 브레인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식, 감정, 느낌, 자극 기억, 그 다음에 상징, 예, 사회적 정서, 그 다음에 디폴트 모드, 예, 그 다음 살라머스에 있는 많은 의식 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요게 가장 코어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생명 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예, 바로 알파폴드를 만들어 갖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바로 최근 이야기입니다. 알파폴드를 통해서 지금은 1억 종류의 1억 개 넘는 심지어 가상의 단백질까지도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 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 현상입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백질 사진을 찍는 겁니다. 단백질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네. 네. 그래서 이게 거대 과학하고 만납니다. 심지어 물리학, 입자 물리학하고도 만납니다. 그래서 요 기본 메커니즘, 예, 요걸 바로 생물학에서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 부릅니다. 바로 DNA에서부터 RNA, RNA에서부터 단백질, 요세 단계가 우리 지구상에 천만 종이도 넘는 모든 생명체가 요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라 그랬죠? 게놈이 무엇인가? 딱 그만 발견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몇년 전에 어떤 뉴스에 보면 이 게놈이 아데닌 과니시토신 티민이 아니고 뭐또 하나가 뭐 있다 이러면 완전히 생물학계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0: 서울신문
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소중한 나.
1: 유한효.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웅호 스님입니다. 예전부터 이 소나무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초등학생의 애들한테도 편지 몇 번 오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노보살님을 만나면, 아, 우리 손주가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해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자기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하루 종일 소나무를 보고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 중대려나?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예, 소나무의 내용이 그렇게 아이들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가요? 그래서, 나 광호스님한테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사인 받아달라고. 이렇게 사인해줬죠.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야기가 옛날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예? 전설의 고향, 이야기 따라 산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불자님들이 우리 소나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하는데, 오늘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옛날에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대요. 탁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탁발을 나가셨는데, 평소에 가지 않은 그 멀리 있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다니고 난 뒤에 절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절로 돌아올 때 해가 질 것 같더래요.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옛날 산길은 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지름길로 이렇게 산을 타서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름길이라는 게, 산의 지름길이라는 게 보통 조금 험하잖아요. 평소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이제 험한 쪽에 지름길을 막 이렇게 타고 이제 막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잘하면 해지기 전에는 절에 도착하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신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신임 막 이래가지고, 예, 뭐가 쉬었나? 뭐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큰 그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그 넓적한 그 바위 위에 어느 그 젊은 아가씨가, 스님, 뭐 아가씨 나왔는데, 어우, 뭐 이래요. 뭐, 어우는 왜 여기서 갑자기? 전생에 늑대였나? 네? 막, 어우, 이러고 있어. 스님, 아유, 땀 흘리시고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넓적한 그늘 밑에 넓적한 바위 위에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이 깊은 산에 웬 젊은 아가씨가 저렇게 혼자 있지? 좀 이상하잖아요. 스님,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여기 물 한 잔 드릴게.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그 목도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잔 마실까 하고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 아가씨가 주는 그 이제 물잔을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깜짝 놀랐어요. 흠칫? 예. 왜 이렇게 예쁘지? 예, 그 스님이 순간, 그 산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있지? 이런 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하니까 용서돼? 예쁘니까 용서돼. 예.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어머, 스님 어디 가세요? 예,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절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쾌활하게 이제 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 자꾸 예쁜 아가씨가 말을 거니까 기분이 해볼래 해가지고

0: 그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염불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염불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 대화하다가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라든가 아이고 관세음보사 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습관이에요. 하도 염불을 많이 해서. 젊은 스님이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랬대요. 갑자기 상냥했던 여자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스님 한참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스님이 벙 쪄가지고 아니 얘 왜 이러지? 뭐 조울증 있나? 예? 아까는 막 기분 좋더니 지금 왜 이렇게 또 우울하지? 그래서 근데 여자가 얼굴이 시퍼레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어 이거 뭐가 이상한데 못 알아차려면 그냥 죽어야 돼. 이쯤 되면 뭐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 왜 그러지? 그래서 수상해서 이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깨갱 소리를 내면서 펑 하고 사라지더래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에그머니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여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시원한 그 나무끈을 미 아래 아주 넓적한 그 바위 위였다고 했잖아요. 네. 정신 차려봤더니 위험천만한 천길 낭떠러지 벼랑 위에 그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오,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분명히 해지기 전에 그 아가씨한테 그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벌써 날이 껌껌해져 있는 거예요.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막 3미터로 내려갔대요. 막 뛰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자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에 홀딱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가까스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마을 입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무 그냥 정신없이 막 이제 뛰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막 콕콕 대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마을 입구에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니 스님이 막 킥킥 대고 있으니까 스님 아니 왜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 숨을 몰아쉬고 있냐고 아 이거 물 한 잔 드시라고 그 스님이 이렇게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 스님 왜 그러시냐고 뭐 못 본 걸 본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스님, 저 저쪽 길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러더래요. 저 길에서 내려온 겁니까? 어, 예, 저기 지름길로 내려온다고 어, 저쪽 길로 저쪽 그 계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여우골 아닙니까? 여우골. 옛날부터 저 길로 다닌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거나 길에서 중간에 급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금방 사람들은 저 길은 쳐다도 안 본다고 아니 어쩌다고 저 길로 오셨냐고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쪽 그 길목에 여우가 하나 산다지요 이러면서 저 여우꼴인데 저 길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에이 그도 뭐 스님은 부처님이 지켜주신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예, 무슨 일 있을 뻔했지 예. 놀래가지고 거기가 무슨 골이었다? 여우 골이었구나. 그냥 그 털구멍에 털 하나하나까지 그냥 바싹 그 송두리째 그 긴장을 해가지고 털끝이 바싹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그 길목에서 만난 그 아가씨가 누구였구나? 여우였구나. 어? 여시였구나, 여시. 이 여시야! 뭐 이러잖아. 어? 그 여시라서 나보고 신임 이랬구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내가 그때 나무아미타불 염불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야 하마터면 내가 홀려가지고 이 세상 하직할 뻔했구나. 그 이제 절로 돌아왔대요. 절로 다 돌아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큰 법당에 부처님한테 딱 삼배를 올렸답니다. 감사의 삼배. 부처님 감사합니다 탁 삼배로 올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염불 한마디에 모든 하늘의 신들이 보호해주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악귀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염불 한마디에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니까 이제 딴짓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젊은 스님이 그 뒤로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예,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딱 느낀 게 아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나를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불러봐야겠다. 예? 스님 하며 잠깐만요. 나무아미타불 어 괜찮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길 가는데 괜히 잘생긴 남자가 어 아가씨 하고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예,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가씨 하면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그, 이렇게 이제 또 훈훈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의 아주 열성팬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한 오래전에 친한 친구 따라서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어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절이 좀 이상하더래요. 절이 뭐가 좀 이상하고 그 절에 있는 스님도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이걸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얄라굳다 그러죠. 어? 되게 얄라굳은 절에 갔대요. 되게 얄라굳은 절에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 얄라굳은 절에 가서 예, 얄라샹 막 이러잖아요. 어, 왜 이렇게 얄라굳냐. 거기서 이제 절에 있다가 그 절에서 잡신이 붙었대요, 자기가. 잡신. 어떻게 좀 이상한 어떤 절을 갔나 봐요. 그래서 잡신이 붙어서 그 제가 잡신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했더니 24시간 목하 어깨에 누가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50견 아니에요? 아 병원에 가보시지. 아 아니에요 스님 이러더라고. 뭐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여튼 뭔가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 그 차라리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상하더래요. 근데 제가 뭐 어깨가 아프면 병원 가보세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한 세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자기가 그렇게 7, 8년을 고생하셨대요. 7, 8년을 그렇게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 잡신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친한 친구가 저 지방에 있는 어디 큰 절에 가자고 기도하는 큰 절에 가자고 해가지고 큰 절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제대로 된 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관음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그 독송을 하셨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라니 다 아시죠?
1: 네.
0: 표정 보니까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셨는데 회사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외웠대요. 예,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우고 그리고 퇴근하면 또 몇 시간 외우고 그렇게 3년을 했답니다. 3년을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증상이 그 영적인 증상이 싹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제가 영가를 잘 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영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적인 존재를 영가라고 하는데 스님 제가 어딜 가면 영가를 되게 잘 타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상갓집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배는 고파요. 예. 그래서 여담인데 그 어느 절인지 말하기 뭐하고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절 이름이 못 되는 거는 혹시 그 절에 누가 될까봐. 근데 오래전에 그 절의 선빵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을 선빵이라고 하는데 그 선빵이 이렇게 자리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꿈에 처녀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처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스님 우리 연애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아 거짓말 진짜냐고 했더니 어 몇몇 스님들 당했다고 그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절 그 옆에 있는 계곡에서 그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오래전에 목 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스님들 공부하는 그 선빵 자리에 천도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밤에 자면 그 처녀 귀신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야. 스님 연애해요 이래가지고 어 진짜냐고 진짜냐고 해서 내가 아싸 내가 나 거기서 잘래요 내 이랬어요. 어 내가 천도 한번 해보겠다고. 아 그렇잖아요. 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도 시켜줘야지. 나타날게 안 나타날까요? 사람 가리나? 아, 나 코스 아무리 자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개뻥 내가 이러면서 한 번 안 나타나더라. 예, 그래.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거기 보통 이제 스님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스님 제가 영가를 너무 잘 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셔가지고 영가를 잘 탄다는 것도 전생 내 업연이다. 전생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죠.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잘 타고 그것도 전생의 업연이니까 보살님이 전생에 영적인 기운과 이번 생에 이런저런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나 보다. 그 이번 생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 법만 믿고 기도하면 다 보호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사람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잘 타든 뭐 안 타든 다 전생 인연법이에요. 사실상 좀 영가 기운에 잘 탄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 여우를 만난 스님처럼 항상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불심으로 기도를 잘 하시면 절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전생의 업연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뭐 귀신이니 영간이 이런 거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나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관으로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절에 저는 참선하려고 처음에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뭐 자꾸 뭐 제사 지내고 귀신 얘기하고 영가 얘기하니까 어? 절이 왜 있다구지? 나 이렇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참선은 하고 귀신 얘기만 하지? 그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신도들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 천도제 영가 천도 지낸다고 하면 아우 내 마음을 내가 깨치는 게 진짜 천도지. 저 요령 뭐 몇 번 흔들어주고 염불해 준다고 뭐 천도가 되나? 그 어렸을 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행해보고 공부해보고 제가 출가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오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그 천도해주는 영가들 천도해주는 이야기가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아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믿음이 안 갔지만 제가 직접 기도해보고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예 분명한 법칙이 있다. 부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도심 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큰 스님 중에 광덕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심각하군.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지금 이제 뭐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우리 저 송파에 가면 그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불광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고 우리나라 도심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요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덕스님도 이 조상에 대한 천도, 영가천도, 뭐 49제, 제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덕스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 영가천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냐면 당신이 직접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당신이 이제 막 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부산 범어사 아시죠? 네. 범어사에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의 기구를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럼 그 제사 도구 뭐 병풍 갖다 놓고 제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상 치우고 이런 걸 이제 맡으셨는데 처음 절에 가셨을 때 근데 어느 날 그 부산에 동래여고라고 있대요. 동래여고. 예, 아세요? 예, 그 동래여고. 동래여고 여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서 그 범어사에서 뭐 49제를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49제 지내니까 이제 광덕스님이 이제 그 허들레이를 맡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낼 때 이렇게 병풍을 항상 이렇게 쳐놓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범어사에 제사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49제면 49일 동안 사진하고 위패를 계속 49일 동안 그 법당 한 구석에 영가단이라고 해서 영단을 모셔놓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동네 여고 여학생 위패를 모셔놓고 그 병풍이 부족할 때마다 병풍을 가져다 썼대요. 예, 고기에 있는 병풍을 갖다 써놓고 또 제자리에 다시 놓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싹 끝났답니다. 잘 끝났는데 그 동네 여고 여학생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다고. 49제 끝나고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는데 자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런 얘기를 꿈에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딸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내 병풍을 가져다 써서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광덕스님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그걸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거 관리하는데 그거 다른데 제사 있으면 그 병풍 좀 갖다 빌려 쓰고 하는 걸 자기뿐이 모르죠. 설마 엄마가 그 시대 때 CCTV 설치해놓고 어디 보자 봐라 병풍 쓴다 이러겠어요? 광덕스님이 그때 소름이 쫙 끼쳐서 그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꿈에서 엄마한테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쓰더라고 하고 일러바치더래요. 그때 광덕스님이 야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광덕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광덕스님 법어집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 영가 귀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제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조상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야 진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님들 혹시 재 지낼 일이 있으면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많이 힘드셨죠?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 경전을 보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는 그 상징으로 수많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애를 나누고 가정의 평화를 기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혼률이 높을 때가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이혼률이 높아진대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내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요새 젊은 아가씨들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차라리 절에서 제사 지내라. 절에다 딱 합동천도 합동다례라고 해가지고 절에 그 새벽부터 준비 딱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그 집에서 제사하려면 과일까 이거 떡까 뭐 또 고기도 올려놓잖아요. 고기 그러면 엄청나게 제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절에서 차려놓은 거에다가 스님들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잔만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잔 올리고 딱 끝나면 자 이제 뭐 하지? 뭐 하긴 놀러 가야지 하고 그 가족들 아니 새벽 아침에 제사 올렸으니까 절에서 깔끔하게 제사 올리고 그 남는 시간은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놀러 다니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제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제사 지내라? 예, 절에서 제사 지내면 또 실제로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주면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 따르고 잔 올리는 것보다는 스님들을 연불해 주고 홍길동 영가여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면서 축원해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걸 가르켜서 뭐라고 하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 그리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또 뭐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있나요? 예, 이제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언권이 커질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어디서 제사 지내자? 절에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연불 올리면서 제사 지내자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약 100여 년 전에 중국 청나라 말,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광서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광서성 혹시 가봤나요? 예, 그래 저도 못 가봤는데 광서성 뭐 중국에는 성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 왕철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광서성이라는 곳에 굉장히 그 마적들 상적들이 막 날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철산이 그 병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백 명의 마적대들을 몰살시켰대요. 예, 그 물론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왕철산이 이름도 철산, 이름도 왠지 뭔가 모르게 뻑세 보이죠. 그렇죠? 철산, 철산인데 무슨 철사? 왕철산. 뭔가 이름부터 좀 뻑세 보이잖아요. 예? 왕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왕철산이 그 산적들을 마적들을 수백 명이 모조리 몰살시켰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피를 묻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왕철산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꾸더래요. 항상 이제 악몽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다 잠에 들면 시커먼 방이 보이더래요. 시커먼 방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귀들이 철산아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덤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철사나 철사나 어서 같이 가자 하면서 매번 잠자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네. 네. 가위 눌러본 적 있어요? 네. 가위 눌릴 때 되게 힘드셨죠? 네. 가위를 일주일에 7번씩 눌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막 피폐해지겠죠? 그 이제 왕철산이, 이 왕철산이랑 관리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가위에 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쫙, 물론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네, 왜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럼 막 가위에 눌려서 이제 살이 쪽쪽 빠지니까 잠만 자면 하고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여서 이제 자기 남편 왕철산한테, 여보, 이렇고 힘들고 괴로운데 왜 염불을 안 하십니까? 염불하세요.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불하세요라고 간곡하게 청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평소에 보약 안 먹던 사람도 죽을 것 같으면 네, 먹게 됩니다. 아,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평소에 종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괜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걸 우습게 여겼는데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염불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그 여러분들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도 그냥 깔짝깔짝해요. 깔짝깔짝. 예. 그래서 이제 깔짝염불이라고 하죠. 깔짝염불. 예. 염불은 염불인데 무슨 염불? 예. 그냥 깔짝깔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불도 그냥 뭐 한 운동 만 운동한데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내가 어떻게든 부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 의지하고 싶을 때는 삶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저도 가장 20년 동안 가장 기도가 잘 될 때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힘들 때 막 몸이 엄청 아플거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관세음보살님 다 제 업입니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왕철산도 간절히 기도를 했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염불했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도 또 나타나면 곤란하겠죠. 이런 된장 효과 없네 막 이렇게 될까요? 나무 아미타불 개뿔 효과 없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우와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염불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염불했더니 그 뒤로는 꿈에 더 이상 악몽과 가위에 눌리지 않고 참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이 불법에 완전히 귀의를 해가지고 그의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100년 전에 중국의 큰 스님이었던 인광대사라는 분에게 직접 하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뭔가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염불하거나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 봤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청년의 버부가 있는데 그 청년의 버부도 굉장히 저를 만나기 전에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광우 스님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법문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위에 잘 눌렸대요. 항상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가위에 잘 눌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포영화 또 매니아였어요. 공포영화 보러 갈 때도 심야 공포영화 있죠. 심야 공포영화 그것도 혼자 보러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했더니 공포영화는 밤에 혼자 봐야 제맛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면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0: 그 공포 영화도 어쩌다 스트레스 풀려고 한번 보는 건 몰라도 너무 많이 보면 그 정신 건강에 안 좋다 했더니 아, 쌤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 그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잘 눌렸던 친구였는데 지장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꾸준히 지장뛰도를 한 뒤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 악몽이 뭐예요? 가위? 종이 자르는 가위? 뭐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 나를 만나서 편안해진 거 아니다. 행여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 다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한 우리 그 법우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자꾸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시고 그 제가 가르쳐드리는 비방 중에 하나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염불을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딱 잠자기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아미타불 108번을 쓰고 자라고. 몇 번?
1: 108번.
0: 최소한 108번 이상은 쓰고 자라고. 그거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정말 꿈자리가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걱정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누구를? 예,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습니다. 불보살님을 잠자기 전에 108 깨끗한 종이에다 108번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잠 꾸준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이것도 한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긴데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예,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성심법사라고 계셨대요. 법명이 성심이라는 법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심법사, 이 성심스님에게 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이 그 대만에 살고 있던 형이 저기 중국의 광동성으로 넘어가서 광동성에서 그 일본 군인들이 철도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철도공사에 이제 그 인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그 동생인 성신 스님은 굉장히 불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형은 동생인 성신 스님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나 봐요. 성격이 아주 모질고 못 돼가지고 이 성신 스님의 형이었던 분이 우연히 어느 여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여자를 참혹하게 살해를 했답니다. 참혹하게 살해를 했대요. 그런데 법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법지대였잖아요. 어떤 법에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형이 비록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죽였던 여자가 자꾸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몸으로 막 피를 철철 흐르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꾸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 형이 막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겠죠? 막 오, 오, 막 이러면서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세수하고 거울 봤는데 안녕 막 이러면서 에?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보고 나서 문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얼마나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죽을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사람을 시켜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님, 동생인 성심 스님,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나 죽기 전에 자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한번 여기로 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신 스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광동으로 넘어왔답니다. 가보니까 형이 완전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성신스님 손을 잡고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죽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여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아마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기 싫어. 스님 무서워 하면서 이제 막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형이 저기 맞은편에 그 문에 여자가 여자 귀신의 핏질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형이 또 놀라가지고 저기 그 여자 또 나타났다 또 나타났어 막 경기를 일으키더래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없는, 그러니까 성신스님이 다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어서 아 저 귀신이 여자 귀신이 원한이 깊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형 주변에 맴도는구나. 인과 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은 인과 업보죠. 그리고 형과 그 귀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요.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더니 갑자기 형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이러더래요.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그때 이제 성신스님이 형님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업보를 녹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염불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 이제 형 입장에서는 평소에 염불을 안 했지만 보이던 귀신이 스님이 염불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염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죽는 그날까지 더 이상 여자 귀신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중에서도 별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은 무슨 이상한 뭐 영적인 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애매한 이상한 이런 거 얘기했다간 정신병적 오해받을까 봐 야 나 자꾸 여자가 보여 모태솔로라서 그래 이러면서 아니 진짜 뭐가 보여 안과 가봐 그 안과 가면 뭐 안과 가도 뭐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막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염불을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환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염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광희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인 출정화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이 범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은 가진 노력을 해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고 망명보살은 탄지 한 번에 이 여인을 선정에서 나오게 했다. 자, 지금 이 공안은 향상구 공안이라 그랬고 지난 시간에 별유문이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온 줄 알았는데 따로 하나의 관문이 또 있더라. 또 하나의 관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향상구 공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냐면 왕산매법문이다. 이 공안은 이런 공안들은 명한 납승, 눈 밝은 선지식들도 한 번씩 답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철불도 땀을 줄줄 흘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쇠로 만든 부처님도 공안을 물어보면 땀을 줄줄 흘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공안들에 대해서 역대 선지식이란 스님들이 어떻게 답을 했는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의 송이 있습니다. 바로 원호 극근선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호 극근선사라는 분은 어땠습니까? 화두 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었죠. 송나라 임재종 양기파 선사고 이름이 극근이고 자는 무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호라고 하는 표현은 남송의 고종에게 받은 시호고 북송의 그 휘종에게는 불과선사라고 하는 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남송 그 고종에게 받은 그 시호는 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호를 많이 받았죠. 원호 극근 혹은 불과 극근이라고 했던 분인데 오조 법연선사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오조 법연선사는요, 오조 홍인선사의 후신입니다. 육조 스님의 스승이었던 오조 홍인선사 기억나시죠? 이 오조 홍인선사가 600년대 스님 아닙니까? 당나라 때. 근데 내가 불법이 쇠해졌을 때 내가 다시 와서 불법을 펴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안전 등신불로 조사전에 모셔놓으면 어느 날 내가 먼 훗날 다시 오면 내 등신불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려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라 그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오조 스님의 그 후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법당에 오조 스님의 등신불에 팔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과연 한 스님이 나타나시더니 곧바로 조사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딱 전생의 자신에게 인사를 하더라. 그분을 다시 그 불교에 선불교의 중흥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라 해서 오조 법연이라고 합니다. 법볼 오조 법연이래. 그 밑에 다시 어떤 세 분의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스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삼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감해근 그죠? 원호 극근 선사지만은 불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과 극근 선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 또 여기에 보시면 네. 불감해근 선사라고 불감해근 선사라는 분도 이 오조법연 스님의 제자였고 불안청원 선사라고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부처불자가 들어가는 세 스님이 바로 오조법연 선사의 문화에서 나왔죠. 그리고 원호 극근 선사 밑에 대종고 스님이 나왔으니 가나선이 새롭게 주창되었다. 그래서 삼불이라고 하는 스님을 양산해 냈던 분이 바로 오조법연 선사였고요. 이 오조법연 선사의 제자가 바로 원호 극근 선사다 말이죠. 이 원호 극근 선사가 바로 벽암록을 지었고 너무 많이 법을 알려줬다 그래가지고 제자였던 대종고 스님이 벽암록을 불태웠다. 그는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있다 전한다 그랬습니다.

선사의 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국근 선사의 개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종지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대정 등 허공이라 아주 깊은 선정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 확연 수변적고 확연하게 누가 분별할 수 있으리요. 여인의 선정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일반인이건 뭐 대선지식은 할 거 없이 선정의 세계는 허공과 같기 때문에 깊이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느냐. 문수보살도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자여 구담이여 거령 하조직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선정에 들어가 있는 여인과 고타마 서가 세존이여 영을 들었다 그랬죠. 명령을 들었어. 명을 따른 것이 하조직고 어찌 그리도 고지식한가 그랬습니다. 아, 이 원호국근 선사 개성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여인이 선정에 들어있고 거기에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서가 세존마저도 고지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문수와 저기 망명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과 서가 세조를 문제 삼고 있어요. 두 사람 참 고지식하네. 지금 이래 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다시 그 시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원호국근 선사가 시를 아주 잘 짓잖아요. 오원시로 오원절구를 지어놓고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시를 봅니다. 마치 부를 지어놓은 것 같아요. 사자분신해여 요건 탕건이요. 요탕이라 그러면 아주 막 놀래키고 흔드는 것을 말하죠. 사자가 사자분신삼매라고 있잖아요. 사자가 기지개를 쫙 펴듯이 이 사자호를 하듯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걸 사자분신이라 그래요. 사자가 기지개를 쫙 펴니 천지 건곤이 건곤이 다 흔들리는데 여기는 사자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수보살을 의미할 겁니다. 문수보살은 사자요. 보현보살은 코끼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코끼리는 상왕이라고는 코끼리가 등장했어요. 상왕 회선해요. 부자 여력이로다 이랬습니다. 망명입니다. 여기는 그 상황을 코끼리를 망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망명 코끼리는 돌아보아도 다른 힘을 여력을 남은 힘을 부자 쓰지 않았다. 여러분 문수보살이 사자에 비유되는데 사자가 아주 사자 분신하듯이 기지개를 쫙 펴고 막 호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천지를 그냥 뒤흔들듯이 그렇게 그 탄지를 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못 했잖아요. 선정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상황은 망명 코끼리는 다른 힘을 들이지도 않고 그냥 힘을 빼지도 않고 선정에서 나오고 했구나. 그래 놓고 문수와 망명을 둘 다 사자와 코끼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숙승숙부며 수출수입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으며 누가 나오게 했으며 누가 들어가게 했는가. 누가 선정에서 나오게 했고 누가 선정에 계속 유지하게 했는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아, 원호국근 선사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거냐? 아, 우산 운수하니 청천 백일이로다? 그래 놓고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비가 흩어지고 구름이 걷어지니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화음으로 말하면 그냥 사법계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 아닙니까? 자, 이러한 어려운 공안이 뭐냐. 한마디 해봐라. 그죠? 삼삼은 군이라.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구름이 거치고 나니 밝은 태양이 솟아났다. 뭔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떠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진리가 환히 드러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문수와 망명이 과연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거냐?
여자

하고 서가 세조는 참 고지식한 사람이야. 앞에 이랬어요. 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군불경과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예. 이 저기 연가선사에 증도가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건 이태백의 장진주, 예, 술을 마시게 권하는 이태백의 장진주의 군불경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강조하는 결론적인 말을 할때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마구답살 천하인하니 하고 임재미시 백염적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마구답살 천하인.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니 임재선사도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백염적이라고 하는 건 백주대낮에 들렴자잖아요. 뭐를 들고 가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걸 날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날도둑놈. 그걸 백염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에서는 이 도적적자를 선지식을 도적으로 씁니다. 도적아 뭡니까? 뻔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다 설했는데 보는 사람이 무슨 소리지 알아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적놈이죠. 벌써 다 훔쳐갔는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다 알려줬고 진리를 다 말로 표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지식들을 도적에 비유해요. 그래서 백염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솜씨가 뛰어난 최고의 선지식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백주대낮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아주 법을 가진 그런 선지식을 백염적이라 그래요. 마구답살 천하인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망아지가 하나 나와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다. 이 마조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조 선사가 말맞자잖아요. 이게 원래 성씨가 마시였어요. 근데 5조로부터 6조 해능에게 넘어올 때도 앞으로 너 밑에 법손 가운데 망아지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거다. 이런 말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달마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져 내려왔는데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6조 해능부터는 이 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남학회양 밑으로 6조의 제자 남학회양 밑으로 마시성을 가진 한 진짜 엄청난 선사가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그냥 이 원래 있었던 말에 맞춰가지고 성씨를 붙여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마조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김씨, 너 밑으로 김씨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에 법을 길이길이 펼치리라.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는 것은 법을 아주 멋지게 펼친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조사선의 시작을 흔히 마조로부터 얘기하기 시작한다. 선종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 했듯이 마조 밑에 무수한 도인들이 나오거든요. 82명의 선지식들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조는 그냥 아주 그 천하 사람의 그다 밟아 죽인다는 거는 법을 이 세상에 다 멋지게 펼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있던 말입니다. 마구답살 천하인이라는 말은 원래 있던 말인데 여기에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망아지가 하나 나타나서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며. 근데 임제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임제는 여러분 임제종 마조부터 쭉 내려오는 그 가풍에 지금까지도 한국도 임제종이고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도 임재종이고 일본에도 남아있고 중국에도 남아있고 임재종이 5종 가풍 가운데 선종 5가 가운데 최고인데 임재선사가 최고라고 볼수 있는데 왜 임재선사는 날도둑놈이 되지 못한다. 최고의 선지식이 아니다. 왜 이랬을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염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백염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에 이제 선문염송에 617번째 공안에 무위라고 하는 공안에 이렇게 백염적이라고 하는 공안이 나와 있어요. 요걸 잠시 한번 보시자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된걸 읽겠습니다. 임재선사가 시중에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의 무위지닌이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다. 유명하죠. 무위지닌. 임재선사의 무위지닌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의지닌이 있는데 그 무의지닌이 항상 여러분의 면문, 얼굴문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한답니다. 무의지닌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불성짜리요, 본래 면목이요, 뭐 그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나요,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내 속으로 얼굴에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무의지니니. 근데 이건 이걸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을 한번 살펴봐라. 아직까지 자기 무의지니를 모르는 사람은 간간하라.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계신 법문을 듣던 스님 한 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지니 말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때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낯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죠. 어떤 게 무의지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임재선사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다가 뛰어내려와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으면서 말하라. 말하라 그래요. 한마디 해봐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망설이고 있어. 무슨 말인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으니 갑자기 풀어놓으며 말하였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멱살 잡고 있다 집어던졌다고 봐야죠. 탁 한마디 합니다. 무의진이는 시신마 간식 걸고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 같은 거야. 무의진인 그런 게 어딨어 이 소리예요. 조금 전에는 무의진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해보라 하더니 말을 못하니 집어던지고 무의진인은 무슨 이런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 어디 있어? 간식월 같은 무의진인이 어디 있어?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무의진인입니다. 어떤 스님이 무의진인이라는 말에 이미 집착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게 있는 건 줄 알고 실체화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 또 방편을 써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무의진인이 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집착하고 가만히 놔두면 무의진인을 모르고 이러니 스님은 살할 자제다.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법을 펴신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봉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임재대사 백염적이다. 임재는 마치 백염적 같구나 이랬어요. 여기에 저 임재라고 하는 글자가 좀 다른데요. 원래 임재선사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임재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임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어요. 근데 이게 백염적이라 그랬거든요. 백염적이라 그랬어요. 자, 설봉선사가 원래 임재선사를 평했던 말이 백염적이었어요. 무의진이를 얼굴에 왔다 갔다 하는 무의진이를 그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래놓고 무의진이니 뭡니까 하니까 스님을 내치면서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이 그런 게 어딨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설봉선사가 야 백주대낮에 아주 도적질 잘하는 멋진 선지식이구나. 임재 대사 그죠? 임재는 마치 대사 뭐뭐인 것 같다. 백염적 같구나. 임재 대사 백염적 같구나. 임재 선사야말로 진짜 멋진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호극근 선사는 아까 임재 미시 백염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이 말을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셔야 돼. 마구답살 천하인이니 임재 미시 백염적이다. 마조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요. 망아지 하나가 나와서 천하를 다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요. 임재야말로 진정한 백염적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임재는 백염적이 되지 못하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봐서 탁 무릎을 치면서 야 아주 원호극근선사 멋지게 설파하셨네.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공안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 출정화 공안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원호극근선사의 이 구절이야말로 이 임재 미시 백염적,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 미시 백염적이라는 이 구절을 모르면은 이 공안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기에 이렇게 공부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일생을 다 바쳐도 알기 어려운 공안이고 그리고 백천산매를 투과를 해서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해야지 공부를 해봐야지 이걸 그냥 머리로 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일단 다 내려

내려놓고 참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아까 말했던 고조 법연 선사의 또 다른 제자인 불안 청원 선사의 송을 한번 봅시다. 출득 추부득이 초분리시정이라 선정에서 나오게 하건 나오게 하지 못하건 간에 애시당초 선정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이래요. 여러분, 문수보살이 선정에서 못 나오게 했고 망명보살이 선정에서 나오게 했지만 애시당초 이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성자 기범정이요 범인 인내성이로다. 성인은 범부의 소견을 일으키고 범부의 감정을 일으키며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 되었구나. 범부가 그대로 성인이구나. 누가 성인이요 누가 범부야.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영여 횡염이요 부사급 현정이로다. 거꾸로 도자는 전도몽상할 때 거꾸로 뒤집힌 겁니다. 뒤집어 쓰고 거꾸로 쓰고 그다음 횡염 옆으로 드러내며 지난번에 나왔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종횡무진할다 할 때 횡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제 마음대로 쓴다고 할 때 횡이라는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 마음대로 쓴다는 형태도 되지만 이 횡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자재로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도 썼다. 여기서 봤을 때는 좋은 뜻으로 쓴 것 같죠. 아주 막 뒤집어도 쓰고 막 자유자재로 옆으로도 드러내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파사현정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부사현정이라 그랬어요. 삿댐을 다스림과 이게 부자라고 하는 도울 부자인데요. 여기는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도울 부자인데 삿댐을 다스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미로다. 춘우 춘풍 주코량이요 낙화 제조 천봉정이로다 그랬습니다. 봄바람과 봄비와 봄바람에 대나무 살인문이 서늘하고 지는 꽃 우는 새에 일천봉우리가 고요하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꼭 이런 정경 경치를 얘기하면서 선사들의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꽃이 떨어지고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이제 봄비가 오고 봄바람이 불면 꽃이 지고 새가 울죠. 근데 천 개의 봉우리는 고요하다 그랬거든요. 옆에 누가 떠들어도 산은 고요합니다. 문수와 망명이 와서 아무리 탄지를 해도 여인은 선정에 쭉 들어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분의 말씀은 불안선사의 말씀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 문수가 선정에서 못 나오게 하고 망명이 선정에서 나오게 하고 서가 세조는 뭐 문수 니는 안 되고 망명 니는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놨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리 시끌벅적 봄에 새가 울고 꽃이 떨어지고 해도 온 산은 고요하지 않더냐. 이 여인은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어. 성인이니 범부니 그런 경계가 따로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뭘로 얘기합니까? 이거 이제 법신변사의 경지죠. 법신변사. 이 세상 모든 것이 범부 성인이 끊어진 세계,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없는 세계, 불입법문의 세계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 출정화 공안에서 답을 해보라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답은 아닙니다. 향상꿀을 투득한 소식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은 지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불안원선사의 송이 지났고요. 이제는 이제 불감근, 불감해관선사의 그 송입니다. 이분도 오조법연선사의 제자라 그랬죠. 삼불에 해당하는 한 불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를 첫 번째는 여섯 글자로 지었어요. 세존진 문수희요 망명 경경탄지로다. 재밌습니다. 세존이 화를 내고 부처님이 화를 내고 문수는 기뻐함이요. 망명보살은 가볍게 손가락을 한번 튕겼네. 여러분 희한합니다. 문수보살이 마음에 그 근심이 있고 뭐 잘 안 되고 선정에서 나오지 못해서 답답했는 것이 아니라 세존이 화를 내고 문수는 기뻐했다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한려 축대 과실라.

을 흘려설두 삼천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려 여러분 눈먼 나귀, 눈먼 당나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눈먼 당나귀. 앞으로 어록에서 보면요 말과 당나귀가 대로 많이 나와요. 말과 당나귀. 당나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까 말했던 마구답살 천하인이요 그때 말 마조 할 때 말은 말이죠. 온전하게 안목을 다 갖춘 걸 이제 말에 비유하고 당나귀는 뭐가 조금 근처까지 갔는데 조금 부족한 걸 당나귀라고 얘기해.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당나귀 자체로만 나쁜 뜻은 아닌데 한려라고 할 때 눈먼 할 때 눈먼 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눈먼 당나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려. 눈먼 당나귀. 눈먼 당나귀는 축도 축대 무리를 쫓아서 과신라언을 신라를 지나갔다. 여러분은 앞으로 오르게 보면요. 신라로 가버렸다. 신라로 가버렸다. 신라로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불감해건선사에 연대를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1059년부터 1117년까지 사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은 송나라 스님이세요. 당나라 스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대로 볼 때는 신라 시대가 아닙니다. 저 때는 고려 시대 아닙니까? 신라가 900년대에 막을 내리고 고려가 건국한 지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분은 왜 신라로 지나갔다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눈먼 당나귀는 무리를 쫓아서 신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라가 나오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나라 때에 최치원 선생이나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나 구산선문의 도인이나 많은 분들이요 신라에 가서 한국의 어떤 우리 민족의 아주 이 멋진 지성과 문화를 많이 펼쳤어요. 당나라의 신라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라라 그러면 중국이 자신이 중화라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도 했고 굉장히 인정했던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 이외의 공간으로 놓고 봤을 땐 지역으로 봤을 땐 신라가 최고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로 갔다 잘 가다가 옆으로 조금 빠져서 비슷한 곳으로 갔다는 표현으로 신라로 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삼천포로 빠졌다. 요즘 여러분 삼천포 시민들이 왜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사천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딴 데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듯이 중국 사람들은 신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마치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현상으로 그러니까 사천시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표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당나라와 거의 최고의 문명에 흡사하게 유사한 형태로 자칫 잘못하면 신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 중국의 그 임저종 선사가 고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눈먼 당나귀는 신라로 갔거늘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본의 핵심을 딱 지적하지 못하고 약간 근처까지 왔다가 살짝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흘려 말을 더듬는 설두 앞으로 설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혀끝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냥 쇼토 그럼 그냥 입이라고 그냥 입 자체를 설두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쓰였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혀끝, 어떨 때는 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그냥 혀로 하면 되겠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는 혀만 삼천리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뭔가 제대로 된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이 이거죠. 서가 세존이 화를 내고 문수가 기뻐하고 망명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혀가 그냥 삼천리 밖에 나가 있더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다 이 소리입니다. 눈먼 당나귀들이 많아. 이 공안을 제대로 모르고 눈먼 당나귀들이 많아. 문수는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 그 옆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재미있죠. 그 다음 공안이 이제 대종고 스님입니다.
이제 5조 법연 원호

극근 그다음에 그 오조 법연의 세 분의 삼불 스님에 지나서 이제 대종고 스님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진각회심국사께서 중국에 있는 대가들의 염송을 아주 잘 모아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양한 선사들의 송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는 중국에 잘 없어요. 우리 이 선문염송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보게 되면 역대 선지식들의 안목을 다 점검해 볼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선문염송이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종고 스님의 송을 보겠습니다. 출득 추 부득 출부득하니 시정 비정정이라 나오게 하건 나오게 하지 못하건 간에 이 선정은 정정이 아니야. 바른 선정이 아니야. 아, 여러분, 여기는 앞에는 말이죠. 여인이 선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종고 스님은요. 애시당초 이 여인이 바른 선정, 정정이라고 우리가 8정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선정, 바른 선정에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명이여 문수가 상각궁성명이로다. 망명과 문수는 궁성명, 궁한 성명이니까 생명이죠. 궁한 생명을 상각, 잃어버릴 건 했구나. 잃어버릴, 바른 선정도 아닌데, 괜히 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뭐, 오르니 그러니, 잘못, 큰일 날 뻔했구나. 대종고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우극근 스승의 원우극근 선사하고 대종고 스님하고, 대종고 스님은 종지에서 나온 말을 하는데, 아주 핵심을 드러내지 않고 바깥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말만 슬쩍 흘려줄 뿐이죠. 이 대종고 스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두를 들고 가나선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글을 보면 뭔가 이 속에 답이 있고 이 속을 뒤지다 보면 뭔가 좀 알아차리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참선해라. 화두 들고 참선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종고 스님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감규 선사의 송이 나왔습니다. 주감규 선사는 앞으로 이 선문염송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선사가 되지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불가 문수신통하고 효요 망명타한지라 이시 영산회중에 여자 종정이기니라 그랬습니다. 문수의 신통을 빌리지 말고 망명은 손가락을 튕기지 말라. 문수는 신통 역쓸 필요도 없고 망명은 손가락 탄지할 필요도 없다. 쉬어라, 휴요해라 그랬습니다. 뭐뭐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쉬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때에야 영산회상의 여인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날 거다. 그대들이 아무리 선정에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해봐도 문수는 신통력 쓰지 말고 망명은 탄지를 안 해야 그때 가야 여자가 선정에서 나올 것이다. 헛수고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모감충 선사의 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스님들이 일평생 수행하셔가지고 한마디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생각이 내가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깨지죠. 이 선사들의 염송은 이와 같습니다. 모감충 선사의 송을 한번 볼게요. 칭추 낙정하니 조금 어렵습니다. 이 개송은 말이요. 칭추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저울추입니다. 저울추예요. 칭추 낙정하니 저울추가 우물에 떨어지니 지우칭형이니라. 칭추라고 하는 거는 저울추고요. 칭형이라고 하는 건 저울대입니다. 저울대. 여러분, 옛날에 그 아십니까? 이렇게 저울대가 있어서 요즘 저울은 뭐 다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추를 달아놓고 한쪽에는 이렇게 물건을 달아서 중심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추를 갖다가 숫자를 늘려가면서 무게를 달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저울대가 형이고 이 저울추가 추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이 속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성씨가 권씨인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저울대권입니다. 저울대권. 저울대가 있는데
그 저울대에

무게를 다하는 그것이 저울 때의 권자입니다. 여기 나무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저울 때가 있으면 이 저울 때가 있으면 여기 추를 달고 여기 물건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달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심에서 이제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저울 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게 이 저울 때가 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몇 킬로를 뭐 한 근으로 한다. 그다음에 뭐 그 단위를 설정하잖아요. 쌀이 뭐 그다음에 그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전부 도량형이거든요. 소고기 한 근을 얼마로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권력, 권세라고 하는 뜻이 나왔고, 그러나 이게 이거를 권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헌에 권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이거는 다른 말로 방편이 됩니다. 방편이. 그래서 개권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저울 때는 이 방편이거든요. 방편을 열어서 개권현실이다. 실제 본래 실상을 드러난다. 개권현실이다. 방편을 들어서 이거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죠. 진리. 요거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저울 때니까. 저울 때니까 방편은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 할 때 이게 이 저울 때 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도는 방편이에요. 현 사회에서는 저게 이제 권세 권력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칭추가 나오고 칭형이 나왔습니다. 저울추가 우물에 떨어지니 저울 때만 남았다. 그렇겠죠. 양양상억에 양쪽이 서로 기억하지만 저울 때와 저울 그 추를 서로 기억하죠. 분물 불평이로다. 물건을 분별함이 평평하지 못하다. 저울 때하고 저울추하고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지만 물건을 분별할 때는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평평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말이죠. 서로가. 하나는 저울추는 계속 실는 거고 하나는 옮겨 다니는 거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방시치출 칭추나 호루실각 칭형이로다. 겨우 바야흐로 겨우 저울추를 건져냈으나 우물에 빠진 저울추를 건져내기는 했지만 호련이 다시 저울 때를 잃어버렸구나. 저울추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얻으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시거링가 참역이나 참역하나 형상 부중 정성이로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웃집에 가서 빌렸어요. 또다시 저울 때를 잃어버린 저울 때를 빌렸으나 저울 때 위에 정성 눈금 바늘이 없구나. 빌리긴 빌렸는데 또 눈금 바늘이 없어요. 휴유하라 쉬고 쉬어라. 중자 종타 중이여 경자 종타 경이노라. 무거운 것은 저 무거운 것을 따르고 가벼운 것은 저 가벼운 것을 그냥 따라라. 그걸 뭘 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무거운 것은 무거운 대로 두고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둬라. 이 소리가 뭡니까? 문수와 망명이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벼운지 따지지 말아라. 예? 이 사람이 옳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 하면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염송의 송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한번 참선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읽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진리는 없구나. 일단 타파해야 되겠구나. 분별심을 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인 출정하의 염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끈이 두 눈썹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가 졸고 있다 뜻입니다. 산에 시계도 없고 어두컴컴한데 밤에 아주 깊은 단잠을 쿨쿨 잤구나. 누가요? 여인이. 눈수보살이 깨울 때는 너무 깊은 밤이라 가지고 푹 그 단잠에 빠져 있을 때였고
망명보살이 깨울 때는 이제 이미 깰 때가 돼가지고 깼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는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1: 우리들이?
2: 예, 이게 안 됐네.
1: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 예, 미안합니다.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1: 네.
3: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바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어깨가 축 처졌냐?
1: 나 도둑 맞았어. 내가 진짜 아끼던 건데.
0: 어? 뭘 도둑 맞았는데?
1: 새 연필.
0: 설마 이 연필은 아니겠지?
2: 어? 그거 내 건데. 어, 뭐야? 몽이 네가 도둑이었어?
0: 도둑이라니? 네가 어제 흘리고 간 거 내가 주워준 거거든.
2: 아, 미안.
0: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곧창

0: 해야겠다.
1: 선운사?
0: 어? 고창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야. 한때 89개의 암자에 3천여 명의 스님이 수행했고 조선 태종 때 사찰 폐쇄령에도 국태 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보존된 큰 절이었지. 우리나라 3대 지장 기도처 가운데 하나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고창 선운사로 고고! 1936년 여름 어느 날 도굴꾼들이 금동 지장 보살상을 훔치기 위해 선운사에 숨어들었습니다.
2: 내가 말은 보살상이야. 이 보살상을 훔쳐 일본에 팔면 큰 돈을 벌 거라고.
0: 도굴꾼들은 보살상을 훔쳐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인 부자에게 거금을 받고 불상을 팔아넘겼죠.
3: 이게 영험하다는 선운사 불상이다, 그 말이지?
2: 예, 제가 직접 선운사에서 훔쳐왔다니까요.
3: 좋아, 사겠네.
0: 불상을 사고 난 얼마 후 일본인 부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4: 나는 본래 전라도 도솔산에 있는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당장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0: 하지만 일본인 부자는 이 말을 흘려들었고 얼마 안가 병이 들고 가세가 기울었죠.
3: 지장보살이 벌을 주는 거야.
5: 무슨 말이세요? 벌이라니요?
3: 보살상 갖고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하니 당장 그 보살상을 파시오.
0: 일본인 부자의 말처럼 금동 지장보살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동 지장보살을 마지막으로 소장했던 일본인은 두려움에 떨다 고창으로 향했죠.
6: 나 좀 살려주시오.
7: 살려달라니요? 누가 괴롭힙니까?
6: 지장보살이요, 지장보살. 당장 금동 지장보살을 가져가, 아니 모셔가시오, 제발.
0: 그렇게 금동 지장보살은 도난당한 지 2년 만인 1938년 11월 다시 선운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8: 와, 다행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0: 내 말이.
8: 근데 이 굴은 뭐야?
0: 아, 진흥굴. 신라 진흥왕이 수도하던 굴이야.
8: 진흥왕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던 왕 맞지?
0: 맞아. 선운사엔 두 가지 창건 설화가 있는데 하나는 백제의 고승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고 하나는 바로 이 굴에서 수도하던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이야.
8: 알았다. 뭘? 진흥굴로 데려온 이유지 뭐긴 뭐야.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진흥왕 이야기지?
0: 오, 눈치 빠른데.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진흥왕 이야기로 고고! 576년 신라 진흥왕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9: 이 몸은 태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도솔산으로 가 수행을 하려 하니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거라.
0: 왕위를 내려놓은 진흥왕은 사랑하는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도솔산으로 향했죠.
9: 함께 가죠. 고맙소.
10: 고마운 건 저예요. 이리 좋은 곳에서 수행할 기회를 주셨으니.
0: 바위굴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진흥왕은 어느 날 세 분의 미륵 부처님이 바위를 깨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0: 미륵 부처님이 세 분이면 보통 꿈이 아니에요.

0: 아마 이곳을 크게 일으키라는 뜻일 거요. 당장 이곳에 암자를 지어야겠소. 그리고 그 암자는 왕비의 이름으로 하리라.
1: 진흥왕은 암자를 지어 왕비의 벼로인 도솔의 이름을 따 도솔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답니다. 자, 다친 거야? 어쩌다 다쳤는데?
2: 그게 내 오른발이 내 왼발을 걸었어.
1: 걸어? 아, 그러니까 서로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네.
2: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1: 그러게. 근데 너 혹시 먹을 거 빨리 먹으러 가다가 발 꼬인 거 아니야?
2: 어떻게 알았어?
1: 으이그, 어쩐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낭마 이야기가 담긴 논산 쌍계사로 가야겠다.
2: 논산 쌍계사?
1: 어? 고려 해명대사가 창건한 논산 쌍계사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야. 창건 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해서 절의 쌀뜨물이 십리밖 큰 강까지 흘렀고 한때는 600칸이나 되는 큰 절이었어. 그래서 쌍계사엔 대웅전의 꽃살무늬 문을 비롯해서 문화재도 많고 불교 전설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논산 쌍계사로 고고! 나라가 혼란하던 고려 말, 부패한 군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쌍계사 주지 스님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0: 쌍계사로 쫓기는 스님들이 찾아올 테니 잘 보살피세요.
1: 이튿날 꿈속 스님의 말대로 쫓기는 스님들이 쌍계사를 찾아왔죠.
0: 스님, 오갈 곳 없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3: 마음 편히 머물다 가십시오.
0: 감사합니다, 스님.
1: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바로 부패한 군사들이었죠.
0: 저흰 떠나겠습니다.
3: 여기서 더 머무세요.
0: 그러고 싶지만 저희 때문에 쌍계사 스님들까지 피해를 입어선 안 되죠.
3: 걱정 마세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드릴 테니.
1: 주지 스님이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쌍계사로 달려오던 말들이 쓰러져 군사들 모두 낙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4: 뭐야? 말에서 떨어져 죽어? 이런 한심한 놈들! 이제 정예 부대가 출정해야겠군. 모두 쌍계사로 가 승려들을 죽여라!
1: 하지만 정예 부대 역시 말들이 쓰러져 모두 낙마하고 말았죠. 그 후 쌍계사의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겨 하마비를 세우고 그 공덕을 기렸답니다.
2: 대웅전에 꼭 봐야 한다는 게 뭐야?
1: 바로 이 칡나무 기둥이야. 옥황상제의 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여기다 쌍계사를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지.
2: 우와, 보통 나무가 아니네.
1: 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러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5: 아들아, 아무래도 네가 직접 내려가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6: 예, 명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 사찰을 짓겠습니다.
1: 옥황상제의 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 마침내 절 지을 곳을 발견했죠.
6: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여봐라,

0: 아, 부르셨습니까?
1: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으니 사람들을 시켜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전국의 장인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0: 네, 알겠습니다.
2: 그렇게 쌍계사 절터에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에이, 목재가 이리 많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4: 아, 내 말이 엄두가 안 나는구먼.
2: 이를 지켜보던 옥황상제의 아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5: 네가 솔선수범을 하면 자연스레 그들도 너를 따를 것이다.
2: 옥황상제의 아들이 솔선수범의 절을 짓기 시작하자 장인들도 열을 다해 일을 시작했죠.
3: 아이, 옥황상제의 아들께서 절이 일하는데 나라도 도와야겠어.
4: 아, 혼자만 도우면 되나? 자, 다시 기운을 내 일을 해봅시다.
2: 옥황상제의 아들과 장인들은 마침내 산세와 어울리는 사찰을 완성하게 되었고 사찰의 이름을 쌍계사라 지었답니다. 오늘 어디 갈래?
6: 왜 밥은 먹으면 줄까?
2: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6: 아,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2: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6: 그렇겠지.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6: 옥천사?
2: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 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7: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2: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1: 에?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 오늘부터 저 쌀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게.
1: 예. 근데 스님, 저 공양미 말입니다. 설마 계속 쏟아지진 않겠죠?
2: 바위는 계속해서 쌀을 쏟아냈고 욕심이 생긴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1: 이 돌을 깨면 더 많은 공양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쌀이 안 나오지?
2: 스님의 욕심으로 공양미는커녕 옥천샘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8: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1: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8: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2: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에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0: 대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1: 와, 옥천 샘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2: 좋은 생각이야.
1: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0: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 아,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0: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1: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0: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2: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3: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 깟바위가 뭐라고?
0: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 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신어서 글루텐을 먹으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전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혈액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숙 백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예혼고 혼삼도 고해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내체 딸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나오고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법궤관 허공위생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시방 세계 무불연 보령 동생인 무이 문화 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불

금극나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어 매우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향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하며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0: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0: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나니아,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 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 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5억 죄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0: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 사직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 맞았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지역 문화와 경제가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문화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6일 정념 스님이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경우 스님도 선운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행정수반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바라며 공정선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 이후 월정사에서 22년간 정진해온 정념 스님이 지난 6일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불교는 국민 곁으로를 원력으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같은 날 총무원의 주지 사직서를 제출하며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른 겸직 금지 사직 시한은 오늘까지로 내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외에 24개 본사에서 교구 종회를 열어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를 통해

0: 종단의 새 수장이 선출됩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종단 안팎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단 내 주요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각급 신도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과열 경쟁이나 흑색 선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종책 대결을 펼쳐주길 촉구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안 마련, 포교 시스템 혁신, 재정 자립 등 종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300여 선거인단이 치르는 간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 간 종책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사부대중 전체가 종무 행정 비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9월 3일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와 안정감을 이어가기 위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천연고찰 봉선사 연지 일대에선 남양주 대표 문화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바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인데요.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연꽃축제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전날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연꽃을 스쳐 시민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고 신나게 합니다. 반야심경을 경쾌하게 재해석한 JH콰이어의 무대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내고 비보이 그룹의 화려한 춤사위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봉선사가 낳은 실력파 가수 이하윤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시원하게 가르며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왔던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꽃축제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도록 제가 지내게 되겠다며 헌신을 약속했던 주지호산 스님은 올해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3: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진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2: 이번 축제엔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퇴한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등이 참석해 축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4: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면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사회를 밝히는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제에 깊이를 더한 원로 스님의 메시지도 사부대중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5: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뜻깊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스가 마련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봉선사에서 베푸시는 그런 나눔의 가치가 남양주시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정치인들은 오늘 이 앞에 브로셔 앞에 써있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연꽃이 될 수 있도록 진흙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스트로 3 우승자 정서주를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시민들은 잊지 못할 힐링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8: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신나서 다가 춤췄어요. 이제 봉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2: 이날 봉선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전법활동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세대 포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에게 연꽃 향기와 함께 마음 평화.

0: 한을 선물한 동선사 행복바람이 연꽃 축제. 축제의 생생한 현장은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16일 오후 1시, 1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환경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ESG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지구본.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이 모여 완성된 이 지구본은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상징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실천을 다짐하며 서명운동에 마음을 보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과 불교 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 함께 숨쉬다 ESG를 개최했습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의 가치를 불교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3: 자연이 숨을 쉬는 곳이어야 우리 인간들도 숨을 쉽니다. 일체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지구도 건강합니다.
2: 개막식이 펼쳐진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은 스님의 웅장한 법고 연주와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어떻게 자연 생명과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BTN 불교 TV의 간판 프로그램 진명 스님의 지대방도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 에스토니아 출신 환경운동가 마리엘 씨가 공개방송에 참여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4: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진짜 이거는 위기사항이고 재난이다.
5: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부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2: 전국 비구니회관 로비에 마련된 나눔 장터에선 착한 소비와 재사용을 실천하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비구니회의 노력에 조계종단 차원의 관심도 더해졌습니다.
6: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어주며 소외된 이들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닿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전국 비구니회의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불교가 던지는 다정하고도 강렬한 환경 메시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한여름밤 도심 한복판에서 별빛 아래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조개사인데요.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불을 올리고 도량을 둘러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진 특별한 여름밤,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7: 서울 종로 한복판, 도심의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개사 도량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문화와 전통 사찰의 템플 스테이를 접목한 조계사 연꽃 캠핑 스테이의 현장입니다. 조계사는 이번 행사에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보였습니다.
8: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절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취지로 기획했는데 예불도 하고 또 사찰의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한껏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7: 오후 6시 저녁 예불 시간 처음 접하는 사찰의 낯선 의식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대웅전 삼존불의 손 모양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처님의 수인을 따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보각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량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두 손을 모으고 저마다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찰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값진 시간이 된 겁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캠핑인 만큼 폭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조계사 측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쾌적하게 진행됐습니다. 캠핑존 곳곳에는 야외 에어컨 쿨러와 냉풍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아이들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가운 음료가 넉넉하게 제공됐습니다. 또 전문 안전요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동선을 살피고 일정을 함께 소화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9: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러저러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맨날 복잡했는데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10: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이 행복해요. 다음에 또 오자.
11: 제가 경험하기에는 셋다라 아주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서 그래도 그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좋고 마음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조금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7: 텐트 사이를 누비며 단체 게임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2: 화려한 리조트나 깊은 산속 계곡은 아니지만 연꽃이 만개한 사찰 앞마당에서 보낸 하룻밤은 참여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날의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템플스테이의 일부 미흡한 운영을 지적한 SBS 보도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실력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방치 의혹이 제기된 반야사는 지난해 4천 명, 올해 1,800여 명이 찾은 정상 운영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관사 역시 지난해 만 명, 올해 6천여 명이 참가했다며 공식 사이트 개별 예약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미운영으로 보는 것은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단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실제와 다른 보도로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8일 여름밤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제6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엄사 화엄원 앞마당에서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 주제곡과 영상을 즐겼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사회를 맡아 배우 리사, 김신희, 백주연 등이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OST를 불러 한여름밤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지 우석스님은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에서 도시인들이 힐링하는 참여형 문화공양이라며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화엄사는 행사 중 행복 나눔 기금을 모금해 구례지역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단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이전과 종책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 업무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백중이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백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중의 참된 뜻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백중이 이제 다가와요. 음력 7월 15일 뭐 우란분절 백중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성탄, 성도, 열반절과 함께 불교 4대 명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3대 명절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됐는데 이 백중만은 이제 목련 존재와 관련돼 있다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목련 존자 어머니가 지옥에 아기 지옥에 빠져 계셔서 아마 살아 계실 때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목련존자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많은 유산을 남겼다래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은 그 당시는 제사 제일주의 같은 게 엄청 제식주의라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긴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님 재산에 아버님 제사에 쓰라고 남겨두고, 3분의 1은 엄마 죽을 때까지 쓰세요 하고 드리고, 3분의 1은 본인 사업 자금으로 해서 사업하러, 무역하러 떠난 거였죠. 근데 이제, 무역하러 장사하다가 돌아보니까, 어머님한테 3분의 1을 드리면서, 3분의 1은 제사 지내고, 아버님을 추모하고, 3분의 1은 어머님 쓰세요 이랬는데, 아버님 재산을 하나도 안 지내고, 엄마가 그돈 가지고, 버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방탕하게 이제 다 쓰면서 너무 안 좋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련존재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가 있는 아귀 지옥에 가 있더라. 그래서 본인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기차조차한데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좀 천도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안거 수행 스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느라고 안거를 들어가 있으니까 안거 끝나는 날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법을 전하러 회향하러 떠나기 전에 다들 모이니까 그때 모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그리고 제를 베풀어 드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께서 좀 좋은 인연을 맺될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음력 7월 15일 스님들 안거 해제 날에 맞춰서 백중 기도를 하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이제 다 함께 모시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백중의 의미를, 백중 의미인 뭐 인터넷도 치면 나오고 GPT도 나오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백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진짜 백중이 뭐고 진짜 천도가 뭐냐? 천도, 옴길 천자 길도자래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좋은 길로 옮겨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중생의 길에 있는 분들을 깨달음의 길로 옮겨드리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 할 때는 이제 관음시식이니 뭐 화엄시식이니 하는 이런 그 시식문을 외우거든요. 스님들이 연불 목탁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법문의 내용인데, 천도제 하는 구절의 내용이 전부 다 선법문이에요. 불이법을 설하고 있고, 삶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영가님의 본성을 곧장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선법문으로 전부 다, 선법문이나 대승경전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천도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천도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할 형편 되는 분들은 하시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49제를 하려고 했더니 뭐 비용이 너무 많거나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와서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참 죄스러움으로 남는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49제 못 해드린 게 아주 큰 죄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 49제라는 걸 못해준 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에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49제를 또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짜 천도제가 뭔지를 알면 그 49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49제 못하는 분들한테 49일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49제를 집에서 혼자 그 마음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그냥 그것만 보면 본인이 혼자 안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될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지간하면 뭐 다른 그 기복적인 경전보다는 됐으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그 바른 불이법의 안목이 담겨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잘 해설해 주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이런 이제 TV를 통해서 나온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문을 들어서 내가 49일 동안 이 금강경을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송만 입으로 그냥 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독송만 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가슴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외운다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죠. 즉, 자신이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천도는 어머님,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의 몸은 만날 수 없죠. 그분들의 성격, 그분들의 외모, 그분들의 어떤 말투, 그분들의 느낌,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만날 수 없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아상은 만날 수 없어요. 나라는 모양,

그분들의 자기, 그분, 어머니라는 모양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모습은. 근데 불교에서 보세요. 아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상. 나를, 나라는 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 나는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임을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보고 난줄 알아요. 모양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모양은 이미 떠나가셨어요. 모양은 원래 왔다 가는 거고, 살아 계실 때도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분이 보살님이 남편하고 금슬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스님, 불이법이라서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남편의 그 모습,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만지고, 그러고 싶어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거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아상, 그 사람이라는 상은 못 보는데, 그 사람 자체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진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목구 할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사람, 나를 떠나간 그분의 누구인지, 그분의 진실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양은 못 만나요.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번 모였다 한번 흩어진 건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어차피 부모님은 못 만났어요. 맨날 만나면서도 못 만났어요. 왜? 부모님을 못 만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했던 그 상만 만났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지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내가 해석했던 내 해석만을 만나는 거예요. 색안경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 사람의 진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모님들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모님의 진실은 못 만났어요. 근데 죽고 나서 살아 있을 때도 만나러 안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고 싶어요. 이래봐야 만나지겠어요? 살아 있을 때도 못 만난 거를 못 만나요. 그분에게 막 음식을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향을 피워서 불러가지고 이름 불러서 오세요 해서 이거 드세요.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참이 훌륭한 자식 고맙다 하고 와서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저는 귀신이 안돼 봐가지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관심도 없고 먹어도 모양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먹는들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천도는 뭐냐면 이 중생세간의 모양의 세계에 살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냐? 옮길 천 길도 길을 옮겨줘야 돼요. 이 세간의 길에서 출세간의 길로 딱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천도였고 그게 극락왕생이에요. 그게 극락 극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돌아가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은 떠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영혼이. 중음신으로 있다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기로 착 온다. 그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시고 스님이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어주면 경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도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불교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나중에는 노망도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읽어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연가가 되면 몸에 집착을 떼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살았을 때보다 7배 이상 이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뛰어난 의식이 그 이해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

깨닫는다. 그래서 느리고 굼뜬 사람은 7번 법문해야 깨닫고 빠른 사람은 한번 천두제 한번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러거든요. 실제 티벳 사자에서에도 죽고 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죽고 나서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해 주면 아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편을 빼고 그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생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이 공부가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 공부인지 아세요? 진짜 천도는? 49제 안 해드렸어도 괜찮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금 천주해 줄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7대 조상뿐만 아니라, 70대, 700대, 7000대 조상까지 다 천주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집, 아랫집, 윗집, 동네방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천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천도예요.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천도의 법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죠. 천도제 할때 천도제 착어 법문이나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의식문을 요즘에는 한글로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한글로 읽어드리면서 살아있는 제주분들에게 법문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깨닫게 하는 거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거 영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영가 뭐 영가 뭘 깨닫냐? 지금 여기 오신 이분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또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때 온 인류가 다 깨달아 맞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지금 이미 깨달아 맞춰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자신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 본래 다 깨달아 있었구나. 누구나 다 깨달아 있었구나. 생각 분별망상을 따라갔던 것밖에 그게 허물이었구나 하는 걸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보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겠어요? 내가 없구나 따로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 너가 따로 없구나.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불이법이구나.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 게 세상이 깨닫는 거고 부모님이 깨닫는 거고 조상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깨닫는 게 천도제예요. 천도의식에 보면 이제 보통 천도제 하면 영가님을 이제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영가. 영가. 영가가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잖아요. 귀신. 뭐 유령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영가인지 아세요? 진짜 내가 아닌 게 영가예요. 가짜나. 그거 우리가 영가 아니야? 가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영가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요. 실제 서구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상,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온 계곡을 모르고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령이라고 불러요.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얘는 내가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요. 아, 스님, 그래도 저는 얘 성격이 있는데요. 개성이 있는데요. 업장도 있는데요. 얘만의 독특한 어떤 자아가 있는데요. 그 내가 아니고, 이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행위에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되구나 되는구나라는 어떤 삶의 유익한 패턴을 익숙하게 쌓아둔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경험 속에서 식 분별 의식을 쌓아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온을 쌓아두고 수상행식이라는 온을 다 쌓아둔 거예요. 오취의 온을 쌓아두고 그걸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삶의 경험 속에 굳어진 내가 진짜 날까요?

여태까지 내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와가지고 성격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성격 더러운 게난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마음 공부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격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업이 바뀌었잖아요. 놀랍게도 외모도 달라지고 풍기는 인상도 달라져요. 업이 바뀌면. 끊임없이 달라져요. 모든 게다 달라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고, 내 개성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인연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천도는 이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든, 그걸 문득 깨어나, 거기서 문득 깨어나서 진정한 자기에 눈 뜨는 것이고, 진정한 나에게 나로 깨어나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구나. 온 세상이 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상만 쫓아왔구나. 그런 것으로,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고, 지황 비구가 육조 스님을 만나고, 육조 스님이 현책에 했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수긍을 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외우셨어요.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마음을 허공같이 한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기 본성, 허공, 자기 본성 같이 해서, 공하다 하지만 그 공하다라는 걸 견해로 붙잡지 않는다면, 공하다는 생각에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공한 자리, 이 본체 자리, 이 자기 불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배고플 때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무엇이든 다 응해서 할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응해서 무엇이든 다 펼쳐낼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이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을 해도 거기 걸림이 없다. 거기 매여 있지 않다. 거기 묶여 있지 않다.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취사간택하지 않는다. 허공같이 텅빈 걸림없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시하여 움직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고요하는 건 조용한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에만 집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응해든 상관없다. 본분이 성인이 되는 생각도 있는다. 내가 선정을 많이 닦으면 본부 성인이 되는 것 같고 산란스러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본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지 않는다. 본부와 성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다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성인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깨달으면 본부나 성인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다.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 이래도 그러니까요.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 나와 너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본성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불성 아닌 게 없어요. 다 본성 아닌 게 없어요. 본성에서 모든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펼쳐내는 삶의 모습, 작용, 그게 그대로 본성과 다르지 않고 여여하단 말이에요. 불이법에 온전히 계합하는 걸 말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다 하면 거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확인하고 나서 그 부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문득 깨어나고 보면 아, 따로 지킬 게 없구나. 왜 그럴까요? 이 본성 아닌 것이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구름이 별이 달이 자연이 풀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이것이 전부 다이 본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이 펼쳐져 있는 모든 모양의 세계가 본성과 한결같다. 다르지 않다. 따로 찾을 수 없어요. 이 현실이 곧

진실이라 하잖아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제법,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린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그걸 보죠. 그것만 하지 말아보세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동네는 좋고 저 동네는 안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있을 뿐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울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되 분별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알아차리는 이 깨어있는 자기가 없냔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없느냐 말이죠. 늘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을 주인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나를 아상을 나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게 된다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언제나 선정인 것이다. 20년, 지황은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선정을 닦으면서 내가 선정을 얻었고 체험을 했고 했던 모든 그런 공부했다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밤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그뒤 지황은 조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한 인연이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내서다가 집어넣겠죠. 오늘은 또 이제 그 다음 제목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스님에 대한, 한 스님에 대한 일화예요. 한 스님이 육조대사께 여쭈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 이러면 오조, 홍인 스님을 말해요. 오조의 종지종풍, 참된 뜻, 참된 진리,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그게 나야. 황매에서 얻었던 그 행자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얻지 못했다. 그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해서 스님은 얻지 못하셨습니까? 육조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스님이 겸손해서 얻지 못했다 했을까요? 여러분은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어요. 그 사실을 그냥 문득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법을 얻지 못했으면, 자기가 불성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냔 말이에요. 이 몸뚱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불은 누가 킨 거예요? 저서 누가 똑한 사람이 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은 누가, 어떻게 저건 켜졌나요? 누가 켜나요? 이 마이크는 누가 켜나요? 컴퓨터는 누가 켜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고, 컴퓨터는 컴퓨터가 켜지고, 뭐 에어컨이 켜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것만 있다고 켜져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선을 꼽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전기선이 꼽히면 작용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체상용 이러잖아요. 모양은 다르고 작용은 달라요. 어떤 건 밥솥은 밥하는 작용, 마이크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작용,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용. 작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동력, 하나의 힘,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이거 얘가 손을 들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사람한테 손들어 해보세요. 손드나 몸이 하는 것만 할수 있어야죠.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눈앞을 봐야죠.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을 못 보거든요. 귀가 열려있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대기대용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다 다른 모양으로 펼쳐졌지만 대기대용 거대한 기관 하나가 마음이라는 기관 하나가 근데 그건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있다 없다고도 할수 없는 그 거대한 대기대용의 마음 하나가 크게 이온 우주를 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용이라 그래. 대용. 크게 굴려 쓰고 있다. 법 하나가 모든 것을 굴려 쓰고 있어요. 대기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큰 스님들이 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거나 쿵쿵 때리잖아요.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저걸 보고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이는 뭘 그게 자꾸 보고 싶으면 그걸 볼게 아니고 자신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손이 움직이는 걸 자꾸 쳐다본대요. 뭐가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쏘아올리고 있는가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이 마음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있는 거지 없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거였어요. 본래 이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본성이어서 그러니까 본성이라 하죠. 본래 있던 성품 이게 우리 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종지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뭐랄까 황매의 종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질문부터가 분별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로 답하는 거예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넌 지금 불법이 있고 이거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가 분별하는 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은 거겠지. 그러면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이 맞춰서 난이라고 표현을 써본 거예요. 나는 얻지 못했다. 얻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얻지 못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어째서 스님 얻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법을 알까요? 저는 불법을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법을 알지 못해요. 알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법을 알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던 걸 알았어요. 수학 공식을 모르다가 오늘 알았어요. 그럼 그거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생긴 알미죠. 알매 내용물이죠. 무엇을 알았죠. 내가 무엇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죠. 목적격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정한 자기,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나가 대상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생각되는 걸까요? 알아지는 걸까요?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왔다 가는 거고 오고 가는 거예요. 대상만 볼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다른 모든 건다볼수 있는데 눈이 눈은 볼수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볼수 없어요. 또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더잘 알지 않아요?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한 나밖에 모르는데, 남들은 좀 객관적으로 나를 봐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요. 주관적으로밖에 못 봐요. 주관, 분별 의식 가지고만 자기를 봐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대상화시킨 생각에 이 소리를 대상화시켜서 들은 거예요. 그건 주객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돼요. 컵을 본게 아니라 자기 눈을 확인한 것이듯이 이걸 볼때 컵을 본게 아니라 이 보는 놈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듣는 놈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이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이해된 대상이잖아요. 봤으면 본 것이고, 대상 둘로 나뉜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바른 진실이란 말이죠. 불이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육조 스님은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직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다. 진울 스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방변이라는 비구가 나와요. 방변이라는 스님이 이제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 받은 법의를 이렇게 가사 오조 홍인 스님에게 전해 받은 육조라는 상징인 가사를 탁 전해 한 사람에게 육조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그 법의 옷이 가사를 이제 좀 빨래하려고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려고 했는데 마땅히 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궁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이 정도는 돼야 육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낙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구절이 곳곳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육조 단경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좀 판본을 풍성해서, 내용이 워낙 풍성해가지고 이 판본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이 판본이 나오기 전 아주 육조 단경 초기 판본이 있어요. 거긴 이런 뭐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할 말만 딱돼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근데 그 중에도 쓸만한 게 그래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걸러 읽으면 돼요. 아, 이런 게 도구나. 육조 스님은 도인이니까 이렇게 산 뒤에 가가지고 주장 자가지고 땅을 딱 때리면 거기 연못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외도의 소견이에요, 외도의 소견. 공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소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 어디 연못에 갔다는 얘기겠죠. 어디 산에 대해 갔더니 연못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그 가사를 빨고 있는데 문득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서 예배하고는 말했다. 이제 절에 한번 이렇게 안 계셔서 그런지 찾았다가 스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방변이고 서촉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마가 참 이때 사람도 아닌데 꿈에서 만났는지 뭐 환상에서 만났는지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득 이런 식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속히 달마대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즉 달마는 법을 상징하잖아요. 달마 법을 상징하니까 뭔가 어떤 이 법에 대한 간절함, 발심 이런 계기가 어떤 되는 뭔가가 있었겠죠? 혹은 달마 스님의 종지를 이어받았던 어떤 분을 통해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랬을 수도 있겠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육대까지 전해져서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육조 스님을 무언가가 이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전해 들으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찾아왔으니 조사께서는 저희 조사께서 오조 조사께서 전해 주신 의발을 저에게 보여 주십시오. 스님이 진짜 그 육조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죠. 건방을 떠세요. 그렇게 이제 보여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서 보여 주시고는 물었습니다. 네, 딱 보여줬으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육조 스님 물었어요.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방변이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마 출가 전에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자기 굽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나 그랬나 보죠.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 모습을 한번 빚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정색을 했을까요? 일상 대화를 한게 아니고,

0: 법의 안목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빚어봐. 아, 육조 스님이 자기 모습이 궁금하겠어요? 자기는 이 법신을 깨달은 건데, 자기 모습을, 아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얻다가 놔둘라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려봐. 정색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 모습을 하나 그려와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냔 말이에요. 그 모양의 그림을 그려오면 그건 한대 맞을 일이죠. 진정한 내가 누구냐면 너에게 내가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법으로 보이냐, 허공 법신으로 보이냐, 모양으로 보이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려고. 그 나의 모습을 빚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변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쇼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

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아까서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죠, 우리? 네.
0: 오.
1: 오. 오.
2: 이거 닫아야 되잖아.
1: 멋지네. 무엇이요?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0: 아니, 문 거슬려.
1: 야, 아, 그런가 보가.
3: 스크린바에 스크린.
0: 기통차네.
3: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이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4: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0: 이게 잘 골라.
4: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5: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
4: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1: 도시로 왔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오는 느낌.
1: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학의 시대로 왔어. 이거 옳지 않아.
6: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5: 와이봇?
1: 아, 와이봇.
5: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1: 와이봇이랍니다, 선생님.
0: 소개가 이게 다야?
5: 세상의 그쵸?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1: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영 선생님?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1: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6: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6: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5: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1: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아,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7: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
0: 뭐예요, 지금?
7: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권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당신 뭐야?
9: 교권보호국 감독관.
8: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9: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10: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0: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잉.
1: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2: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2: 네, 저도.
1: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아요. 참교육 같은 게 있다.
4: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3: 도파민.
4: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5: 그렇죠.
2: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 봐요?
3: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2: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1: 속이 다 시원하다잉.
2: 그렇다잉. 네.
3: 말로 해서는 안 된다.
2: 네.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함 부모도.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1: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2: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 나오네요.
1: 네.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3: 네.
1: 아, 너무 사투리 어장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2: 진심 진심 모드.
1: 그냥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2: 이각생 다 보셨잖아요.
3: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네.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데 좁해고 싶어.
2: 인간이니까.
3: 한데 좁해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2: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한 사례가 네. 있나 보네요.
1: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티 문화 막 그런 거 있잖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막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 잘 생각을 해 보면
2: 어딜 가나 다 있죠.
1: 어딜 가나 다 있죠.
2: 그러니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 만족인가요?
3: 그렇죠.
1: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냐.
3: 밝히시는 건가요?
1: 그렇죠. 나는 모태솔로예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2: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1: 그럼요.
3: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부당정정인가? 어?
1: 선동과 날조를 하자고.
2: 알겠어.
1: 아주 지극하게.
3: 왜 진지하지?
1: 갑자기?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3: 아 밝힌다 네. 밝힌다.
1: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 것 같긴 한데.
3: 아.
1: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적으로 맞습니다. 풀어주잖아요.
3: 네.
1: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2: 없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네.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2: 나도 한 번쯤 저렇게.
1: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서 있잖여.
3: 네, 거서.
1: 가난한 멋이겨.
3: 신데렐라.
1: 네. 네. 네.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3: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0: 있어?
1: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3: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1: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유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1: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 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2: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하더라.
2: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0: 스님들은 학창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2: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쳐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멧돼지 쳐갖고
1: 나온다 그 모습이
2: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1: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2: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지.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0: 대나무 뿌리
2: 무엇을 들고 댕기고
0: 그렇지.
1: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에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위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0: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1: 네.
0: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1: 오.

0: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받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안할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또 다른 생각 있어요? 너무
1: 저도
0: 힘든 거.
1: 사랑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0: 아, 네,
1: 키웠잖아요.
0: 맞아요.
1: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0: 그렇구나.
1: 지압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 네,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말안 들으면 뭐 500배, 더말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0: 기준을 어떻게
1: 왜냐면
0: 삼아놓고.
1: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1: 예.
0: 생각났어요. 와이버,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2: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는 좀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3: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0: 그렇지. 그래서
3: 이렇게 하는 건
0: 제가
3: 아닌 것
0: 알기로는
3: 같아요.
0: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키냐.

0: 시켰냐? 아동 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1: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2: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1: 아,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3: 전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요즘 애들은 어쩐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0: 맞아요.
3: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기는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질 않았어요.
0: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만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3: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0: 폭행
3: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빰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발토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0: 그렇죠.
3: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4: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네. 증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네.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할 때 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0: 아, 역으로?
4: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2: 네, 무슨 일이세요?
5: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그냥 깨우면 되죠?
5: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2: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5: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2: 그럼 옆자꽁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5: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2: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비꼼 치세요.
1: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6: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6: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0: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
1: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들고 싶긴 하거든요.
0: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2: 전 네. 이렇게 확실히.
1: 아유,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일단은 예. 네. 51%로 이만큼.
3: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일단 저는 찬반 이거는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3: 그렇죠.
1: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라고 드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3: 선을 넘었다.
1: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O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3: 괜찮아요.
1: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했든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3: 오, 진행까지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진행까지
0: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1: 근데 좀 전에 조절이 힘들 그렇죠. 것이다. 근데 아,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3: 고3이었어요?
0: 네.
1: 고3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0: 그렇죠.
1: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그러니까
0: 저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거예요.

0: 같아.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이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1: 맞아요.
0: 폭력을 다 행사하거든.
2: 아니,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0: 그러니까
2: 이렇게 말하긴 조금
0: 고3이 하는 건
2: 모순이긴 한데.
0: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저학년이잖아요,
1: 네,
0: 사실은.
1: 맞아요.
0: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
2: 그
0: 표정으로
2: 말도
0: 해보고.
2: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1: 맞아요.
0: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1: 맞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 저 같은 사람.
0: 그럴 수도 있죠.
1: 나
0: 힘으로
1: 교사,
0: 안 되면.
1: 난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0: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0: 그건
2: 이런
0: 아니죠.
2: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이런
0: 텔레그램이나
2: 걸
0: 뭐 이런 것들.
2: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0: 찾아가야지.
2: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런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0: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 한 명도
0: 다수인데.
2: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0: 그래서
2: 제도적으로는.
0: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2: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0: 그리고
2: 보고 있죠.
0: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3: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 87%가 넘네요.
5: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